야구는 유니폼 색만 봐도 홈팀인지 원정팀인지 알 수 있죠. 홈팀은 흰색, 원정팀은 주황색부터 빨간, 회색까지 다양합니다. 원정팀이 유색 유니폼을 입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세탁시설이 여의치 않았던 원정팀이 유니폼을 깨끗하게 빨기 어려웠기 때문에 때가 덜 빠져도 티가 덜 나는 유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답니다. 우리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지혜 아닐까요?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수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벤슨분의 미스티컬 매지클 듣고 왔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윤상 씨를 대신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셋째 날인데 아쉬워. 네, 아쉽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굉장히 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따뜻하시네요. 네.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932님께서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 왠지 거리감 생기잖아요. 가끔은 허술한 구석도 있어야 인간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보내주셨고요. 6101님 예전엔 모든 끝

0: 문제까지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살다 보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완벽함을 누구나 추구하죠. 근데 완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다가갈 수는 있어도 도달할 수는 없는 게 또 완벽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이만하면 됐다. 이거를 깨닫는 게 또 요령이자 네, 생존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페퍼톤스 얘기가 또 있네. 0430님께서 페퍼톤스 클럽 투어 덕분에 여름을 버티는 팬입니다. 오빠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공연해 주실 테니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네, 저희도 잘해야죠. 네, 클럽 투어가 굉장히 좀 더울 때 혹서기 공연이라서 네, 굉장히 좀 체력을 많이 요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특히나 관객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더워서 운동을 많이 하자 이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 수영 좋습니다. 저도 수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던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벽에 머리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면 절반 왔더라고요. 김명희님께서 중1 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장원님이 팁 좀 살짝 알려주세요. 응원하고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기에는 그 교육 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너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99학번입니다. 네, 99학번이라서 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0569님 공연장에서만 만나다가 라디오로 만나 뵈니까 엄청 새롭습니다. 장원님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 꼭 챙기는 모닝 루틴이 있으신가요? 좋은 습관이면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요새 일어나자마자 원래 냉수를 막 얼음물 먹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물, 미온수라고 하죠. 그런 거 한 잔 마시는 거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엔 좀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바로 빵이나 밥 이런 거보다 삶은 달걀을 먹자 이렇게 집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삶은 달걀을 먼저 먹고 더 먹고 싶으면 그때 뭐 이제 탄수화물 쪽으로 가는 그런 거 좀 연습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은 또 제가 토스트를 먹고 나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광고 듣고 와서 같이 놀아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볼.

이수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브랜든 유리 앤비 듣고 왔습니다. 4707님께서 문제적 남자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야. 반가워요. 일요일 밤 11시만 되면 본방사수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됐군요. 맞아요. 2016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남 멤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문남 멤버들 네,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 네, 피디님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 특히 동갑내기 친구들 하석진 씨, 김지석 씨랑은 자주 연락을 좀 하는 편입니다. 3622님께서 매년 여름이면 꼭 휴가를 갔는데 올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하네요. 치킨으로 달래봐도 안 되고 피자로 달래봐도 안 되고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까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즘 그거 하잖아요. 호텔 수영장. 호캉스. 요새 호캉스 말 쓰나요? 써요? 옛날 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호캉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호캉스를 가서 수영장에 바로 집어넣던데. 수영장 바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배들이 누워 계시는 거죠. 그렇게 계시면서 조심해라 이거 하시고 그러면서 치킨을 시켜봅니다. 피자를 주문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도착하면 치킨이랑 피자 왔대 방에 가자 씻어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호캉스 어떨까요? 1박 2일로 그리고 다시 출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멀리는 못 가도. 5468님 회사 동료가 요새 베이킹에 빠져서 만든 쿠키며 빵을 자꾸 갖다 주는데요. 매일 먹다 보니 어느 순간 3kg이나 쪘어요. 뭐야. 살쪄서 그만 먹겠다고 해야 되는데 맛있어서 입이 안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전문가가 만든

만든 빵이 있고 집에서 만든 빵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든 게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서 좋은 재료 써서 아끼지 않은 재료를 써서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네, 진짜 진짜 위험합니다. 네, 일단 부럽네요. 부러워요. 자꾸 갖다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3kg 쪘다 안 부러워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일단 참으셔야겠다. 어쩔 수 없다. 쉽지 않겠다. 진짜 어렵겠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갑자기. 부럽다. 넘어가겠습니다. 2733님. 초딩 아들이 매미 허물을 하나둘씩 주워와요. 엄마 이거 봐 하면서 신나서 가져오는데 저는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아, 네. 징그럽습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매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미 시즌이 슬슬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미 분들께서 좀 이렇게 그 낙하하시기도 하고 허물은 사실 좀 시즌 지났죠. 허물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막 갈색으로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진짜 매미들이 좀 떨어지 명이 다해가지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것도 주워 올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 힘내십시오. 네, 아 그렇구나. 하지만 살아 있는 거를 괴롭히지 않아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4960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영지 피처링 디오의 스몰 걸 듣고 올게요.

이영지 피처링 디오의 스몰 거래에 이어서 50/50의 큐피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노래가. 5478님. 제 영어 이름이 George인데요. 주변에서 너무 구식이라면 놀립니다. 영희와 철수 아니냐며. 장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구식일 수 있어요. 네, George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George는 아무래도 George Washington이니까요. 그래서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Classic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네, 그 영호, 영철, 옥순의 시대인데 네, 뭐 그렇게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 영어 이름은 에드워드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힘내자. 4187님. 이직 때문에 서울 상경한 후에 벌써 네 번째 이사를 합니다. 와, 1인 가구라 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서울 생활에 점점 늘어납니다. 시끌벅적하던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동네로 가는데요. 새로운 동네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저도 1인 가구 생활을 오래 했는데 1인 가구 생활에 약점이 있다면 짐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하드디스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꽉 차기 전에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늘리던가 짐을 다 버리던가 둘 중 하나가 나중에 되거든요. 근데 1인 가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부모님과 아직 함께 살고 있다 막 이러면 정리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 지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네, 정리해. 필요 없는 거 버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1인 가구는 내가 처음 산 것들로 다 채우다 보면 못 버려요. 저는 그랬었어요. 네. 어쨌든 짐 정리도 잘 하시고 새로운 동네에서도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31님께서 오, 초등학생이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방학인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배가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네, 3331님께서 신청해 주신 배가의 첫사랑 듣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만 할 수 있었는데 2009년 이 둘을 통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와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청약을 가입했던 분들을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둘 다 청약할 수 있게끔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기간 내에 둘 다 청약할 수 있게 9월 30일까지 전환하셔야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지만 아동복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혼인과 출산이 조금씩 늘어난 데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력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자녀 수가 줄면서 한 아이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골드 키즈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또 SNS에서 아이들의 등원 룩이 유행하면서 아동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 국내 아동복 시장은 1년 만에 9%나 성장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해진 만큼 아이에게 쓰는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맛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크게 다른데요.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소고기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홍두깨살이나 사태, 우둔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차돌박이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조금만 먹고 다진 소고기를 살 때도 살코기 비율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조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지방을 미리 떼어내고 너무 센 불에 오래 굽거나 까맣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소고기, 살코기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걸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대리석 무늬처럼 가늘고 길게 퍼져 있습니다. 고기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에도 영향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게는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송 나가야죠. 애니아의 Marble Horse 준비했습니다.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 애니아의 마블하우스였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사이에 대리석 무늬처럼 가늘고 길게 퍼져있는 하얀 지방. 정답은 마블링이죠. 유산균 세트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정유진님, 장원님도 사춘기 겪으셨나요? 그렇지 않을까? 왠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을 것 같은 이미지라 모범생 이미지인 장원님의 소소한 일탈이 궁금합니다. 저 뭐 소소한 일탈이라 노래방 좋아했고요. 오락실 좋아했어요. 당구 좋아하는 거 많았네. 네, 포켓볼 치거나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포켓볼 치다가 점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구로 넘어갔었고 노래방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노래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가수가 됐잖아. 그래서 네, 사춘기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냥 집에 잘 안 들어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928님. 저희 엄마가 블링블링한 옷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요. 스팽글 달린 옷을 입으시면 같이 다니기 창피할 정도예요. 아, 무대복 같은 걸 입고 다니시나 봐요. 멀리서 보니까 진짜 트로트 가수 한 분이 공연하러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저도 네, 그 스팽글 달린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과 함께 다닌 적이 좀 있었어요. 네, 조혜련 씨라고. 네, 그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주 멀리서부터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 네, 근데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 이런 거 좋아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패션 감각을 익혀야겠습니다. 1435님, 저희 아내는 밥 먹는 게 제일 귀찮대요. 오, 갑자기 고자질? 네, 그렇군요.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한 끼 해결됐으면

좋겠다는데 참 네, 반대로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미식가라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맛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밥 먹는 게 귀찮아서 알약 먹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나오진 않죠. 네,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런 걸 먹고 싶으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알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도 해보시고 함께 토론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정님께서 대전 만인 대전 분이시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만인산 숲길을 걷고 있는데 초록초록한 풍경이 정말 예쁘지만 단풍으로 물들면 얼마나 더 멋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울리는 노래 정미조의 7번 국도 신청합니다. 아, 만인산 숲길 좋죠. 이원정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미조의 7번 국도 듣겠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에 이어 카리나 네뷸라의 굿 매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7번 곡도 노래가 숲길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5689님, 여전히 장원님의 소울푸드는 햄버거인가요? 아, 맛있겠다. 아니요? 예전에는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챙겨 먹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거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아까 삶은 달걀을 먹는다. 네, 말씀드렸고요. 찬물보다 더운 물을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찬물을 먹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소울푸드 햄버거. 네, 햄버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햄버거, 핫도그, 타코, 피자. 네, 이렇게 그 펼쳐놓은 밀가루 위에 갖가지 음식을 올리고 소스를 들이부어 놓은 거 너무 좋아요. 하하. 네, 배고프다. 네, 모두 이따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2567님, 차분한 취미를 가져보겠다고 뜨개질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기질이 차분하지 못한가 봐요. 예쁜 실 잔뜩 사놨는데 너무 지루해서 목도리 한 땀도 못 뜨고 포기했어요. 뜨개질 해보는 거 약간 로망인데 이거 좀 연습을 하고 나면 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드라마만 보면 되는데 뭔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질이 차분하지 못한 것보다도 꼭 해야지의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꼭 해야지. 꼭 해서 이만큼 연습해서 드라마 보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재밌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4465님, 한쪽으로만 옆으로 누워 자면 얼굴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자보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0: 습관 바꾸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잠자리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이게 늘 자던 모양이 아니면 잠이 안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갑자기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발 모양이 이렇게가 아닌데 이래서 내 잠이 안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신기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결론은 내가 오늘 덜 피곤한가 보다. 오늘 내가 키즈 카페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보다. 제가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이예요. 제가 힘을 안 빼서 에너지가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많이 마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네 아침이 되죠.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3: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2부 끝곡 나갈 시간이네요. 최희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단 일신의 Sometimes a girl needs some sugar too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페퍼톤스 곡이에요. 네, 제가 속한 밴드죠. 페퍼톤스의 러너스 하이인데요. 아침 가족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노래 제목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네, 상디 노래죠. 러너스 하이라는 곡을 페퍼톤스가 예전에 윤상 송북이라는 트리뷰트 앨범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러너스 하이보다 굉장히 빠르게 네, 뭐 달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이 좀 빠르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멜로디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슬라이딩처럼 올라가서 후렴구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발매하고 나서 윤상씨 공연을 갔었는데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던 네, 기분 좋은 곡이었습니다. 물론 복면가왕 나와서 제가 또 윤상의 노래를 또 불러서 1회전을 붙었었죠.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페퍼톤스의 러너스 하이

0: 그래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은숙 님이 신청해 주신 조화문의 눈 오는 밤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한참 따라 불렀네요. 제가 그 대학교 통기타 포크송 동아리 출신이거든요. 우리 공연을 하면 마지막 곡으로 항상 이걸 불러가지고 네, 화음을 넣었습니다. 네,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추임새도 넣고 다 했어요. 네, 옛날 생각이 나네. 헉! 지금 계산해보니까 진짜 옛날이네요. 자, 신청구 사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가족여행에서

단체 게임을 잔뜩 준비해 갔는데요. 휴지 멀리 던지기부터 끈끈이 카드 모으기, 신문지 빨리 당기기, 눈 가리고 사진 찍기까지 아주 후회 없이 야무지게 놀았습니다.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그 눈 오는 밤이 이렇게 눈 오는 밤에 다 모여서 노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게임하고 이런 거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끈끈이 카드 모으기가 도대체 뭐지? 끈끈이 카드 모으기. 궁금하네요. 아무튼 네, 후회 없이 야무지게 노셨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1539님. 장원님이 찐 샤월이라고도 네. 샤이니 팬클럽이죠. 샤이니 월드. 같은 샤월로서 어떻게 샤이니의 팬이 되신 건지 처음 입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애 곡은 여전히 눈안 너무 예뻐인가요? 샤이니의 초창기 시절이 너무너무 청량했어요. 너무너무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데 노래가 굉장히 너무 빠르지 않고 이렇게 묵직묵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발랄하고 귀엽고 그러면서 또 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됐는데 근데 점점 빠져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지? 네,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네, 최애곡은 여전히 눈안 너무 예뻐 일까요? 네, 저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아름다운 뷰뷰뷰뷰뷰가 또 좋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3464님 추억의 게임 펌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오락실마다 들어가 봐도 펌프 기계 정말 한 대도 안 보이더라고요. 혼자 놀이터에서 스텝 밟을 수도 없고 참. 3464님 요즘은 어떤 게임이 하고 싶으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특화된 곳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처럼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무시무시한 분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저런 기술을 연마해 온 거지라는 분들 구경하고 나면 그냥 돈 한 푼 안 쓰고 집에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점 네,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찾아서 가보세요. 옛날에는 오락실 원정도 많이 갔었어요. 네, 어쨌든 온 동네를 돌아다녀서 오락실마다 들어가 봤다. 이 말이 굉장히 정감이 가고 좋습니다. 1142님 활디. 활디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고등학생 때 담임선생님이랑 너무 닮으셔서 제가요? 괜히 내적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 선생님이 영어선생님이었는데 만약 활디가 교사의 길을 걸었다면 어떤 과목을 담당하셨을 것 같나요? 제일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 재밌네요. 저는 수학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가만히 두면 알파 베타 베타 가마 가마 알파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수학하거나 영어도 재밌긴 하겠다. 네, 바나나 아니라고 바나나 베네네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재밌기도 했겠다. 네,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군요. 박경자님의 신청곡 정승환의 눈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환의 눈사람에 이어 7278님의 신청곡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들 진짜 잘하신다. 네, 좋네요. 4677님 근의 공식 줄줄줄 외우고 계신 거 너무 신기해요. 어? 저 외운 적이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기억에서 바로 삭제했거든요. 원래 한번 외운 건 잘 안 잊어버리시는 편인가요? 근의 공식 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완전히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부분이거든요. 한번 외운 거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네, 이온화 경향, 칼카나마 아라철, 니즈납 수구순, 백금. 네, 이런 거 안 잊어버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너무 매일 해서 그런가? 2356님, 저는 화분 키우는데 정말 소질이 없습니다. 엄마는 자꾸 저한테 이거 하나 가져가라 하면서 화분을 주세요. 왜냐하면 엄마 집 베란다에 화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왕 받아온 거 잘 키워야 하니까 급하게 블로그 검색부터 합니다. 맞습니다. 네, 화분이라는 게 이게 선물 받기 약간 좀 어떡하지 싶은 것 중 하나죠. 그 공간도 공간인데 잘 키우고 싶으니까. 네, 이게 또 시들시들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제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만져보면 그러면 죽을 일 없습니다. 네, 잘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03님 부장님이 냉면 많이 하세요. 매일 점심만 되면 냉면을 드시는데요. 매일이요? 이제는 냉면이 코로 나올 지경입니다. 혼자 미친 척하고 고기 주문해보고 싶어요. 안 되겠죠? 네네, 안 됩니다. 부장님이 사주시는 거면 안 됩니다. 네, 할 수 없고요. 냉면집에 가면 주로 그 이제 국밥이 있어요. 국밥이 있고 갈비탕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면이라는 것도 또 별미예요. 그래서 그런 거 드셔. 아, 냉면 먹고 싶네. 네, 저도 그 여름에 방송하러 가면 이제 미용실을 갔다가 방송 넘어가기 전에 꼭 냉면을 먹었었어요. 땀이 안 나니까 냉면을 먹으면. 그랬는데 회사에서 제발 딴 거 드시라고, 그렇게 원푸드로 그런 거 드시지 마시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힘내세요. 갈비탕 한번 해보세요. 이주영의 집에 가는 버스 듣고 오겠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8: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9: 잠깐만
7: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답답해
8: 안돼
7: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8: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돼
7: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8: 여기 재밌겠는데?
7: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9: 토끼야, 추워?
7: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여긴 지방 소도시. 한류 열풍 얘기만 들었지 실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동네에도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메고 놀러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신기하긴 동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이거 충청도인가요?
1: 대체 이 총구석에 뭐 볼 게 있다고 보는 거요? 사진은 뭘 저렇게 찍어댔어? 희한하, 희한이야.
0: 그러시죠. 제가 역 근처에서 김밥집을 하는데요. 김밥을 사가는 외국인도 종종 있어요. 엊그제는 외국인 손님이 김밥에 햄을 빼달라길래
2: 오케이 오케이
0: 한 다음
2: 아유 베지터블?
0: 너 채소니? 했었어요. 외국인이 흠칫하더니
3: Vegetarian? Yes, yes, vegetarian.
0: 하길래 그제야 제가 잘못 말한 걸 알았어요. 나대지 말걸. 알바생도 다 들었을 텐데. K-푸드 열풍에 제가 너무 들떴나 봐요. 지방 소도시 사시는 9263님. 외국인 손님께 아유가 들어가는 문장을 구사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네, 너튜브에 무료 영어 교육 동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레스토랑 주문편 이런 거 조금만 들으시면 금방 입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이참에 영어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죠. 9263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Cheers! 8월 26일 수요일 Wednesday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문득 너에게 9263님이 님께 보낸 답장에 이어서 불독맨션의 Do you understand? 네, 들었습니다. 네, 외국어는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발음이 안 좋다, 단어를 잘 모르겠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늘기가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영어의 경우에 미국에 계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보다 영어를 못합니다. 네, 영어를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발음이 각양각색의 발음이 있어요. 이제는 한국도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한국식 발음도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한국식 발음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사람처럼 Wednesday 이렇게 안 된다고, 네, Wednesday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2574님, 저희 동네 편의점에는 외국인 직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한국말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마다 괜히 영어 실력을 테스트 받는 기분이라 긴장합니다. 하는 말은 카드, 원 플러스 원, 이게 전부긴 하지만요. 네, 저도 옛날에 편의점에, 제가 살던 건물 편의점에 외국인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제 영어권이 아니셨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로 카드, 원 플러스 원, 원 모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던데요. 네. 7698님, 외국인들이 돼지 껍데기 구워 먹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외국인들이 돼지 껍데기를 먹어요? 어떻게 이 맛을 아는 거지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끼리만 알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사실 그 멕시코 요리 중에도 돼지 껍데기 튀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제가 알기로 그 멕시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돼지 껍데기 그 정사각형으로 생긴 걸 구워먹는 외국인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역시 자랑스러운 K컬처, K푸드, K팝입니다. 네, 우리 K라디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307님, 저 지금 말이 좀 빨라졌네요. 장원님 인생에서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뭔가요?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뭔지. 문제, 제가 계속해서 한 문제를 두고 막 고민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포기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미련을 버리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노래를 AI가 참 잘 만들잖아요. 근데 들으면 알겠어. AI가 만들었다는 걸 아직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속고 있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 AI랑 직접 만든 노래의 차이가 뭐냐,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에 비춰지는 인간성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뭔가, 음악을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만드는 게 뭔가, 이게 제 고민입니다. 네,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민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자취방에 와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정돈도 잘 해놨는데 왜 제 눈에는 곳곳에 먼지만 보이는 걸까요? 엄마는 손님이니까 치우지 마라고 하는데도 아들 사랑이 버릇인지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만, 네, 좀 후배의 그 1인 가구 찾아가면 못 닦게 돼요. 왜 그러나 몰라. 네, 진짜 이걸 더럽게 해놓고, 여기를 더럽게 해놓고 산다고?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여기 닦아야죠. 막.

이러면서 참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남의 눈 겨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뭐, 하여튼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하여튼 남의 집이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보드카레인 개피의 숙취 듣고 오겠습니다.

0: 보드카레인 개피의 숙취에 이어서 이지영의 산책까지 듣고 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이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문자 하나 읽어볼게요. 5458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버스 탈 때 짐을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별일 아니니까 흔쾌히 짐을 실어드렸는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작은 도움이었는데 민망하면서도 괜히 뿌듯했네요. 아, 이게 네, 뿌듯하죠. 요즘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만난 우연한 선의 막 이런 게 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그 기차에서 옆자리 앉으신 분이 귤을 까드시는데 그 겨울에 귤 냄새 맡으면 확 이렇게 상기 그 코가 맑아지거든요. 이 시트러스가 확 퍼지면서 뭐야 하고 보니까 귤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를 저를 딱 말없이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하다, 이분은 너무 감사하다. 귤을 까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차 탈 때 저도 샀습니다. 귤을 사서 탔어요. 옆분 드렸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은 릴레이로 또 귤을 샀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아니 분노 깜짝 이봤구나.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아침 이장원이었습니다. 네, 지난 3일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엄청 긴장하고 왔었는데 첫째는 아침 시간이라, 둘째는 혼자 진행이라 네, 엄청 긴장했었는데 아침 가족 여러분이 너무 따뜻하게 받아들여주시고 네, 환영해주시고 저는 계속 아니다, 이분들은 다 상디만 기다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힘받고 갑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3일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네, 진짜 주인이죠. 윤상 형님께서 상디 돌아옵니다. 네, 제가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네, 데려다주만 주고 저는 집에 갈 건데 네, 이게 다 선곡을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데 잘 안 되네요. 멋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네, 활기찬 DJ라는 별명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활기 있게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즐겁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곡입니다. 샤이니 한번 가죠. 샤이니. 네, 상디 데리러 가. 네, 데리러 가. 이 곡 전하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페퍼톤스의 활기찬 이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불교 경전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함과 싸워가며 마음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열정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이 지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열심히 애쓰는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보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939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수업에 지각을 하는데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고 과제인가 보다 꽤 어렵네 하고 집에서 열심히 풀어서 정답

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다이도의 땡큐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요. 에미넴이 다이도의 이 땡큐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너무 매료돼가지고 다이도한테 직접 허락을 구한 후에 1절을 통째로 샘플링해서 스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잠시 후에는 에미넴의 스탠 클린한 버전으로 19금 버전 말고 클린 버전을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이도의 땡큐로 오늘 브런치 카페 8월 26일 문 열었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수학 난제를 이 난제인지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해결한 그런 대학원생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하루도 너무 재지 말고 안 될까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 조금만 덜 하고 뭔가 되는 대로 한번 부딪혀보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루 시작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0: 신청곡들로 선곡표를 가득 채워봤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신청곡 많이 많이 함께 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노래들 신청곡과 오전 씨가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신지 벌써 한 주의 중간이 흘렀잖아요. 수요일인데 어떻게 오전을 마무리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브런치 카페,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에미넴의 스탠도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9: 경복
18: 잠재력을 전문가로
19: 경복
18: 4호선 캠퍼스
2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9: 경복대학교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오프닝곡으로 했던 다이도의 땡큐에서 에미넴이 샘플링을 해서 이 스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노래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시스템에서 들려드릴 수 없는 곡으로 나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미넴이 다이도의 노래를 샘플링해서 그 계기로 다이도가 무명 가수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청곡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6358님의 신청곡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보내주셨네요. 빅뱅의 We Belong Together 띄워드립니다.
21: Baby boy,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네, 빅뱅과 박보미 함께 부른 We Belong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빅뱅이 지난 주말에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경기도 고양이었나?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저도 빅뱅의 굉장한 막 엄청 열성적인 팬은 어렸을 때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해서 빅뱅 노래를 예매창 들어봤는데 매진이어가지고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면 후기 좀 알려주세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빅뱅 영상 콘서트 했던 그막 직캠 영상 같은 걸 찾아보다가 정말 웃긴 댓글을 봤었는데 이 빅뱅의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아니라 빅뱅의 붉은 노을을 들은 세대가 있듯이 요즘에는 카라의 프리티걸이 아니라 리센느의 프리티걸을 듣는 그런 세대가 왔다고 이런 시간이 빠르다는 걸 체감하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좀 재밌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웨이브 투 어스의 시즌스 함께 하겠습니다. 3812님의 신청곡이네요.

3812님의 신청곡 웨이브 투어스의 시즌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좀 굉장히 습하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8554님이 오늘 강릉 여전히 덥다고 브런치 카페 들으면서 더위 잊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3969님도 덥고 습한 여름이랑 이별하고 싶은 요즘이라고 하시면서 제시카 폴커의 굿바이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더워서 또 잠시 더위가 가신 것 같다가 다시 또이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굿바이 들으면서 한번 여름나기 해봐야겠습니다. 제시카 폴커의 굿바이 띄워드릴게요.

네, 제시카 폴커의 굿바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마지막으로 1부에서 한곡더 만나볼게요. 6395님의 신청곡입니다. 하루하루는 참안 가는데 돌아보면 이 전체 1년 이렇게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고 보내주셨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오늘만 버티자 하다가 집에 오면 내일 출근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났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신청해 주셨는데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우리 자주 들었으니까 오늘은 왁스의 버전으로 리메이크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왁스의 벌써 1년 띄워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제시카 폴커의 굿바이라는 노래 띄워드렸잖아요. 근데 운전하시다가 오랜만에 너무 추억의 노래 만나셨다면서 달리다가 멈추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8685님이 중학생 때 친구네 집에서 비디오로 봤던 갑자기 그 장면이 소환된다고 하시면서 편지 OST 맞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 다시 영화 약속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영화 약속의 OST였더라고요. 제시카 폴커의 굿바이가. 오늘 휴가셔서 런닝머신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달리다가 멈추고 보내주셨다고, 휴가 중에 뭔가 추억의 중학생들 들었던 10여 년 전 뭐 20년 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었던 그 노래를 만나셨으면 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게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추억의 노래들 계속해서 종종 우연히 마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선곡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뮤직 퀴즈 극장 바로 출발해볼게요.

0: 네,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남자를 모셨습니다. 연극 배우 염지웅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텐션 좋으신 것 같아요?
1: 항상 텐션이 좋습니다.
0: 이게 맞아요, 항상 네, 좋지만
1: 예, 올 때마다 항상 이 에너지를 좀 얻어가려고 저도 예, 이 바쁜 일상 중에서
0: 네.
1: 예, 이 브런치 카페가 저에겐 에너지입니다.
0: 아, 고마워요. 저도 염지웅 배우 왔다 가면 에너지 얻고 있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0891님께서 요즘 퀴즈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1: 네.
0: 오늘은 조금 쉽게 내주면 감사하겠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쉽게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힌트를 드리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많은 힌트를 드리고 좀 그럴 테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네, 오늘 뮤직퀴즈 극장 꽁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꽁트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버즈의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800님의 신청곡입니다. 띄워드릴게요.

0: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고요. 바로 꽁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꽁트 시작하기 전에
1: 네.
0: 오늘 꽁트 어떤 연기 하실지 두분 역할이 기대됩니다라고 8554님이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사실 저는 살짝 쫄아있거든요.
1: 아, 왜요?
0: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0: 네. 오늘 잠깐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추억의 X파일, 옛날에 아주 유명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멀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0: 저는
1: 예, 김나연 아나운서는
0: 못 알아겠는데 저 스칼렛을 맡았어요. 스칼리.
1: 네.
0: 네.
1: 스칼렛을 맡으셨고, 이게 작가님께서 또이 김나연 아나운서의 이 목소리, 아주 좋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0: 네.
1: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0: 아,
1: 같아요.
0: 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예.
0: 제가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는 게 오늘 방송에서 티가 났나 봐요. 8685님이 에너지 얻고 있는 거 맞냐면서 뭔가 뺏기고 있는 것 같다고, 라연 아나님.
1: 그러게요.
0: 조금 사실 오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겸손해진 것 같아요, 오늘.
1: 네,
0: 네,
1: 심호흡하시고.
0: 8685님이 MBTI 물어보셨는데 저는 I는 아니고요. E입니다. 그럼 오늘 꽁트 바로 출발할게요.

0: 오늘의 현장이 바로 여긴가요, 멀더? 아주 평범한 사무실인데요.
1: 맞아요, 스칼렛. 벌써부터 스산한 기분이 드는군요. 어, 잠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0: 아, 미안해요, 멀더. 그게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실수 좀 했어요.
1: 이럴 수가. 어떻게 이래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있을 수 있죠? 앞으로는 조심해줘요, 스칼렛. 그나저나, 여긴 밀실이고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인데 어떻게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0: 도둑이 훔쳐간 물건이 뭐라고 했죠?
1: 도둑은 이 사무실에 믹스 커피를 몽땅 훔쳐갔다고 해요.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어떻게 우리 직장인들의 필수품 피 같은 믹스 커피를 훔쳐갈 수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자, 이제 어느 누구라 해도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실력이라면 범인의 떨리는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0: 사무실을 둘러볼까요? 범인은 항상 증거를 남기는 법. 여기 믹스커피가 있던 자리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오마이갓! 사진 속 이 사람이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1: 스칼렛, 사진이 어떻게 미소를 지어요? 정신

0: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집중 좀 해봐요.
1: 스칼렛,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So curious. 이 사진 속 여자가 범인이라는 느낌이 와요. 어서 이 여자를 찾아야 해요. 이 여자 외계 생명체가 확실해요.
0: 그렇다면 우리 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도와줄 친구들을 불러야 해요. 누가 좋을까요?
1: 수사 잘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 아니면 카드캡터 체리? 그 친구도 실력 좋잖아요. 소년탐정 김전일, 루팡? 누가 좋을까요?
0: 아무나 빨리 불러요. 지금 이 사무실 사람들이 카페인 부족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고요.
1: 오, 잘하시는데요. 아니, 왜 빵 터지신 거예요?
0: 아니, 이게... 아, 잘하셔서 빵 터졌습니다. 아니, 이게... 김나연 아나운서님이 이 약간 자신 있는 거에 네. 캐릭터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아, 아직 그
0: 크리스티나에서 네. 약간 못 빠져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뭘 시키든 김나연 아니면 크리스티나다. 그럼 오늘 꽁트 들으시면서 어렵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0: 네네.
1: 꽁트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있습니다.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후에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904님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재밌으시네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직 어렵다는 메시지가 있으세요. 그럼 약간 힌트곡을 조금 쉽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힌트송과 그 힌트송을 선정한 이유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아, 힌트송은 이게 저는 좀 쉽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그래서 힌트송을 약간 좀 제목과 연계되는 상황극적으로 연계되는 좀 그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힌트송은요. 장윤정의 나 잡아봐라.
1: 나 잡아봐라.
0: 예.
1: 그 이 장윤정의 나 잡아봐라 힌트송은 오늘 이 꽁트의 상황과 연결되는 거고.
0: 예, 맞습니다.
1: 그 오늘의 정답송은 그런 약간 뭐 발라드 가수인지 뭐 아이돌 가수인지 R&B인지 이 정도 힌트는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이돌 가수고요. 이 안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안무가가 아주 유명한 안무가를 섭외를 해서 외국에서 네. 그래서 그 안무를 창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1: 네,
0: 방송에서도 약간 따라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 네, 아이돌 그룹이라는 점까지 저희가 힌트 더 드릴게요.
0: 네.
1: 그럼 이 장윤정의 나 잡아봐라 힌트송 듣고 오는 동안에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8685님이 수요일 코너는 처음 들어보는데 상당히 고퀄이라고
0: 네.
1: 나연 하나 연기 잘하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 친구 아니고요. 저희 엄마 아빠 아니십니다. 2868님 감사합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의 힌트송 장윤정의 나 잡아봐라 듣고 올게요. 문자로 정답송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 장윤정의 나 잡아봐라 듣고 왔는데 이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힌트를 조금만 더 드려볼까요?
1: 아, 네네.
0: 약간 우선은
1: 네.
0: 카라의 루팡이라고
1: 네.
0: 보내주신 분 계신데
1: 네네.
0: 루팡 뭔가 아까 김전일 루팡 뭐 카드캐처 체리 이래서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정답일까요?
1: 오답입니다.
0: 오답입니다. 근데
1: 예.
0: 너무너무
1: 예,
0: 근접하셨어요.
1: 맞아요.
0: 아이돌 가수라고 하니까 생각난 그룹이 카라라고 또 대사에 루팡이 나와서 이렇게 맞춰주셨다고
1: 아,
0: 했는데
1: 그렇군요.
0: 그러면은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요것도 여러 개 들어왔네요.
1: 그녀를 잡아요.
0: 네.
1: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1: 예.
0: 아,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라 했고 남자 아이돌 그룹인 것까지 저희가 힌트를 더 드릴게요.
1: 네.
0: 또 가사가 왜 꽁트에 있었는데 좀몇 가지 한번 읊어주실 수 있어요?
1: 네, 그러면은 사진 속이 사람이 순간 미소를 지었대요, 갑자기. 김나은 아나운서의 스칼렛이 갑자기 뭐 이렇게 그렇대요. 그리고 김나은 아나운서가 또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영어를 한번 오늘 했습니다.
0: So curious.
1: 예, 맞습니다.
0: 네, 여기에 가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1: 예.
0: 힌트 우리 정말 많이 들려가지고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샵 1133 열려있고요. 우선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0: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정답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힌트 들으시니까 이제 힌트 듣고 이제 많이 맞추시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1: 오늘의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오늘의 정답은요. 샤이니의 셜록입니다.
1: 네, 샤이니의 셜록입니다. 이제 힌트를 들으니까 이제 쉽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가 힌트를 미리미리 한번 쉽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2: 네.
1: 우선 선물 받으실 분들 선정해 드릴게요. 정답자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만큼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세 분, 3629님 그리고 0493님 6235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6235님, 3629님, 0494님께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샤이니의 셜록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염지웅 배우와도 바쁘신 와중에도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빠지시면 안 돼요?
2: 예, 그럼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1: 네,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 극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염지웅이었습니다.
1: 네, 브런치 카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뮤직퀴즈 극장의 정답송 샤이니의 셜록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4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연애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 야, 만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저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지? 하고 놀랄 때 많으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출연자들이 빠르게 매료되는 데는 제작진이 촘촘하게 숨겨놓은 심리학적 장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속마음을 자꾸 입 밖으로 내뱉게 합니다. 누가 신경 쓰여요? 질투 나나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막연했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감정 명명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흐릿했던 마음이 아, 내가 좋아하는

구간을 노려서 둘만의 추억을 빠르게 형성시킵니다. 셋째, 일상과 분리해서 상대방 생각만 반복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도 없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상대의 마음을 계속 떠올리는 반추 과정을 유도해서 끌림의 깊이를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카페에 가만히 마주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기보다는 나란히 앉아서 이 새로운 활동을 해보거나 솔직한 속마음을 슬쩍 꺼내보면서 질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26일 수요일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면은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즈 해가 될까 오늘 첫 곡입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응?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0: 핫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요즘에 너무나 많죠. 예, 뭐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등등등. 모태 솔로지만 괜찮아도 최근에 뭐 끝나기도 했고. 아, 또 그리고 정말 뭐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특히나 연애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는데 청취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단연 나는 솔로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매력은 아무래도 뭐 그 출연진들의 털털함, 솔직함, 카메라가 없는 듯한 예 그런 제스처나 말이나, 그래서 더 재밌고 현실감 있고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연예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느낌은 예전에 그 하트 시그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군인 때, 군복무 때 그게 시즌 1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혁명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TV에 나와서 연애를 한다? 예, 내 짝꿍을 찾는 프로그램? 정말 신선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시즌 2 그리고 3, 지금 뭐 시즌 5까지 오면서 이제는 2904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시즌 1때하고는 약간은 좀 결이 달라지긴 했죠. 예, 10년 전만 해도 그때도 뭐 SNS 스타 뭐 이런 말은 있었지만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워낙에 그 인별그램 같은 SNS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는 유명인사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TV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그냥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러시면서 2904번님이 저는 일반인이 나오는 걸 못 보는 병이 있어서 연예 프로그램은 못 보지만 인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세요? 일반인이 나오는 걸 오히려 못 보시나요? 오히려 좀 뭐 배우나 이렇게 코미디언 분들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반대이긴 합니다. 오히려 좀 그 너튜브에서 일반인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예 예능 프로그램도 완전 일반인 분들, 예, 그런 걸 좋아합니다.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현실적인 느낌, 예. 근데 요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인플루언서로도 많이들 활동하고, 또 그리고 잘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보는 이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또 1189번님, 3855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1419번님도 요즘 들어 회사가 바빠서 연장근무에 주 6일 근무를 해서 힘에 부쳐서 자꾸 꽤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바쁜 것도 언젠간 지나가겠죠? 하셨는데요. 와, 또 야근하시고 주 6일.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4시간이 있어야지 회사 근무할 때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베스트죠, 그게. 예. 긍정적인 선순환 느낌이 있는데, 집에서 힐링하고 또 회사에서도 힐링하고, 근데 이게 하나가 탁 치우쳐지게 되면은 힘들고, 자꾸 피곤하게 되고, 또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7732번님, 요새 아침과 낮에 햇볕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바닥에 고추를 말리는 풍경을 오랜만에 봤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갑자기 작은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무섭게 짖으며 저한테 쏜살같이 달려오지 뭡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또 고추 이렇게 말리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 흰색 강아지의 주인분이 아마 말리고 계신 거 아니었을까요? 예, 왜 강아지가 달려와서 짖었을지. 너무 귀엽네요. 예, 강아지. 이렇게 또 출석 체크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샵 1533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신청곡, 또 출석 체크,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뭐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여러 프로그램들 이야기하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릴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2904번님께서 더위가 가고 있다는 건 장범준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것 캬캬 보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봄하고 가을만 되면은 장범준 씨 목소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 저도 슬슬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또 그리고 또 연예 예능 프로그램 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7811번님께서는 후디 이야기 듣다가 저는 예.

예전에 우리 집에 연예인이 산다는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후디 출첵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보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연예인이 그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기서 나오는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만든 예능이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군요.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함께 저는 지금 말린 고추 꼭지 따면서 듣고 있어요. 고추 말리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또 출첵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3024번님은요. 저는 나는 솔로요. 보면서 왜 설렐까요? 이제 손주 손녀가 있는 할머니인데 히히 그냥 풋풋했던 옛날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봐요 하셨는데요. 아우 뭐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나는 솔로도 저는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솔로가 순수 재미는 가장 높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통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솔로는 그 설렘만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수많은 감정들 뭐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뭔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나는 솔로가 더 큰 사랑을 받지 않는 건가? 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는 예전에 그 땡플릭스에서 솔로지옥 시리즈 예능을 잠시 봤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나왔던 뭐 시안님, 지연님, 고은님 또 그리고 육상선수 출신이신 민진님 개인 너튜브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또 연예 예능 프로그램을 나오신 분들이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그냥 뭐 연예인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튜브도 시작을 하시고 예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팬들도 참 많고 예 그 매력에 빠지기에 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예 너튜브 구독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프닝 주제가 왜 이렇게 연예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입주한 지 한 사흘, 약 일주일도 되기 전에 왜 이렇게 사랑에 금방 빠지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작진들이 촘촘하게 또 장치를 심어놔서 그런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속마음을 자꾸 입 밖으로 내뱉게 하고 둘째가 마주보는 것보다는 나란히 무언가를 함께하게 만들고 셋째는 좀 일상과 분리해서 상대방 생각만 오로지 할 수 있게끔 또 반복하게 만든다. 요 세 가지가 또 중점이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1419번님 저는 연애 프로보다는 다큐멘터리 위주로 봅니다 하셨는데요. 제일 리얼리티는 사실 다큐죠. 예, 그러시는군요. 자, 벌써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또 나는 솔로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알렉스의 솔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해체한 지 무려 56년이 지났지만 1020 젠지 세대부터 5060 LP 세대까지 전 세계를 여전히 매료시키고 있는 전설의 팝밴드가 있죠. 결성 66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공식 팝업스토어가 열려서 수많은 음악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Let It Be, Hey Jude, Yesterday 등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들로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를 전해준 영국의

과연 누구일까요? 1번 YB밴드, 2번 국카스텐, 3번 비틀즈입니다. 자, 오늘 문제 쉽습니다.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이 명곡들의 제목만 이야기를 해도 정답을 쉽게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당첨자 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 역시 이 밴드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I want to hold your hand 준비했고요. 문자샵 1533으로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I want to hold your hand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밴드 해체한 지 무려 56년이 지났지만 1020 젠지 세대부터 5060 LP 세대까지 전 세계를 여전히 매료시키고 있는 전설의 팝밴드가 있습니다. 결성 66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공식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수많은 음악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Let It Be, Hey Jude, Yesterday 등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들로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를 전해준 영국의 영원한 전설인 이 밴드. 이 밴드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YB 밴드, 2번 구카스텐, 3번 비틀즈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옛 추억과 함께 정답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야, 국내 최초로 이 밴드의 공식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힌트송으로는 또 문제에도 있었던 이 노래를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밴드의 저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Hey Jude 노래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헤이주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이었는데요. 자, 런치 퀴즈 오늘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이 밴드였습니다. 정답은 3번 비틀즈였고요. 와,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 이 비틀즈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많은 음악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틀즈 서울 에디션 팝업이 첫 번째 행선지로 지금 현재 서울의 백화점에서 이틀 전이죠. 8월 24일 월요일부터 또 8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8월 30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비틀즈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들었다, 나는 찐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비틀즈 서울 에디션 팝업, 지금 이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행선지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행선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일정, 그 이후에도 두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신다면 가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기회도 한번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비틀즈 팝업 스토어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팝업 스토어 서울 에디션. 기존의 이 팝스타들의 팝업 스토어처럼 천편일률적인 굿즈 매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틀즈의 역사 그리고 음악을 시각, 청각은 물론이고요. 또 소비 경험으로 옮겨놓은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다녀와서 아, 이것이 가장 으뜸으로 좋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했던 곳이 청음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청음 공간에서 스튜디오에 또 음향적 유산을 계승한 장비로 명곡을 깊이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관람객마다 머무는 시간이 좀 달랐지만 청음 공간에서 1시간 넘게 음악을 듣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비틀즈의 인기가 5060 LP 세대는 물론이고요. 1020 젠지 세대도 비틀즈 음악을 현재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스포티파땡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2019년 한 해 동안 비틀즈의 곡이 약 17억 회가 스트리밍이 됐는데 이는 스포티파땡 전체 월간 활성 사용자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취자 중에 30%가 18세에서 24세였다고 하고요. 35세 미만으로 끊으면 청취자 비율이 무려 67%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비틀즈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또 영국 축구 보면은 해당 팀의 응원가로 요 비틀즈의 음악을 많이들 부르는 구단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맨시티, 맨체스터시티가 헤이주드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비틀즈 음악을 접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8544번님께서도 정답은 3번 비틀즈 정말 좋아했는데 이런 음악 더 나오긴 힘들겠죠? 또 동료 면직 회식 다녀오는 길인데 부럽네요.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젊음이. 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35년 공직에 이젠 받아줄 데가 없어서 정년퇴직하려고요 보내주셨는데 야, 또 이렇게 동료의 면직 회식을 다녀오시면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셨나 봐요. 예, 다 버리고 떠나는 저 젊음. 그리고 그 떠나는 자의 미소, 그 남겨진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 떠나는 사람의 미소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뭔가 그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또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과 또 그리고 그 저 떠나는 자의 웃음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러움의 감정을 그래서 저는 8554번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본인이 지금 아 나는 여기에 그냥 쭉 오래 있었는데 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노련함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유 본인이 갖고 계신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또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런 부러움 천천히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단하시고요. 또 그리고 0968번님께서도 저는 팝가수 많이 몰라도 비틀즈는 잘 알아요. 또 맞춰주셨고 8335번님은 시대가 변해도 음악이 주는 감동은 변치 않는 거 보니까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 거겠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람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가 봐요. 정말 저 멀리 이영만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속담이 우리나라의 속담과 비슷한 결들이 참 많잖아요. 또 음악이 주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위로 이런 것들도 내용이 은근 비슷한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비틀즈 같은 명곡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랑받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또 4019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저희 엄마 태어났을 때 데뷔한 그룹인데요. 많이 듣고 자라서 너무 좋아해요. 3번 비틀즈 하셨고 또 그리고 6091번님도 어릴 때 아버지 덕에 알게 된 비틀즈 팝송. 아 팝송은 비틀즈가 최고라 하셨던 아버지 생각난 김에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요. 보내주셨고요. 0520번님도 학창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Yesterday 들으며 괜히 영어를 잘하는 척 따라 부르던 기억이 나네요.

0: 가사는 제대로 몰라도 멜로디만큼은 어찌나 잘 따라했는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복 입은 제 모습까지 떠오릅니다. 추억은 정말 노래를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이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때 또 추억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 향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 향기까지. 다들 추억을 뭔가 떠올리고 계신데 특히나 요런 그 부모님께서 틀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접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네요. 6705번님도 어릴 적 부모님이 주말에 LP 레코드로 비틀즈 노래를 틀어놓고 대청소를 하셨었는데요. 오랜만에 비틀즈 노래 들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노래가 가진 힘이 이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청소했었던 풍경이 또 그려지지 않으세요? 또 그리고 9820번님도 세계적 최고의 그룹 비틀즈 팬이었습니다 하셨고 또 0789번님, 0508번님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잊고 지내다가도 다시 들으면 한동안 전곡을 다 들어야 하는 멋진 밴드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1976번님, 9828번님, 6595번님도 비틀즈, 8649번님은 오늘 너무 쉽다 3번 비틀즈 맞춰주셨고요. 3855번님께서는 요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가 결혼한 지는 43년째입니다. 큰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연애 프로는 잘 보는 편인데 본인은 왜 연애를 안 하는지 그 속을 모르겠어요. 아들 얼른 연애해서 장가 좀 가거라. 큰아들 나이가 가늠이 가시죠 후디 보내주셨는데요. 연애 프로그램은 즐겨보신다는 건 그래도 아직 그 연애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은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래서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우리 큰아드님이 연애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연애할 생각도 없으면은 프로그램 멀리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 두 분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

에서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런치 퀴즈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바로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0520번님 그리고 864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2904번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어떻게 라디오를 들어버려서 비틀즈 팝업스토어 가게 될 판입니다. 아이고 노래 어떻게 들을 거야. 사람 짱 많을 텐데. 망했다 망했어. 이건 다 후디 책임이야. 저는 줄 서기 싫어요. 더운데 망했다 라고 또 하셨는데 남편분께서 비틀즈 참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지금 LP에 미쳐있어서 비틀즈 LP도 다 샀다고. 아 그러면 가셔야죠. 예, 2904분님 남편분이 이 정도로 애정하시면 덥고 사람 많겠지만 국내 최초라잖아요. 예, 한번 같이 손잡고 가시면 좋겠네요. 제가 또 잘 소개해드렸네요. 예, 평화가 오길 바라면서 0915번님도 영어 선생님이 비틀즈 예스터데이 가르쳐주셔서 수업시간에 많이 불렀어요 하셨는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요즘도 그렇군요. 뭐 요즘인진 모르겠지만. 자, 2부 또 함께 하셨는데요. 9820번님의 신청곡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지금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우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시간입니다. 퀴즈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강현 리포터 또 8월 26일 8월 말에 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저희가 오프닝 때 오늘은 연애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1: 오, 제가 또 그런 거 네. 연프 전문인데.
0: 연프 전문이잖아요.
1: 네.
0: 강현 리포터가 제일 좋아하는 연프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1: 저는 진짜 무조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네. 환승연애입니다.
0: 아, 환승연애.
1: 환연.
0: 왜 환연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좀
0: 자극적이긴 하죠. 그냥 이름부터가.
1: 자극적이기도 네. 하고 뭔가 설레기도 하는데 눈물도 나잖아요. 눈물. 저 같이 우는 편이거든요.
0: 아, 같이 울어요?
1: 네.
0: 네. 그러면은 그 현 리포터가 뽑는 가장 눈물 버튼이 확 눌렸던 장면?
1: 그 환승연애 2였나?
0: 네.
1: 3였나?
0: 네.
1: 거기서 그 성혜은 씨가
0: 네.
1: 그 자기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분이랑
0: 아.
1: 데이트를 나가는 걸 보고 네. 화장을 하면서 우는 아. 게 있어요.
0: 네, 네.
1: 그거가 첫 번째 눈물 버튼이었고
0: 예.
1: 두 번째가 최근에 그 승용 민경 커플이
0: 예.
1: 그 그런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사이야?
0: 우리가 이럴 사이야?
1: 그러니까 7년을 만났는데
0: 네?
1: 그 3일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밀리냐?
0: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년을 만났는데 3일 만난 사람에게 밀렸다. 밀릴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1: 그럴 수 있죠.
0: 그럴 수 있다.
1: 너무 3일 만난 분이 뭐 너무

0: 훌륭하시면
1: 너무 훌륭한
0: 너무 훌륭하시면 네. 너무 훌륭한 인품과 너무 네. 뛰어난 외모와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1: 예.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왜냐면 7년 만나고 헤어진 거잖아요.
0: 그쵸.
1: 헤어졌으니까 그 이별을 한 상태의 7년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익숙하고 하지만 너무 많은 지식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고 또 인간은 그 안개 속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알아가는 것과 뭔가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3일밖에 안 된 사람에게 충분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0: 그리고 제 그 네. 정말 친한 고등학교 남사친이 해준 말이 있는데
1: 예?
0: 남자들한테 제일 예뻐 보이는 여자는 네. 처음 만난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1: 누가 그래요?
0: 제 친구가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분 환승연애 작가하시면 되겠다.
0: 작가 하라고 할까요?
1: 2904번님께서 아 환승연애 정도는 돼야 강연 리포터님 도파민에 맞을 듯 하셨는데
0: 맞아요.
1: 네.
0: 저는 사실 진짜 이걸 너무 기다리거든요.
1: 환승연애.
0: 네.
1: 새로운 시즌 또 이제 나오나요? 슬슬 이제 또
0: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나오면 좀 무조건 보죠.
1: 물밑에서는 지금 이제 새 시즌에 또 출연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0: 모집하고
1: 뭐 이런 소문이 그쵸, 돌긴 그쵸.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저도 예.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래. 현 씨가 나올 수도 있겠죠.
0: 제가요?
1: 예. 섭외가 들어온다면.
0: 저 그런 섭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1: 만약에 작가님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다면.
0: 아 예. 전화 한번.
1: 예, 강을 리포터에게
0: 네.
1: 섭외 문자라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수요일 코너는요. 강을 리포터가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 세 문제를 또 들고 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일본으로 가네요.
0: 네, 오늘은 좀 일본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1: 일본의 또 축제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자, 또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퀴즈로 넘어가기 전에 1995번님께서도 그 강일 리포터 친구의 말에 힘을 좀 실어주시네요. 예, 처음 보는 여자 이상형일 수 있다라고 또 굉장히 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얘기를 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0: 근데 그럴 수 예. 있죠.
1: 아 도파민적인 측면만 본다면.
0: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낯선 네. 것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니까.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도파민만 쫓다가. 근데
0: 큰 코 다쳐요.
1: 사람이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요. 에너지 영양실조? 다 빨려서.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러면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독특한 축제가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그 축제의 절정에서는 이것을 신사 돌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부수는데요. 후에 부서진 조각을 집 지붕 위에 올려두면 애군을 막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0: 유리병.
1: 유리병. 2번
0: 가마.
1: 가마. 3번
0: 3번 의자입니다.
1: 의자. 자, 일본 나가노현 이 마을의 축제 이야기인데요. 문제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매년 독특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축제의 절정에서는 이것을 신사 돌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부수는데요. 후에 부서진 조각을 집 지붕 위에 올려두면 애군을 막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유리병.
1: 2번
0: 가마.
1: 3번
0: 의자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0: 그 초등학교 다니실 때 꼭 이거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초등학교 때요?
0: 네, 이렇게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팔로 이걸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그 해보셨어요?
1: 아, 요거는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 더 어렸을 때.
0: 더 어렸을 때요?
1: 유치원.
0: 유치원 때.
1: 시절 때.
0: 아니, 그렇게 체구가 작은데 그때 네. 그게 된다고요?
1: 이제 한 7살 정도 때 그런 놀이가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0: 뭐 키가 크셨나 보다.
1: 작았어요.
0: 근데도?
1: 근데도 그냥
0: 타셨던 거 아니죠?
1: 타기도 타고.
0: 예.
1: 왜냐면은 그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그런 거랑 비슷해서 뭐 손으로 하는 게임이 그때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때는 장난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요거를 만들어서
0: 그렇죠. 두 명이
1: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와서 뭐 이렇게 모자 뺏는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0: 요즘은 없을 것 같고
1: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0: 아 예능 프로그램에 네. 그런 것 같아요.
1: 풀장 같은 데서.
0: 아 너무 네. 너무 좋은 힌트였던 네.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교실 뒤편에서 이거 많이 하다가 혼났거든요.
1: 어 그래요.
0: 위험하니까.
1: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고.
0: 네.
1: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두 가지로 갈려요.
0: 그러네요.
1: 네 힌트를 하나 더 주시면은 약간 좀 헷갈리시나 봐요. 힌트송으로 주셔도 되고요.
0: 힌트송이 있는데
1: 네.
0: 이 우선 힌트송은 악동뮤지션의 가르마거든요.
1: 가르마.
0: 가르마를 다른 단어로도 네. 말할 수 있잖아요. 요거 탄다 이렇게.
1: 아, 요거 탄다.
0: 요거 탄다.
1: 아, 요거 탄다. 아,
0: 네,
1: 네네네.
0: 그쵸.
1: 아, 그래서 힌트송
0: 네.
1: 준비하셨구나.
0: 이게 같은 말인데 네. 다르게 말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그거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네. 타봐라 이렇게.
1: 그렇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뭐
1: 그렇습니다. 1번 유리병, 2번 가마, 3번 의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가마였습니다.
0: 가마. 일본의 또 나가노현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 설명 좀 해주시죠.
1: 네. 이 축제 절정에서요. 그 신이 타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마를 돌계단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0: 어, 네.
1: 그러면 그 가마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수록 굉장히 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줍는데요, 조각을.
0: 네.
1: 그래서 그 조각을 자기 집 지붕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해에 애군 같은 거를 막아준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올해를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축제 의식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전 처음에 보고 여기 사람 타고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을 모시는 신이 그 타고 있는 가마 이렇게 여긴다고 하고 안엔 뭐가 없대요.
0: 네. 그러면 그 조각이 정말 많이 산산이 부서지나 보네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 마을 주민분들은 그 조각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이제
1: 아니, 그래서 되게 빨리 뛰어가시더라고요.
0: 아, 약간 선착순 느낌이긴
1: 그러니까요.
0: 하겠다.
1: 왜냐하면 사람들 왜 일본 축제 마쓰리라고 하는 축제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인원대로 부서지기가 쉽지
0: 그럴까요?
1: 않을 테니까
0: 네네.
1: 사람들이 막 가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다고 뭐 가마를 뭐 두 개 세 개 준비해서 다 부숴가지고
1: 그럴 순 없죠.
0: 와 이게 그러면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1: 너무 아쉬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빠르게 달려가시지 않으실까?
0: 선착순 느낌으로.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정답은 가마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8034번님 이번 가마 하시면서 얼마 전에 알고리즘 떠서 봤었는데 이렇게 문제로 나오다니 소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알고리즘이 뜨면 막 다 저장해 놓거든요.
0: 아, 나중에 써야지.
1: 나중에 이거 춘천 가서 써야지 하고 제가 저장해 놨다가 저도 이 관람객들을 위한 그 여행 패키지 설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관광청에서 나온 그런 거를 이제 번역 시켜서 보고 오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알고리즘이 뜨신 게 아닐지
0: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1: 그럼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0: 네, 6324번님께서는요 손주가 매일 가마를 태워달라고 한다고 큰 손주랑 태우느라 힘들어서 땀 뻘뻘 흘려요 하시는데 아 가마 태우기가 우리 초등학생 때 많이들 태워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1: 와 그거 가마 잘못 태우면 네. 손이 하얘지는 거 아세요? 피가 안 통해서?
0: 그거 되게 위험해요.
1: 진짜 피가 안 통해서 네. 손이 하얘져요.
0: 근데 이게 진짜 초등학생 때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하면 두 팔, 그리고 도합 네 팔로
1: 그쵸.
0: 상대 체중을 이제 다 받는
1: 온전히.
0: 거니까. 예.
1: 와, 저는 이게 이렇게 두 명이 팔을 해서 다리를 그 사이에 끼우잖아요.
0: 네.
1: 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섭고도 재밌었거든요.
0: 쑥 빠질 수도 있는데.
1: 아,
0: 예.
1: 장난기 있는 친구들은 그거 싹 내려버린다니까요.
0: 오, 다쳐요.
1: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래서 6324번님께서는 손주가 뭐 어느 정도로 지금 몇 살인지 뭐 몇 킬로인지
1: 네.
0: 모르겠지만 땀 뻘뻘 흘릴 정도면은
1: 그래도 멋진,
0: 운동, 예, 운동이 되는 겁니다.
1: 멋진 할아버지신데. 예.
0: 할머니실 수도 있고.
1: 할머니실 수도 있고.
0: 네.
1: 네.
0: 그리고 7045번님, 1419번님, 2904번님, 그리고 0328번님께서도 가마 맞춰주셨고요. 9381번님은 저희 딸은 생긴 건 여자아인데 남자친구들이 만들어준 가마도 타고 방문도 타고요. 그렇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1: 저도
0: 네.
1: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막 인형 가지고 노는 것보다
0: 네.
1: 그 남자인 친구들이랑 저 때는 정말 비비탄총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0: 그럴 때 있었죠.
1: 그런 걸 쏘고 들이붓고 그리고 놀았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낯설지 않습니다.
0: 아 진짜요?
1: 진짜요.
0: 그런 느낌이 아닌데
1: 아,
0: 씨가.
1: 저는
0: 네, 뭐 술래잡기도 항상 하고 정글짐 같은 데 있잖아요.
1: 정글짐, 뭐 경찰과 도둑
0: 철봉에서 놀고 아이들이랑
1: 아 저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0: 그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테토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 테토녀. 테토녀. 그때 네. 테토녀랑 비슷한 단어가 있긴 했었는데.
0: 뭐였죠?
1: 여기 방송용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0: 그래요? 방송용이 아니라면 쓰시면 안 되고.
1: 조땡 마누라.
0: 아, 네네네. 그 영화 제목이잖아요.
1: 네. 그거 해도 네. 되나요?
0: 좀 아 조폭 마누라
1: 네, 조폭 마누라라는 그 네. 있었어요. 저희 때는
0: 네 유명한 영화였어요. 예. 네.
1: 유행하는 단어였어요. 되게 맞아요. 좀 걸걸하고 맞다.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 여자들한테 야 뭐 조폭 마누라 지나간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 저희 때는.
0: 아니 그 저 때도 그랬어요.
1: 어, 네, 저희 그래서, 비슷한 시대를 네. 향유한다니까요.
0: 요즘 새롭게 생긴 단어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네요. 테토녀.
1: 테토녀가 낫죠. 네.
0: 아, 현실 테토녀 출신이구나.
1: 아, 저 출신 자체가 파워 테토녀입니다.
0: 아, 근데 현재는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게 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방송 중이라서 숨기는 건가요?
1: 지금 방송 중이라
0: 아,
1: 여기가
0: 아,
1: 지금 사적인 네.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0: 아,
1: 제가 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세요.
0: 아 무슨 실망을 합니까?
1: 실망하실 수도 있고
0: 색다른 매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
1: 아 그렇죠.
0: 9381번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고 또 그리고 0869번님께서도 힌트 없었으면 못 맞출 뻔. 또 남자 아이들끼리 손으로 교차해서 가마놀이 하던 옛 추억 돋네요. 낭만이죠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419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178번님께서는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아들이 또 쌍감합니다 하시면서 친정에서 아빠 수저를 훔쳐와야 한다고 해서 또 좋은 수저 세트를 사다 드리고 몰래 들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엔 사용하다가 지금은 보관 중입니다 하면서 아, 또 이런 게 있죠.
1: 그렇죠.
0: 예.
1: 또 좀 엄마께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0: 네. 강을 리포터가 테토녀 출신이었다라는 또 귀한 정보와 함께 벌써 3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거든요. 아, 3부 마지막 곡으로는 조성모의 다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른 퀴즈와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또 4부 문을 열었습니다. 9381번님께서 정의는 선곡이 완전 센스 짱 하시면서 또 조성모의 다짐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에요.
10: 저도 예.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그 후렴.
9: 네, 그 빠라바빠빠.
10: 네네네.
9: 더울 때 이렇게 뭔가 선풍기 바람 강으로 틀어놓고 맞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10: 너무 좋죠.
9: 네, 안무도. 그래서 다짐.
10: 다짐.
9: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4부에서도 또 퀴즈 헌터 두 문제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10: 네, 오늘은 좀 다국적. 네.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9: 오늘은 또 해외로 멀리 나가네요.
10: 네.
9: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만나보시죠.
10: 네, 스페인의 대표적인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에서는 본격적인 토마토 싸움에 앞서서 독특한 전통놀이로 분위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비누칠을 해서 미끄럽게 만든 높은 장대 꼭대기에 이것을 매달아 두고 참가자들이 올라가서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여기서 꼭대기에 매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9: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0: 햄.
9: 햄. 2번
10: 치즈.
9: 치즈. 3번
10: 빵입니다.
9: 빵. 자, 이 높은 장대 꼭대기에 이것을 매달아 두는군요.
10: 네. 뭐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면
9: 좋습니다.
10: 네, 스페인의 대표적인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에서는 본격적인 토마토 싸움에 앞서서 독특한 전통놀이로 분위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비누칠을 해서 미끄럽게 만든 높은 장대 꼭대기에 이것을 매달아 두고 참가자들이 올라가 먼저 가져온

0: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햄,
1: 2번
0: 치즈,
1: 3번
0: 빵입니다.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있을까요?
0: 이게 그 진짜 모든 어린이들의 소울푸드.
1: 그래요?
0: 네, 일단 저는 그랬어요.
1: 모든 어린이들의 소울푸드다.
0: 모든 어린이들의 소울푸드인데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걸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1: 네.
0: 좀 이 살짝 여러 방식으로 만드는데 특정 방식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냄새가 독특해서 저는 먹기 힘들어하거든요.
1: 뭐라고 부르나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스페인?
0: 안 될 것 같은데.
1: 아, 너무 직접적인가요?
0: 너무 직접적이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아무튼 이거에 한국에서는
1: 네.
0: 이거에 스팸에 볶음김치,
1: 네.
0: 볶음김치 하면 너무 맛있죠.
1: 어, 그렇군요. 지금 뭔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긴 했는데
0: 아니에요.
1: 볶음김치.
0: 볶음김치, 계란
1: 그러면
0: 라이.
1: 혹시 케첩하고 많이들 드시나요?
0: 케첩 좋죠. 근데 저는 케첩이랑 먹으면 너무 짜서.
1: 그래요? 지금 일단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갈리는
0: 갈리네요.
1: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정답이 느낌이 왔는데 어린이들의 소울푸드라고 한 이유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정답인 이것을 말하면 너 초등학생 입맛이구나 하는 대표적인
0: 그쵸.
1: 그런 거 아닐까?
0: 맞아요.
1: 거든요. 그죠?
0: 그리고 아침에 딱 진짜 간단하게 이거랑 계란 후라이랑 흰쌀밥이랑 먹으면 네. 그냥 그걸로 끝.
1: 그리고 줄줄이 그것도 있잖아요. 줄줄이 있고 그걸로 이제 문어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0: 그게 이렇게 붙여서
1: 네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0: 있죠.
1: 보통 그 데이트 도시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0: 저 옛날에 아빠한테 한번 해준 적 있었는데
1: 효녀네요.
0: 아 근데 아빠는 제가 요리하는 걸 무서워하세요.
1: 그래요?
0: 맛이 없어서
1: 이거 맛없기가 좀 쉽지 않은데
0: 그쵸. 근데 이것만 드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다른 건 못 드시고 네. 저는 이것 중에 그 핑크 색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긴 거 있잖아요.
1: 자 여기까지
0: 네,
1: 힌트가 그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1번 햄, 2번 치즈, 3번 빵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송도 준비를 하셨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었어요?
0: 저도 이거를 검색하면서 알았는데 아니, 노래가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힌트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015B의 노래 준비하셨는데 피처링 1의 스팸이 고마워라는
0: 그쵸.
1: 곡이거든요. 힌트송으로 들려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0: 힌트송 015B 피처링 1의 스팸이 고마워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었군요.
1: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생각보다 멜로디가 너무 좀 달달하지 않나요?
0: 귀여운데요?
1: 귀엽죠?
0: 네, 스팸이 고마워.
1: 너무 좋아서 네.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으로 들으셨고요.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햄이었습니다.
0: 햄. 와, 이 스페인 하면 사실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가 제일 유명한데 이 토마토 싸움에 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분위기를 띄워요.
1: 제가 이게 스페인에서 아까 다른 걸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0: 네.
1: 하몽이었거든요.
0: 하몽.
1: 근데 하몽을 보기에 넣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0: 네네.
1: 유사한 것으로 하고 하몽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6837번님께서 정답 햄 하시면서 스페인에서는 하몽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근데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몽 먹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소세지랑 같이 나오길래 하몽과 소세지가 유사한 음식이라고 그 찾았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완전 다른 음식이라고 하셔서 그런 새로운 네. 정보네요.
0: 저는 일단
1: 하몽 안 드셔보셨나요?
0: 네.
1: 그 햄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동그랗게 이렇게 코인 모양으로 네. 생겨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몽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햄이라고 한번 힌트를 드려봤었는데 좀 다른 음식일 수도 있겠다.
0: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살라미라고 하나요?
1: 아, 살라미.
0: 네, 그거 치즈랑 이렇게 네. 해서 드실 때.
1: 그거.
0: 네.
1: 그 안주 페페로니. 안주에 같이 나오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게 있습니다.
0: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축제 때 그래서 비누칠을 해서 장대 꼭대기에 햄을 달아두는 건데 그러면 비누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기 쉽지 않겠네요.
1: 네. 근데 또 여러 명이 도전하니까 막 엉겨붙고 사람들끼리 엉키고 내가 먼저 올라가게 돼서 그거를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왜냐면 하몽이 네. 진짜 비쌉니다.
0: 아, 그래요?
1: 제가 한번 친구들이랑 안주를 먹으러 갔었는데
0: 네.
1: 와,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안주를 딱 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하몽이.
0: 네, 얼마인데요?
1: 아니, 뭐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네. 한 접시에 무슨 진짜 5만 원, 6만 원 하는 거예요.
0: 네, 네. 어, 비싸다.
1: 너무 비싸죠.
0: 네.
1: 그래서 아니 무슨 햄이 이렇게 비싸나
0: 네.
1: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던.
0: 아, 그래요?
1: 살짝 냄새 나는 햄?
0: 그래서 요 높은 장대기에 햄을 달아놓고.
1: 네.
0: 그러면 그 토마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하는 거죠, 이벤트 느낌으로.
1: 그렇죠. 그렇게 하고
0: 예열을 하는 거죠.
1: 예열을 하고 전통놀이처럼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0: 네.
1: 우리가 아는 그 라토마티나 축제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0: 아.
1: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검색하면서 알아봤는데 이게 축제 티켓팅도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1: 스페인 티켓도 없으면서
0: 네.
1: 아, 그 비행기 티켓도 없으면서 이거 티켓팅 할 뻔 했습니다.
0: 토마토 티켓을. 3855번님께서도 5년 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먹어본 하몽 맛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스페인 여행 가면 한번 또 저도 먹어봐야겠네요.
1: 한번 드셔보세요. 스페인은 조금
0: 네.
1: 좀 저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0: 저는 보통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멀리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스포츠를 좀 찾아보거든요.
1: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0: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격투기, UFC에 또 빠졌으니까 스페인 하면 또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으로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1: 아, 들었죠. 봤습니다. 소식을.
0: 예, 마드리드 가면은 하몽과 함께 이강인 선수 경기 봐야죠.
1: 이제 저희는 네. 저는 라토마티나 여기는 이강인 선수를
0: 네.
1: 보기 위해 저희가 필요한 것은
0: 예.
1: 스페인 비행기 티켓.
0: 돈이죠, 돈.
1: 그렇죠.
0: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1: 살 돈.
0: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더 많은 분들께서 네.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1178번님도 저는 삼겹살 먹을 때 꼭 함께 구워먹는 음식 햄입니다. 삼겹살, 햄, 김치, 콩나물, 고사리 딱 술안주죠.
1: 와, 고사리 구우시는 분.
0: 아, 무조건이죠.
1: 아, 저랑 너무 잘 맞네요.
0: 고사리 무조건입니다.
1: 당연하죠.
0: 예, 버섯도 무조건이고.
1: 그렇죠.
0: 또 그리고요.
1: 아, 네. 그리고 3380번님. 라떼는 도시락에 엄마가 햄 구워주면 진짜 최고였어요 하는데
0: 아.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햄 같은데 핑크 소세지.
0: 아, 거기 그 최고죠.
1: 저는 그거 계란물에 이렇게
0: 네.
1: 해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너무 좋아하죠.
0: 거기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사실.
1: 뭐 어떤 분들은 밀가루 맛이 너무 난다고 햄 맛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몽을 맛이 없다고 했던 거는 너무 순수 100% 고기여가지고 전 그 고기의 100%의 냄새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0: 취향이 있으시구나.
1: 전 이게 딱 너무 맛있었거든요.
0: 아, 요게 그 도시락이 옛날 도시락 요즘에도 술집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1: 그 흔들어 먹는 거.
0: 네, 흔들어 먹는 네. 거. 예, 기억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한 분 또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850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퀴즈헌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 조선.
1: 네, 다시 해외를 돌고 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0: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을 네. 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1: 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 때 궁중의 음식을 담당하던 한 환관이 이 과일을 몰래 훔쳤다가 큰 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관은 장 100대를 맞고 영회로 귀양까지 보내졌는데요. 이 환관이 훔쳤던 귀한 과일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참외.
0: 참외. 2번
1: 수박.
0: 수박. 3번
1: 복숭아입니다.
0: 복숭아. 자, 이 환관이 어떤 과일을 훔쳤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았을까요?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1: 참외,
0: 2번
1: 수박,
0: 3번
1: 복숭아입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1: 제 요즘에 이 과일에 푹 빠질 시기여가지고 네?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아, 좀 좋아하면서도 번거로운 과일이긴 해요.
0: 좋아하면서도 번거롭다.
1: 자르기도 힘들고 먹을 때도 힘들고.
0: 그래요?
1: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 이겨내고 먹죠.
0: 그러면은 요게 좀 보통은 무겁어서
1: 너무
0: 배달시키나요?
1: 아니요. 저희는 집에서 이제 힘을 담당하시는 아버님께서
0: 그렇죠.
1: 그 동네에 쓱 가셔서 사오시곤.
0: 무겁게.
1: 무겁게.
0: 맞나요? 근데 제가 지금 정답을 몰라서.
1: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너무 그 번거로운. 네. 제가 힌트송도 조금 또 간만에 재밌게 준비해봤는데.
0: 좋습니다.
1: 그 이거 먹을 때 씨가 많이 나오는데. 아. 퇴퇴.
0: 퇴퇴.
1: 투투.
0: 아, 투투.
1: 투투의 1과 2분의 1.
0: 좋습니다. 투투 뱉긴 해야 돼요.
1: 근데 아, 무조건.
0: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저는 귀찮아서 그냥 먹습니다.
0: 저도 귀찮아서 그냥 먹거든요.
1: 큰 것만 좀 뱉고.
0: 네, 너무 큰 것만.
1: 네.
0: 자, 1번 참외, 2번 수박, 3번 복숭아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2: 정답은요. 2번 수박이었습니다.
1: 아, 이 한 환관이 수박을 훔쳤는데 장 100대를 맞고 또 영해로 귀향까지 보내졌다.
2: 네, 한문직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요. 궁중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담당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왜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수박 한 통을 훔치셔서 네. 세종 때 이제 곤장 100대를 맞고 영해로 귀향을 아이고. 보냈다고 그만큼 또 귀한 과일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좀 기록이 됐나 싶고요. 옛날에 수박을 한자말로 서과라고 했대요.
1: 서과.
2: 근데 이 서과를 훔쳐서 그랬다고 합니다.
1: 야, 100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실 100대가 그렇거든요.
2: 100대는 제가 네. 옛날에 그 종아리 네. 맞은 출신이거든요.
1: 전통적인 회초리
2: 회초리 시절에 네. 제가 한번 막 나이만큼 맞고 몇 대 맞을래 물어봤다가 한 대라고 했다 더 맞고
1: 그거 영화에서도 사실 2000년대

0: 험한 영화 보면은 그 학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멘트 완전 클리셰잖아요.
1: 그쵸,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0: 너가 잘못한 만큼 말해라.
1: 한 대.
0: 그러면 열 대 같은 한 대 맞겠습니다 하면은 뭐 계속 따다다다 때리시고 막 그런 거 있긴 한데 아 추억입니다.
1: 제 추억에 그랬던 예, 기억이 납니다.
0: 또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죠.
1: 아우 아예 안 그러신다 그래요.
0: 예, 많은 분들이 2번 수박 보내주셨는데요. 6233번님께서도 지금 수박 먹고 있는데 야 수박 나와서 정답 보냅니다. 정답은 수박 보내주셨고 7834번님, 7682번님, 9663번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3024번님께서 수박요 하시면서 손주 손녀가 너무 크니까 공처럼 굴리고 놀았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두 장 보내주셨거든요. 와. 근데 정말 수박이 애기들만한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네, 애기들이 놀고 이렇게 수박을 굴리면서 놀고 있는데 와 너무 귀엽네요.
0: 거실에서 손녀하고 이렇게 또 손자가 수박을 대굴대굴 굴리는 사진인데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정말.
1: 수박도 크고 애기들도 네. 작아서 두 배로 귀여운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또 그리고 2521번님께서 수박이요 하시면서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하. 수박으로 한 대 때리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0: 아이고 이러면은 또 많이 혼나시죠.
1: 곤란하죠. 예. 저희 아버님의 올해 네. 결혼기념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작년이었나?
0: 강연 리포터 아버님도 이렇게
1: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한번 기억을 못하셨을 거예요.
0: 깜빡하셨군요.
1: 아 크게 호되게
0: 그래요?
1: 한마디 들으셨던
0: 예. 그럴 때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시고 잠깐
1: 고개를
0: 들이셔야죠.
1: 푹 숙이시고 네. 다음날 뭐 하나 선물해드려야죠.
0: 아 그러면 또 싹 풀리시기도 하니까
1: 그쵸?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어머니 잊으셨다가 네. 네. 다시 생각하실 수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0: 네, 오늘 또 혼나시겠는데 네, 그러면서 네. 한 번 더 곱씹으면서 혼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많은 분들께서 수박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7682번님 그리고 252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강은 리포터 오늘 또 8월 26일에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1: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해드린 퀴즈 같이 맞춰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날이 좀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서 아,
0: 너무 더워요.
1: 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내 이름을 불러줘 Say My Name 들고 있고요.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나 누구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이 밀폐된 공기, 스멜, 냉장고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 이게 얼마만인가 모르겠습니다. 도댕이들 잘 지냈죠? 나는 등에 천국을 업고 지옥불을 건너다가 왔어요. 행복한데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하지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8월 26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8월 26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a Lifetime 듣고 오셨습니다. 김예나님, 이 목소리 뭐야? 노수진님, 어머 영미씨 지금 너무 신나죠? 이수진님께서 진짜 스페셜 DJ 맞네 맞아. 왜 내 눈이 촉촉해지는 건가요? 너무 그리웠어요. 물론 다른 스페셜 DJ 분들도 다 반갑고 잘해주셨는데 내 마음엔 영미님이 탑인 듯.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지금 나 오늘 아니 잠깐 카메라 치워주세요. 아 안 되겠네. 아니 어제 저희 막내 작가가 뭔가 우려스러웠는지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영면이 내일 예쁘게 하고 나오실 거죠? 그래서 아유 당연하지. 그리고 오늘 저 잔뜩 꾸미고 나왔거든요. 근데 화면에 딱 비쳤는데 지금 너무 흉물스러운데? 아 지금 오디세이의 외눈박이 괴물 같은 느낌인데 지금. 나 어떻게 된 거야? 아 카메라 오늘 보라는 쉬겠습니다. 아 내일부터 진짜 꾸미고 올게요.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나 안경 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꼈는데 이거 아니지. 아 보라는 오늘 쉬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옷도 지금 새 옷 입고 왔거든요. 일부러 이게 제가 저기 쇼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 옷 이렇게 입고 왔단 말이에요. 샤워에다 새 옷까지 지금 잔뜩 꾸미고 왔는데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다. 아이 카메라 치우세요. 카메라 딴 데 좀 해주세요. 박성원님께서 세상에 손수건 좀 가져올게요. 눈, 코, 입 막고 가슴 막고 들어도 안영미다. 안영미. 감사해요. 8304원님. 어머 영미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서 50원 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연옥님. 와 두대기들 단체로 일어나십시오. 영미씨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그래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우리 두대기들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두대기들 이제부터라도 일어나십시오. 4678번님.

0: 아니 언니 몸조리 잘하고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영민님 착상 기운 뭐예요? 저 오늘 임태기 두 줄 나왔어요. 어머나. 착실하게 두 대 들으면서 둘째를 기다렸는데 영미 DJ와 함께 착상 소식 꺄! 두 대 만세! 아유 진짜 자, 두 대가 진짜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착상이 필요하신 분들 두 대로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라는 정말 보지 말아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 캡처도 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나 힘들다. 내 얼굴 내가 보는데도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러지? 어, 저 진짜 못생겼네요. 자, 우리 두댕이들 아니 이렇게나 다들 격하게 환영해 주실 거면서 왜 제 인별그램에는 다들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죠? 나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스페셜 DJ들한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복귀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아, 정말. 아이, 그새 또 캡처해서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세요, 진짜. 나 너무 진짜 나 진짜 너무 굴욕적이다, 오늘. 1118번이 왜? 이쁜데 왜요? 아, 너무 힘들다. 이 멘트 너무 힘들다.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내 몰골이 어땠었단 얘기야. 아, 그전에는 그래도 비비 바르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봐줄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비비를 발라도 안 되는 얼굴이 돼버렸네요. 아, 조금만 더 이뻐지고 돌아올게요. 김영애님, 안 못생겼어요. 아, 평소랑 엇비슷해요. 아이, 나 진짜. 아, 나 환장하겠다, 정말. 예, 유혜리님, 자, 이제 조롱 시작.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심심하셨죠? 그냥 두 달 동안 입이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그리고 이 스페셜 DJ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대의 손님분들이잖아요. 그 손님들 저 대신에 맞이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 대신에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잊지 않으셨죠? 조롱이든 저에 대한 칭찬이든 환영이든 뭐 아니면 뭐 비아냥도 괜찮고요. 다 보내주세요. 표현해주세요. 표현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아, 3634번님. 언니만의 광고주님 소개 너무 기다렸어요. 네. 자, 제가 또 이거 하려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예. 오늘만 하고 또 내일 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별로라가지고. 어떡하지, 진짜. 아,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 자,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가 두 달 동안 좀 묶여있긴 했지만, 그나마 요즘 거를 본 게 오디세이.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예, 오디세이 버전으로 가볼게요.
1: 나 오디세우스 애 낳고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다. 아, 페넬로페 나요 나야. 아, 우리 아들. 아, 모빌 코리아 윤활유. 그래 나야 나. 내가 아빠다. 아이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네. 올폼. 그래 나야 나. 내가 아빠야. 아, 셋째가 있었던가. 알레스 아우토. 반갑다. 너무 낯설지? 그래 내가 아빠야. 삼일제약, 경기주택도시공사, 롯데레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음주 후에 팀앱 대리. 내가 몰랐던 아들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반갑다. 반갑다 아들들아. 내가 오디세우스다. 내가 너희들을 태원절기로 낳았어.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명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투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1: 가시죠. Let's go.
2: 여러분 반가워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예요. 가수 이소라예요. 같이 음악 들어요.
3: 이런 텐션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스페셜 DJ 연기자 권혁수와 2시에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4: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5: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6: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여러분과 2시에 데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7: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써니 봄써니 신봉선입니다.
8: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양원쟁쟁이다올래 정상훈입니다.
9: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혜란입니다.
10: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내일은 진짜 스페셜한 분이 오신대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박혜진이 어머 스디들 목소리 들으니까 감동적이면서 또 추억 돋네요. 1199번님 웃기네요. 나 요새 두 대 안 들은 줄 알았는데 스페셜 DJ들 나온 거 거의 다 들었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DJ가 계속 바뀌는데 그 살짝 좀 정신 사나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낯가리시는 분들은 정말 아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두 대를 또 묵묵히 지키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 스페셜 DJ분들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진짜 다 이무진 씨, 이소라님 빼고는 다 제 지인들이잖아요. 그 지인들이 이선경 씨 빼고요. 다 빼야 되네. 어쨌든 그 지인들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 와준 거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제가 그 임신 발표했을 때부터 저희 SNL 식구들이며 봉선 언니도 그렇고 다들 언제 자리 비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고맙다는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봉선 언니한테 장난으로 그냥 언니 너무 잘하면 안 돼. 언니 너무 잘해가지고 또 고정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 그랬는데 알아서 잘 똥 싸고 왔어 라고 해줬는데 너무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다들 감사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쏠게요. 그거밖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네요. 그리고 어디 안 간 우리 두댕이들 진짜 계속 그 자리에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우리 김범수 씨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몇 계시거든요. 저 지금 알아요. 지금 그 리스트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아 최연님. 와 진짜 많은 손님들이 오셨다 가셨네요. 특히 가수 이소라 씨는 마치 2년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진짜 길었다 두 달. 진짜 저는 이 두 달이요. 제가 아까 광고주님들 소개할 때 제가 오디세이 버전으로 했잖아요. 왜 그 버전으로 했냐면 진짜 오디세우스처럼 정말 이제 20년 걸린 기분이에요. 두 달 갔다 왔는데 그동안 그 두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아 그래서 진짜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9973번님 내일 노종훈 작가님 꼭 기강 좀 잡아주세요. 영명

듣는 동안 스페셜 DJ분들께 텃세란 텃세는 다 부리시고 그 올라간 어깨는 조금 낮춰주셔야 돼요. 아우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그려진다. 어? 아 근데 스페셜 DJ분들이 또 착하셔가지고 또 그거를 또 다 참고 넘어가셨나 보다. 아 제가 내일 또 홍군형 내겠습니다. 6822번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인스타 DM 남기고 싶었는데 실례가 될까봐 못 남겼어요. 다신 어디 가지 마세요. 뭐가 왜 실례야.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관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전 너무 행복해요. 길 가다가도 알아봐 주시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DM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것만한 선물이 없어요. 전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김범수님. 네. 솔직히 회개합니다. 자리 비운 사이 옆집에 한눈 팔다 돌아왔습니다. 한눈 팔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역시 아 본진만한 곳이 없네요. 예, 회개하실 분들 어서 돌아오소서. 지금 제가 온지도 모르고 또 딴 방에 가 계신 분들 예, 소문 좀 내주세요. 예, 똑똑똑 노크 좀 해주세요. 예, 저기 영미 왔대 영미 왔대 하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미 계신 분들 아, 다들 문자, 미니 아낌없이 보내주시고요. 김범수 씨, 그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어디야. 그래, 잘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노래 드릴게요. 우리 김범수 씨, 어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간만에 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김범수의 나타나 드릴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와, 출산휴가 마치고 돌아왔더니 또 이렇게 로고도 바뀌고 뭔가 좀 집이 리모델링 돼 있네요. 아, 감사해요. 예, 신지영님, 저는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딴 데는 안 갔습니다. 이것도 문제야. 왜 안 듣냐고요. 에? 들어는 주셔야지. 응, 알았죠? 딴 데 가지도 말고. 그리고 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계속 결석이 아니라 그 개근 하셔야 돼요. 9973번님, 영미 진짜 좋다요. 되게 반갑다요. 저 뻥안 치고 영미 기다린다고 의리 지킨다고 여태껏 문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무튼 겁나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내시냐고. 이러면 괜히, 그러니까 우리 두 대가 인기 없는 집 같잖아요. 스페셜 DJ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뭐지? 아, 여기 청취자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참. 손님이 많은 잘 되는 가게인 것처럼 보여야지. 아, 나 참. 4127번님, 저도 고백합니다. 두 달 동안 타방송이랑 바람 폈어요. 근데 2시에 바람 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바람 피게 되더라고요. 영미 돌아왔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FM4U 고정. 일로 한 대만 맞자. 한 대만 맞아. 바람 핀 걸 자랑이라고 그냥. 어? 그 바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계속되면 습관된다고. 아이, 나 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들 이렇게 지조가 없어. 어? DJ 닮아가지고. 너무 해퍼요. 어? 너무 쉬워. 8844번님. 회사에서 월급 루팡 중인 거 들킬까봐 미니로 소리 안 나게 틀어놓고요. 언니 얼굴만 보고 있어요. 오늘 습기가 너무 높은가 봐요. 제 눈에 습기가 한가득이에요. 보고 싶었죠요. 아,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 나 오늘 안 돼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얼굴이 좀 불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참. 강신혜님, 섹시뮤시 들으며 태교했는데 벌써 다음 달이면 저희 아기 돌이에요. 아, 며칠 두 대 안 들었는데 왠지 오늘 영

재미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틀길 잘했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예. 근데 벌써 돌이라고요? 어마나 세상에나. 이렇게 남의 아기는 빨리 큰다니까요. 우리 둘째는 언제 돌되냐. 아, 자, 어디 안 가고 매일 자리 지키신 미니 두댕이님들. 아, 제가 오다를 내렸습니다. 우리 제작진들한테. 개근하신 분들 리스트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김강수님. 네, 손 들어주시고요. 잘하셨어요. 배윤겸님, 정은미님, 오수진님, 박가연님, 이우성님, 박성호님, 정문주님, 장세별님, 왜 많은 분들. 자, 이분들께 플러스 점수 50점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없어요. 사실 플러스 점수가 있어도 뭐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이름 다 귀엽게 두고 있을게요. 자, 그대로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선물 드릴 건 없고 노래 띄워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제가 잔고가 좀 부족해서 제가 막 쏠 순 없습니다. 아, 키드 라로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그러니까 머물러 달라 이거죠. 자, 스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잉?

키드 랄로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Stay 그리고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돌아오기 원하셨던 거 맞죠? 그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출산휴가 잘 보내고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아 정말 이제야 좀 나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아 정말 다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는데 아 깁니다. 길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막상 들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었어요. 이 76번님 와 드디어 왔다. 영미 DJ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나 했어요. 왔네 왔어. 아우 속이 시원하다. 너무 반가워요. 저도 시원합니다. 예.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다 본인들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듣기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5057번님 출첵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매일 들으며 두대를 지킨 두댕이들도 있다고요. 기억해줘요 언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다 보이죠. 다 알죠. 들어주신 것도 알죠. 우리 지킨 것도 알고. 근데 문자를 안 쓰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나 여기 있어요. 진짜 애가 같은 애기라도 울어야 젖을 주지. 안 울고 묵묵히 있잖아요. 제가 배가 고픈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이 쉬게 울어야 돼요. 으아! 하고 저희 마치 저희 둘째 마냥 아기 맹수처럼 으아! 하고 울어야 아! 하고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최선일님, 누나, 보너스 점수 발음 좀 주의해주세요. 아, 브라악지 점수로 들려요. 오자마자 말썽이요. 아, 제가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입을 닫고 두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발음도 그렇고 뭔가 좀 어버버거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 2573번님. 영면이 한석규 성대모사 좀 해주세요. 언니 없어서 저 진짜 죽어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살아났네요. 나의 도파민 영미 언니. 누가 너무 멋스리래. 여기 2573번님이 죽어가요. 이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됐죠. 임서희님. 영미 씨 왔으니까 이제 착상 문자 엄청 오겠네요. 지금 말도 마세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오자마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임준호님께서 영미 누나 저 착상 소식 말해주고 싶어서 다른데 말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년 고생 끝에 가졌고요. 올해 12월 마지막 말띠 딸입니다. 박수 치고. 거 봐요. 이게 두 대가 이런 기운이 있다니까. 제가 아니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1803번님 복귀하셨네요. 반가워요. 안 계신 동안 착상 기운 받아서 셋째 임신했습니다. 11주 됐어요. 셋째는 딸 가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우리 두댕이들이 정말 다둥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4813번님 영미씨 착상 방법 좀 공유해주세요. 아 글쎄요. 방법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방송에 될지 모르겠네요. 어? 내가 지금 컴백하자마자 잘릴 수도 없잖아요. 잘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번 외편으로 새벽 2시에 데이트 할 때 그때 제가 다 알려드릴게. 나 영상까지 공개할게요. 아셨죠? 인증샷까지 보여드릴게. 아,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두 대 찐 애청자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소녀시대 유리님께서 아시죠? 우리 유리님 두댕이신 거 다들 아시죠? 영미 언니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이래야 두대죠. 익숙한 언니의 목소리 덕분에 오늘은 더 힘이 나네요. 곧 효리수 음원 나오니까 춤 한번 땡겨주세요 언니. 순산 축하드립니다. 권유리 올림. 아 일단 밥 치고 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리씨.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유리씨가 찐 두댕이니까 사실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갈 거 사실 더 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상한 애착심이 좀 생겨.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왜 또 게스트로 출연할 때는 또 다른 방송 가서 게스트로 출연하고 그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스페셜 DJ 좀 해달라 그랬더니 또 이거 일정 안 맞아가지고 또 이게 여기 못 앉아있고 왜 그러는 거야 유리. 그럴 거야? 어? 그러면 효리수 음원 나오면 아셨죠? 한번 효리수 우리 두 대 한번 나와줘야 돼요. 아셨죠? 이건 약속.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의리가 있지. 우리 유리 노래 들어야겠죠? 소녀시대 키싱 유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키싱유 그리고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두 곡 들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입니다. 김희진님 뭐야 키싱유 노래 가사가 두 대와 발을 맞춰 걷고 이렇게 들려요. 그래 맞아 그렇게 들린다. 어머나 나중에 유리씨 나오면 요거 두 대로 해가지고 좀 따로 따면 되겠다. 아, 0911번님. 영민님 오랜만에 두댕이들한테 진하게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 근데 제 뽀뽀를 또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 키스 좀 해드릴게요. 자, 가까이 오세요. 아, 때마침 저기 심지어 외국인 게스트분들이 지금 견학 오셨네. 하이, nice to meet you.

0: I'm famous comedian and with enjoy time.
1: Present for you.
0: 최승원님, 누나 저 잊지 않으셨죠? 아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아, 오랜만에 딥키스 부탁드려요. 네, 해드렸고요. 자, 부끄럽다고요? 지금 뭐가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서 지금 광고부터 빨리 듣자고? 왜 부끄러워? 어? 난 잘, 여보세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아, 이 민정님께서 아, 이게 딥키스구나. 아, 방구 소리인 줄 알았어요. 놀랬어요. 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광고 듣는 사이에 진짜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기 이렇게 맞은편에 오셨다가 제 키스하니까 진짜 바로 나가셨어요. 아, 아니, 외국인 분들이 저는 좀 깨어있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보수적이다. 더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입견이었던 거야. 헐리우드 우리가 말로 헐리우드 하잖아요. 아니야, 보수적인 분들이었어. 4844번님 언니 지난 두 달 동안 언니한테 가장 힘이 됐던 노래가 뭐예요? 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배드요. 배드. ATG의 배드. 왜냐면 진짜 와, 제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디서 이런 야성미 어머 할렐루야다 이렇게 됐어. 우리 사리 노래 듣고 올게요. ATG의 배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아니죠. 안방 주인 안영미입니다. 역시 우리 문탁이 형 노래를 들어야, 이 목소리를 들어야 저도 비로소 두 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지금 3부 시작됐고요. 김보유님, 언니 진짜 취향 나랑 너무 똑같다. 저도 산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맨날 가슴 튕기고 다니잖아요. 그래, 아 진짜 최고더라고. 정말 최고예요. 김금희님, 에이티즈는 사랑입니다. 저도 밤에 혼자 한두 시간씩 보고 듣고 자요. 네, 8445번님, 우리 아들 이름이 산인데 최산처럼 치명적인 어른으로 자라렴.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뭘 봐도, 이제는 뭐 아이돌들을 봐도 사실 이제 애기 엄마고 하니까 다 내 아들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되게 그냥 그래 우리 아이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와 산이 씨 춤추는 거 보는 순간 제가 삐삐 이랬던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우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그래 이거지. 와, 8169번님, 안녕하세요. 영미씨 안 계시는 동안 두댕이 된 애청자인데요. 와, 그동안 두댕이는 맛배기였군요. 아,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맛배기입니다. 지금 다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컴백하자마자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지금 되게 자중하고 있다는 점, 네, 알려드리겠고요. 자, 스디 기간에 왔다가 지금 아직 지금 갈팡질팡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 스테이 두 대에 머물러 계시라고 커피 한 잔 쏴드릴게요. 눌러 앉아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야 좀 집에 온 것 같고, 네, 이제야 조금 예전에 안영미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자, 듣고 계신 엄마 두댕이들 정말 이제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들은 진짜 어른과의 대화가 너무 간절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여기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제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 뒤에 시간까지 다 텄으면 좋겠어. 그냥 제 얘기만 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얘기 좀 많이 나눕시다. 예,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요. 지금 아까도 질문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진짜 이거 Q&A 이거 시간 따로 마련해야 돼. 할 두 달

0: 돌아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두 대들의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우리 그간 너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토크 좀 해봅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두댕 근황자랑.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두댕이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기존 두댕이들 어디 안 가고 잘 계셨는지, 그 사이에 이직이나 출산 같은 변화는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스페셜 DJ 기간에 유입된 뉴 두댕이들, 누구 방송을 듣고 왜 눌러 앉으셨는지, 저와 함께하는 오늘은 또 어떠신지, 앞으로도 눌러 앉으실 생각인지, 아니면 어이구 세상에나 깜짝 놀라셔가지고 도망을 가실 참이신지 근황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도 좋아요. 뭐 소소한 거 다 좋습니다. TMI 환영이에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노래 듣기 전에 저도 근황 하나 끄집어내자면 저 얼마 전에 모유수유를 끊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인별그램에다 올렸잖아요. 그 배드 그 춤추면서 그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이제. 네, 그냥 꺼져버렸어요. 근데 있다 없으니까 더 좀 헛헛하네. 네. 아, 뭐 그리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나를 꼭 붙잡아줘. 네, 홀미클로저. 브리트니 스피어스, 엘튼 존의 홀미 클로저. 요거 듣고 여러분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을게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엘튼 존의 Hold Me Close 듣고 왔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아니고요. 원래 있던 DJ 안영미입니다.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 두댕이들의 근황 한번 만나볼게요. 2021번님 영미언니 저 언니 가기 전에 두대 들으면서 공부했었는데 올 에이플에 성적 장학금 까지 받았습니다. 다 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증샷까지 보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은근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들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정말 두뇌가 뛰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에이플. 근데 진짜 그 보면 청취자들이 DJ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저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그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 신입생들 대표로 선서 이것도 하고. 야, 역시 그 DJ의 그 청취자들 그쵸? 우리 식자층들끼리 한번 고품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요. 9388번님 언니 저 그 사이에 퇴사하고 아주 당당하게 내 방에서 언니 목소리 크게 틀고 있어요. 지금은 화장실에서 듣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예, 예. 당당하게. 그동안 회사에서 근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방송을 쉬쉬하며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당하게 들읍시다. 예, 좋아요. 아, 굿 스멜. 4844번님. 언니 저 1, 2평 남짓 고시원 살다가 얼마 전에 집 구해가지고 5평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갑니다. 저의 TMI입니다. 관리비 포함하면 월세가 70 후덜덜이죠. 앞으로 돈 열심히 벌려고요. 그래 이렇게 명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금방 부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칼국수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 왜냐면 이사 가신 기념으로 이사 가면 왜 짜장면 먹잖아요. 예. 칼국수 쏠게요. 0944번님 저 애견 미용사인데요. 언니 자리 비운 타임에 6년간 지켜봐왔던 남자 손님 번호를 따가지고 지금 사귀고 있어요. 어머 키 180이에요. 직업도 병원 행정직 정년 직장이고요. 운명적인 사이 같이 운명적인 사이 같이 성격도 잘 맞고 사주도 잘 맞대요.

언니 저 랜덤 깡 성공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이렇게 랜덤 깡으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DJ와 청취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결혼해서 지금 아이 둘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요 노래 안 이들일 수가 없겠죠. 저희 첫사랑 오빠들, 스위스로 오빠들 노래 띄워드릴게요. 첫 데이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들 스위스로의 첫 데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4804번님, 저는 뉴두댕입니다. 소라 언니 목소리에 놀라 눌러 앉았다가 이후로도 멋진 스페셜 DJ분들 덕분에 영미 씨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질척질척 해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질척질척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착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착상. 예, 뭐 물론 조금 텐션이 다를 수 있어. 이소라 언니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아, 그 결은 좀 비슷할 거예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저도 약간 그 고품격적인 그 냄새가 좀 안녕하세요. 안녕미에요.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으니까요. 성별도 같고 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소라 언니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언니가 또 신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 제목이 딱 지금 보라를 보고 계신 우리 두댕이들의 마음인 것 같다. 너의 얼굴.

0: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그리고 이무진의 에피소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의 데이트를 지켜준 정말 감사한 두 분이죠.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안영미입니다.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낯설어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안영미 맞아요. 강경현님께서 첫 스페셜 이무진 씨가 할 때부터 매일 들었어요. 반가워요 영미 씨. 어머 이 정도면 정착이야. 정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부터 계속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박정임님 10명의 스페셜 DJ 중 첫 타자였던 이무진님 오실 때 저도 같이 왔어요. 듣다 보니 적응해서 이제 다른 데 못 가겠어요. 영미님 반가워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 이무진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뭐 밥이라도 쏴야 되겠다. 왜냐면 이무진님 덕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두 대 이렇게 들어와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6325번님 저도 소라언니 스페셜 DJ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고정으로 듣고 있어요. 오늘 영미님 방송 들으니 역시 본래 주인이 최고입니다. 영미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설아 언니 때 이후로 처음 문자 보내는 사람 올림이라고 하셨는데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리고 또 제가 뭐 진짜 가족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이 두 대에도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서 지금 뭔가 좀 되게 좀 들떠요. 사람 뭐, 너무 뜨면 안 되는데 그쵸? 약간 좀 이렇게 워워 시켜야 되는데 약간 흥분하게 되네. 네, 이수미님 자꾸 얼굴 해가지고 보러 왔어요. 하고서 왜 잠깐만 그 뒤에 왜 아무 말이 없어? 보러 왔으면 뒤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왜 말씀이 없으세요? 봤는데 뭐 어떤지 얘기해 주셔야지. 너무 열린 결말로 나오면 사람이 또 잠 못 잔다고 오늘 괜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 하면서. 9321번님 미안해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보라 봤는데 아니 얼굴은 그렇다 치고 손은 또 왜 다친 거예요? 어? 뭐 얼굴 엉망인 건 뭐 그렇다 치고 손은 왜? 아 이거 저거예요. 저 주부습진. 주부습진 때문에 제가 임신 초기 때부터 주부습진이 와가지고 제 손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임신해가지고 약을 못 바르니까 그래서 계속 못 바르고 있다가 이제사 아 이제 모유를 끊고 약을 바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만 이제 나으면 돼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이것까지 또 디테일하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입술이 너무 파랗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1: MBC FM for you.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3: 아 답답해.
2: 안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3: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한은영님, 아 진짜 이래서 내가 영미 씨 사랑함. 싸이월드 때부터 쭉 깔아놓은 내 인생 명곡 With You, Forever With 영미라고 하셨습니다. 오정은님, 샤이하게 듣기만 했는데 영미 씨 컴백 너무 반가워서 회원 가입했어요. 어머 감사드립니다. 이게 회원 가입이라는 게 진짜 사실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커피 한잔 보내드릴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2325번님 반가워요. 안용미님 저도 6월에 출산하고 이제 70일 넘은 아가랑 같이 듣고 있어요. 다음 달 복직 앞두고 있는데 아들 둘만 우리 힘내보자고요. 아짜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저랑도 비슷하시네요. 저도 6월 25일 날 출산을 했는데 딱 요때 그래 요 자고 있을 때 너무 이뻐. 제일 예뻐 진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이쁘다 하고 내려놓으면 하고 우니까 아이 정말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출산 축하 선물로 아기용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3878번님 영미 누나 돌아왔네요. 저희 와이프도 7월 8일 날 이쁜 딸 출산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여기저기 보냈지만 그 누구도 읽어주질 않았어요. 출산해본 누나 읽어주시겠죠? 출산 컴백 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육아해보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나는 너무 예쁘고 이것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이 예쁨과 기쁨을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사진 이렇게 공유했는데 저쪽에서 딱히 이렇게 피드백이 없을 때 약간 뭐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상처받지 마시고 요 두 대에다가 사진 뿌려주세요.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아기용품 정말 들을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 착상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아기용품 많으니까 요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아기용품 업체인데 한번 두 대 한번 광고 좀 넣어볼까? 예, 환영입니다. 언제든지요. 7609번님, 전 타방송 듣다가 질려서 채널 돌리다 이무진 씨 목소리에 멈췄는데 첫 스페셜 DJ이셨군요. 그 뒤로 여러 DJ 듣다가 정상훈 씨에 꽂혀서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며칠 병원에 있어서 못 듣다가 왔는데 아, 안방마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라디오 목소리는 처음 듣는데 편하고 좋네요. 매일 들을게요. 두댕이 합류합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훈 씨 영업 잘하셨으니까 플러스 점수 30점 드릴게요. 네, 자 에메랄드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아 노래 베이비가 많이 듣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듣고 오셨고요. 노래 듣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베이비 사진들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2617번님 나도 읽어줘요. 오늘 148일차예요 하면서 아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뒷모습 뒤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이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 발목 통통한 거 봐. 너무 귀여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전 아기들 발목 보면 너무 막 환장해요. 너무 귀여워서. 3379번님 전 내일 모레 애 낳으러 가요. 어머나 애 둘 맘이 된답니다. 괜찮겠죠? 네 아마 많은 선배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 애 둘 낳아봐라 뭐 정신 없을 거고 뭐 힘들 거고 뭐 이렇게 겁들을 많이 줄 텐데 맞아요. 정신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첫째 아이의 감정을 살피는 게 더 좀 힘든 것 같아. 왜냐면 뭐 잠 못 자는 거야. 우린 늘 각오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막 약간 뭐 질투도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에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엄청 또 그것까지 감정까지 살피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참 동시에 두 집 살림하는 기분? 너무 힘들어요.

0921번님, 다둥이도 껴주시나요? 저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3남매예요. 저는 3년에 한 번 꼴로 살랑기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지금 첫째는 수박 큰 거 들고 있고, 둘째는 저기 수박 공. 뭐지? 튜브라고 해야 되나? 요 공. 그 셋째 작은 수박이 들고 있다. 이거 귀여워라. 안녕. 반가워. 근데 우리 두댕이들 중에 보면 다둥이 집안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두대의 기운이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 1107번님. 자랑해도 된다고 해서 왔어요. 8월 17일에 태어난 제 첫 손녀 우시아예요. 아, 미치게 이뻐요. 라고 했는데 정말 미치게 이뻐요. 왜냐하면 갓 태어났는데 씩 베네짓이라고 하죠. 베네짓 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뻐라. 앞으로 두대와 함께하자. 8676번님. 영미언니 언니 기다리는 동안 저희 아기는 돌이 되어가서 돌 촬영했어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태교해서 그런지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쩐지 지금 표정이 돌 사진을 찍는데 뭔가 다 아는 표정이야. 그죠? 아드님께서 이미 민증이 나온 것 같아. 다 나왔어. 어마나 세상에. 장군감이세요. 장군감이야. 6171번님. 언니. 착상 맛집 사장님인 영미 언니. 오면 얘기해 주려고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드디어 4년 만에 둘째가 찾아와서 9주차랍니다. 어마나. 박수 가야지. 어머나 세상에. 나 없는 동안에 그렇게들. 어머,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이걸 참으셨대. 아, 진짜. 아니 이렇게나 정말 어떻게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두 대를 좀. 뭔가 좀, 아, 이게 착상방송 맞다니까요. 자,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듣는, 많이 들어서는 2시의 데이트. 자,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떤 업체든지 상관없어요. 애기용품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다 저희가 껴맞추면 되는 거니까. 9115번님. 저는 신봉선 씨 오셨을 때 여기 눌러 앉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봉선님 팬인데 봉선 씨가 안영미님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정말 커요. 그때 봉선 씨가 영미 씨 잘 부탁한다고 해서 여기 안착했습니다. 넓은 가슴에 폭 안긴 기분. 포근하니 잘 안착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봉선 후배님, 봉선 언니 후배님 플러스 점수 120점 드리겠습니다. 예. 아. 왜냐면 언니가 정말 잘해준 게 느껴졌고, 그리고 언니가 늘 저를 생각하는 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도 바로 연락 왔어요. 영미찡, 머리는 매일매일 감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정말 저를 친언니처럼 쓴소리도 많이 해주고 저를 많이 다독여주는 그런 언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좀 120점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찬혁 비디오 중에서 이게 뭐죠? 이찬혁 비디오 중에서 신봉선의 이사, 이건 뭔가요? 어? 신봉선 언니가 노래 냈어요? 이사라는 노래를 냈어요? 어? 나는 캡사이신밖에 몰랐는데 이 노래 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봉선 언니 노래 신봉선의 이사, 예, 들어볼게요. 원곡은 윤상 선배님이 한 거래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전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냥

오마하게 읽어드릴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의협동조합, 음주회인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IS동서와 함께합니다. 김영현님, 영미씨 오니까 왜 이리 2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아쉽다, 아쉬워. 아이고, 진짜 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는데 벌써 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근데 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요. 이래서 사람이 자리를 한번 비워놔야 돼. 그래야 이제 아 얘가 좀 그립네 라는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 두댕이들도 약간 저한테 권태기 느끼셨던 분들이 약간 영미 그래도 좀 생각나네 이러셨던 것 같아. 저는 늘 그리웠습니다. 우리 두댕이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애기 사진들 정말 많이 지금 왔거든요. 그 같이 좀 봐요 애기 사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 마음대로 막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모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고 괜찮다 하시면 나중에 요거 한번 저희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두 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4: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있는데 정작 그 물건이 내 몸에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경을 이마 위에 얹어두고는 책상 위를 샅샅이 뒤져보고 손목에 이미 차고 있는 시계나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가방을 탈탈 쏟아내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눈앞에 두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일상의 소중한 것들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잠시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요? 눈앞에 소중함을 놓친 채 허둥댔던 오늘 하루. 오후의 발견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에드시런 포토그랩이었습니다. 아, 분위기 좀 잡아봤어요. 오프닝 곡에 맞춰서. 수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그 뭐 일종의 이제 정신줄 놓는 순간 건망증까지는 아니고, 예, 익숙함에 그만 잊어버리는 순간들,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항상 내 몸처럼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소중함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물건도 또 소중한 사람도 소중한 관계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너무 허둥대셨다면, 허둥대면서 무언가를 잊어버리셨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좀 차분하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또 이번 한 주도 갈 방향을 잘 잡아보자고요. 오늘 오프닝 곡 다들 좀 마음에 드셨나 보네. 오랜만에 또 전해드렸더니. 네. 뭔가 완전 가을은 아닌데 아직은 좀 무덥지만 또 완전 여름은 아니잖아요. 요 정도의 또 노래들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건강이 최고님, 힘들었는데 기분이 조금 좋아지셨대요. 다행입니다. 아마 6시경 되면 한결 완전 나아지실 겁니다. 파이팅. 무타님도 오셨습니다. 지친 마음을 정돈하게 딱 좋은 선곡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무타님. 0070번님도 오셨습니다. 오전에 잊었다가 오후에 문자 발견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또 모객행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잊으실 때가 됐죠. 수요일 정도 되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잊으실 법해서 오늘 한번 또 살짝 조여봤고요. 여우의 여신님은 통화 중에 휴대폰이 안 보여서 찾은 적이 있으시대. 이거 어떡해요? 전화만 들으셨겠지. 야, 나 전화기가 안 보여, 이러셨겠지. 어디 갔지? 또 상대방도 어머 잘 찾아봐.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오후의 발견은 잊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여신님. 아치님 누구 얘길까요? 아치님 얘길까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계신 누군가의 이야기일까요? 궁금합니다. 희동이님도 4시 맞췄어요. 지금 체육관 안에서도 어머 제 목소리가 또 들리는군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진짜 자기관리 철저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파이팅. 예. 주변에 또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들 많이 전해주십시오. 퇴근하는데요. 여신님 이야기, 제 이야기, 유재맘님. 예, 다들 내기 같다니까요,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죠. 문자창으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아뿔싸, 내 정신, 이런 순간들도 오늘 잠시 좀 받아볼게요. 네, 생각나시는 오늘의 순간들 있으시다면 같이 나눠주시고,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 여셔서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보시

0: 이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조댓구알 가볼까요? 요즘 조댓구알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조댓구알 여러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우리 춘쌤 오시는 날이에요. 세상에나 8월이 이렇게 순간 지나가 버릴 뻔했다니까요. 예. 반성하면서 우리 춘쌤을 정중히 그리고 감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듣는 명곡 우리 김성춘 PD님과 함께하는 3, 4부 순서. 예, 여러분 또 오늘은 또 어떤 LP판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실지 예. 기대해 주시면서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낙환, 그래도 그 동생분, 전화 통화하신 상대방분은 그래도 좀, 예, 집중을 잘하고 계셨네. 저도 전화하면서 전화기 잃어버렸다고 한 적 있어요. 상대방이, 언니! 지금 저랑 통화하고 있잖아요. 다행이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정신줄 바짝 당기면서 우리 두 시간 함께 볼게요.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볼.

0: 마이클 런스트락 슬리핑 차일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오바리님 근무 중이신가요?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느끼셨겠죠? 저도 근무 중입니다. 예, 저도 근무 중. 혹시나 잊으셨을까 봐. 잔디윤희님.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오전 햇볕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리디 유튜브 보면서 문자 보내는 거 터득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 보니까 되네요. 된다니까요. 네. 뭔가 좀 요즘 저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단어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뭐 어떤 그 방식들도 그렇고 근데 하다 보면 다 되더라고요. 환영해요 잔디윤희님. 이천에 계신 만두님 오셨습니다. 닉네임이 만두. 만두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요. 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부심을 갖고 예,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건 내 스스로에게 참 멋진 일입니다. 응원하고요 만두님. 간식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간식을 원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네, 올려두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땡땡 환경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집사님 세상에나 미용실을 가셨나 봐요. 이어폰을 깜빡했어요. 근데 이따 댕댕이 산책하면서 유튜브 다시 듣게 하면 돼서 너무 좋아요. 여기 또 이제 유튜브의 맛. 우리가 지난 11년 동안 맛보지 못했던 유튜브의 맛, 예, 다시 듣기의 맛, 다시 보기까지 되는 맛. 비가 안 오나요, 정집사님? 계신 곳은? 그래야 또 댕댕이가 신나게 산책을 할 텐데 말이에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시고요. 동감님 오셨어요. 리디, 9월부터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오늘 쉬게 됐거든요. 친구랑 양평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1: 벌써요?
0: 빠르신데?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말씀하시지. 축하드립니다.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정해진 곳 없이 둘이 다니다가 보이는 곳에서 그냥 연잎밥 먹고 연꽃밭이 쫙 펼쳐진 곳에서 걷기도 하고 양평이 연꽃밭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강 근처에서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 픽업으로 양수리 시장을 못 들르고 온 게 좀 아쉬웠어요. 가을에 선선해지면 다시 가보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네요. 참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군요. 동갑님. 생일 다음 날 마침 쉬는 날이어서 마침 또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해서 또 우연히 갔던 곳이 연잎으로 유명한 연꽃으로 유명한 즐거운 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감님. 오늘의 기운으로 또 한 주 이겨내야죠, 우리. 파이팅. 생일 축하드려요. 몰랐네. 감귤 아가씨 오셨습니다. 어제는 오후에 발견을 잠시 잊었는데 오늘은 잊지 않고 오발 대기 중입니다. 아하. 그래도 이렇게 또 이실직고 해주시니 예 이해합니다. 바쁘셨구나.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승철 노래 들을까요? 국종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잊었니?

이승철 이전이 국종쌤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인재신남님 단호박 스프 만드시고 호박 조림도 만드셨대요. 힘들어서 누워서 듣고 있어요. 아, 요리가 쉽지 않죠. 아, 오늘 저녁은 메뉴가 정해졌네요. 인재신남님. 2018번님 리디 오랜만에 출첵해요. 가게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들으면서 홍보도 되고 재미도 잡고 일석이조. 가게 어떤 쪽일까요? 2018번님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와, 대길이 원빈이 얼마만에 오신 거예요 진짜? 요즘 뭐뭐 하는 건지 감도 안 온다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리디 목소리에 고향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디 가진 않았는데. 어디 가진 않았는데 라디오를 멀리 떠나 뭐 하셨어요 대길이 원빈님. 세상에. 저희는 뭐 잘 지냈습니다. 들으시는 것처럼 저랑 우리 오바리들은 4시부터 6시까지 항상 이렇게 복작복작 되면서 대길이 원빈님 기다렸죠.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면서.

건강하신가요? 감사합니다. 밤새한영님 오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 어떤 거였지? 네. 편하게 주세요. 네. 밤새한영님 뭐 이렇게 눈치 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마음껏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십시오. 제가 또 성심성의껏 예,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이 오셨는데 오늘 저녁은 짜장면. 라디오 들으면서 지지고 볶고 있어요. 군만두도 꼭 먹어야겠죠 하셨는데 설마 짜장면을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 사 먹는 음식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집에서 만드지 마세요. 오. 만약에 만드신다면 사진도 좀 부탁드려요. 궁금하다. 집에서 만드는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요. 마마무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쿰팡님 여기 지각생 등장. 마마무의 힙 틀어주세요. 당분간은 지각생 인정. 네, 지각 인정. 다건이가 이제 우리 다다남매의 막내를 맡고 있는 다건이가 생후 이제 한 달 벌써 한 달인가요? 를 맞아. 네. 어제였는지 금방 이제 집으로 드디어 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건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집을 구경을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편안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겠죠 지금? 쿰팡님 신청곡 파이팅입니다. 마마무 힙.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오세배경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와, 우드로님 드디어 그 고수의 맛을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엊그제 선배랑 밥을 먹으면서 고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완전 고수 러버고 그 선배 이제 고수를 이제 왜 먹지 하는 파였는데 조금씩 이제 맛을 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얼마나 또 이제 고수에 대한 그 자랑을 했는지 제가 왜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수는 이래서 뭐 맛있고 뭐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고 막 쌀국수 외에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고 막 한창 막 예 떠들었어요. 고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한번 노력을 해본다고. 근데 그 선배도 그 노력을 해서 조금 먹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력으로 되는구나 싶었는데 약간 이제 씹는 것까지 가시면 그럼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세상에 정복 못할 음식은 없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고수를 사랑하시는 그날까지. 뒤에서 조용히 응원할게요. 도영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노래 제목이 상당히 기네요. 요거 노래 글자 수 한번 맞춰볼까요? 네. 사실 제목은 여러분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 글자 수가 상당히 길어요. 글자 수만 보내주세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NCT 도영입니다. 쏟아져오는 땡땡땡땡땡땡땡이라는 제목이에요.

아 꼬방이시자. 아 너무 아 이런 음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혹시 지금 제목 말하기 귀찮아서 퀴즈로 돌린 건가요? 아 정답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따가 어차피 저는 아마 두 번 세 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곡 정말 NCT 도영의 솔로곡인데요. 쏟아져오는 냉냉냉냉냉 이런 제목인데 제가 아까 노래 검색을 하면서 이게 제목이 맞나 싶을 만큼 엄청 길더라고요. 퀴즈로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나의 마음이 오발 속으로 땡이야 땡구님 오답인데 정답 선물 드릴게요. 자 글자 수 봤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땡이야 땡구님 주소 성함 주세요.

이거 진짜 제목인 게 실화인가요? 리디 오랜만에 퀴즈네요. 오랜만에. 예. 아니 뭔가 이건 퀴즈로 가야겠다 막 마음이 동했어요. 방금 힌트를 얻으셨는데 정답이 14자라고요, 사루비아님? 어떤 힌트였지? 전 이런 힌트를 드린 적이 없는데? 세상에나. 아, 요거는 약간 문제에 오류가 있었네. 아, 생각 못했어요. 부제 생각 못했어. 일단 뭐 제가 뭐 출제 의도는 한글 제목만이었고요. 부제가 Be My Light이라는 영어로 또 이제 붙어 있었는데 요 노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뒤에 영어까지 하면 27자 맞나요? Be My Light. Be My Light. 한 글자씩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갑님? 그럼 어떻게 27글자. 아, 맞네. 아, 맞네. 네, 오늘은 한글 제목까지만 받을게요. 아, 밤새한 형님. 13은 어디서 나왔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네, 밤새한 형님의 지금 상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던지세요.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패스. 숨차다. 이마저도 틀리는 건 아니겠죠? 정답 21글자였고요. 도영의 목소리,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21글자. 정답 21이었습니다. 개구쟁이 악마님은 544224. 무슨 운율인가요, 이거? 정확하게. 이걸 다 합치면 이제 21 나옵니다. 진스맘님. 강산의 노래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 헷갈리는 제목. 그 연어 있잖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 연어보다 더 기네. 그죠? 어쨌든 예, 정답 21글자. 영어 제외 한글로만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21글자였고요. 3318번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도영 노래 너무 좋아요. 정답 21글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유빈 노래 한 곡 이어갈까요? 숭녀.

Foo Fighters Learn to Fly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오, 노마드님, 이걸 알지 우리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치치카포 여기를 아시네? 뒤를?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도영의 노래 제목으로 잠깐 퀴즈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귤 아가씨 요즘 그 저희 오후에 발견 통해서 갑자기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들을 좀 찾아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 NCT까지는 못 갔는데 검색하느라 한참 걸렸다고 찾자 우리 조금씩 알아가자고요. 한국호님 음식을 먹는 건 노력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고수에 대한 첫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지금도 다시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먹던 것도 많이 먹게 됐는데 고수는 아직도 먼 그대네요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고수 막 찬양을 했더니 채팅창에서 누가 들으면 고수 농사 짓는 줄 알겠다. 고수협회 회원이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다 먹어요. 네. 농사까지 못 짓고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이런저런 음식에 넣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네. 어쨌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죠 취향이니까. 근데 어쨌든 참 재밌는 음식이다. 네. 그 아직 뭔가 이렇게 도전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쉬지 마시고 한 번씩 트라이 해보셔라. 도전 해보셔라. 아, 그리고 오늘 3832분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미스터 고 선생님 속초 출장 다녀가는 길입니다. 요즘 댄스 연습을 하신대요. 학원을 다니시는 건가 아니면 혼자 하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뭐 장기자랑을 두고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하시는 건지 머릿속으로 연습할게요. 노래 부탁드립니다. 80s의 Bad 다죽자 파트 맹 연습 중입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보려고.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것 같은데 엄청 파워풀한 댄스인데요. 80s입니다. Bad 3832번님 같이 떠올리면서 들어볼까요?

노래가 우가 우가처럼 들린다. 이거 신세대학이 너무 힘들. 신세대라는 단어에서 틀렸어요. 태영이 어머님 지금 신세대에서 틀렸어. 예. 이게 뭐 스테이지를 보면서 예. 이렇게 홀리면서 듣는 노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노래 제목을 우리 암기하자고 80s의 Bad였다. 요 정도 암기하면서 3832분이 이걸 어떻게 추시려는 거지? 나중에 혹시 성공하시면 마음이 동하시면 영상 보내주세요. 궁금하다. 박재범 아이유 가나다라입니다. 2980만인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2부 순서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3부 순서, 4부 순서 우리 춘쌤과 함께합니다. 8월에 세상에 한 번도 못 모신 거 있죠. 오늘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춘쌤과 함께하고요. 여러분의 안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유튜브 창도 열려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시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시경의 노래를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감상을 많이 못했네요. 마음껏. 한 번 더 이별이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춘쌤이 와 계신 관계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 우리 시경이 오빠의 목소리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자 오늘 3, 4부 순서 우리 춘쌤 아니 이렇게 8월이 갈 뻔했어요. 예, 마지막 주 모셨습니다. 아 완연파파님 성함에도 성자가 들어가요? 오 저희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성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이름 중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춘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잘생겨 보이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시는데 절대 아니라고 극구사양하고 계십니다. 자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함께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만나보실 수 있고 오늘 3, 4부 순서는 저희가 또 LP판을 직접 틀어드리는 코너예요. 우리 춘쌤이 직접 선곡해서 찾아주신 노래들 오늘 어떤 또 테마로 만나볼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햇빛이 상당히 민감한 예민한 남자. 8월에 못 뵐 뻔했습니다. 네. 어렵게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나만 듣는 명곡
1: 김성춘입니다.
0: 오늘 삐지 어떠세요?
1: 마음에 들어요.
0: 직접 고르셨을까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아니 아. 자꾸 없는 음악을 삐지로 막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 번 이제 했는데 다 음원이 없고
1: 제가 조만간에 다 이 곡들 준비해 올게요. LP로.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반할 거예요.
0: 아, 근데 아까 그 이 얼리 썸머 이 노래 아니었나? 어떤 곡은 되게 우울했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1: 아, 코타르 증후군요.
0: 아, 네네네.
1: 김옥희.
0: 그걸 삐지로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1: 아니
0: 깜짝 놀랐네.
1: 흐린 하늘을 보고 오고 난 뒤에 같이 다운이 있었나 봐요.
0: 제 거 울춘쌤의 오늘 기분인 거고 네. 코너 삐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전생에.
1: 아, 네, 알겠어요.
0: 네. 아, 되게 건성으로 대답하시네, 우리 선생님.
1: 아니, 우리가 8월에 보지 않았어요?
0: 아니, 못 봤더라고요, 우리 코너를.
1: 아, 코너에서 못 봤구나.
0: 코너에서 못 봤다고요.
1: 월요일 날 제가 휴가 가셔가지고 8월 초에 한번 월요일에 나왔던 것 같은데.
0: 제가요?
1: 아, 제가요.
0: 제가 휴가를 갔다고요?
1: 아니요, 그 요리 선생님이.
0: 아! 맞네! 맞네, 제가 수요일만 생각했어요.
1: 아, 그래서... 나도 영화 예매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안 봤었나?
0: 8월 10일 써있다. 아, 맞다. 8월 두 번 봐서 더 반가운 오늘 춘쌤과 함께합니다.
1: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름 들어달라고.
0: 나만 듣는 명곡. 예. 자, 오늘 이제 주제를 다들 궁금해하세요.
1: 시티팝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티팝 하면 어떤 느낌이 생각나세요?
0: 도회적인 이미지?
1: 아, 나 같은 이미지, 차도녀 같은 느낌?
0: 나가 나예요.
1: 아니, 빙의돼서 차도녀 같은 저 같은 이미지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0: 그런 목소리는 아닌데요. 그런 특징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과 약간 네온 사인 좀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네,
0: 칵테일 한잔 있으면 좋겠고 드라이빙 좀 섞어주고 뭐 그런 느낌.
1: 어디서 좀 보셨군요. 보긴 봤어. 보니까 어디서 좀 봤는데 네. 아, 맞습니다. 붉은 노을에 이렇게 있고 해안가를 드라이브할 것 같은 느낌. 네온 사인의 도시의 그 외로움 같은 느낌.
0: 외롭지만 외롭지 않아.
1: 근데 가사는 또 비트는 빠른데 가사는 또 약간 슬퍼.
0: 쓸쓸해.
1: 쓸쓸한. 딱 그런 느낌인데요. 요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젊은 층들이 시티팝 음악들을 참 많이 열광해요. 좋아도 하고 그래서 시티팝만 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생각나고 또 그런 음악들이 많이 발매가 되고 뭐 요즘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런 플레이리스트들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원래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장르인데 성인 지향의 AOR이라는 요트락이라고 불려졌던 음악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 당시 80년대 굉장히 경제가 막 부풀어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일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던 시절에 미국의 그 많은 프로듀서를 데려오면서 자신들만의 그 AOR 음악들, 일본 취향의 약간 동양적인 정서도 내포되어 있고 좋은 멜로디, 멋진 편곡, 돈 쓴 티 팍팍 들어간 그런 음악들이 시티팝이 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만 유행한 게 아니고 옆 나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꽤 많이 끼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음악 분위기가 디스코에서 퓨전 재즈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가요 가운데 시티팝 명곡들이라고 불려지는 노래를 비롯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 몇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979년 이건 시티팝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분들의 음악은 벌써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음악을 했는데 뒤늦게 한 몇십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찾아듣다 보니까 완전 시티팝 분위기인데? 라고 해서 불려진 곡인데 오동잎이라는 노래 불렀던 가을빛 우산 속에 이런 곡 불렀던 최헌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0: 가을빛 우산 속에?
1: 네. 네. 그 곡은 들어보셨죠?
0: 네.
1: 이 최헌이라는 분이 꽤 앵두라는 곡도 인기곡이었어요. 굉장히 호방하게 생겼고 눈도 크고 부리부리하고 목소리가 너무 노래 락커였습니다. 이 최헌 씨가 바로 앨범을 하나 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음악들, 최현 씨가 했던 음악들이 약간 트로트 성인 지향의 고고 고고락, 트로트 락이라고 불렸던 장르 음악들을 했었습니다. 오동잎, 그다음에 앵두 이런 곡들이 다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색깔을 바꾸고 어떤 곡을 발표를 하냐면 약간 미국의 펑키한 리듬과 약간 AOR 분위기의 음악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얼굴색을 싹 바꾸고 발표했는데 이 곡이 그 당시 히트 당연히 못했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도 없어. 그 트랙은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뒤늦게 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DJ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됩니다. 너처럼 예쁠 수야 제목이. 예, 이 곡은 김홍탁 씨라는 기타리스트이자 키보드 건반주자 히식스 히파이브 만들었던 김홍탁이라는 분인데 한국 초창기 신준영과 함께 한국 음악사에 절대 빠지지 않는 분. 훈장도 받으셨어요. 김홍탁 씨가 작곡가로 참여했던 곡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미국풍의 성인 음악 그냥 흑인 음악들 이런 거 해주면 괜찮겠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시대를 역주행해야 한 그런 곡이 가운데 한 곡입니다.
0: 너처럼 예쁠 수야. 제목부터 너무 플러팅 냄새가
1: 아 네, 들어보세요.
0: 진하게 옵니다.
1: 반주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난주에 레어 그루브 얘기했었죠.
0: 네.
1: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곡이었습니다.
0: 좋아요.

0: 최현의 너처럼 예쁠 수야 였습니다. 약간
1: 반주가 네. 약간 아, 특이하죠.
0: 네, 그, 네. 그러니까 시티팝이 시티팝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서 트로트의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
1: 창법이 트로트 창법이죠. 아. 네. 반주도 사실 네. 이 시티팝의 가장 핵심은 베이스 반주입니다. 베이스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뭔가 달리는 느낌, 둥둥둥둥 하는

0: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당시에 베이스 주자들이 그렇게 연주를 잘하지 못했어요. 외국의 그 초파 베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튕기는 베이스죠. 이런 베이스들을 하기에는 약간 그냥 베이스는 그냥 드럼 옆에서 리듬 악기로 그냥 반주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런 시티팝이나 이제 펑키 음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충격을 먹죠. 예전에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두드리고 얼마나 뜯는지 뜯고 땡기고 하는 게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 사람 베이스 좀 친해 예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베이스는 아니었어요. 네. 이게 79년도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곡은 워낙 유명한 곡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꽤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글쎄 이 판을 찾으러 혹시 LP장을 한 시간 반을 뒤졌어.
1: 그럼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눈앞에 두고 한 시간 반을 찾으셨대요.
0: 한 시간 반을 찾았는데 네.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집사람이 왜 무슨 일이야? 근데 사실 좀 짜증이 살짝 났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 무거운 판을 들고 나르고 이게 도대체 분명히 내가 여기 놔뒀는데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1: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렵게 찾으신 앨범을 오늘 또 들고 와 주셨는데
0: 윤수일입니다. 네. 윤수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아파트죠. 뭐 워낙 메가 히트곡이었고 아파트 제2의 고향 황홀한 고백 이런 곡들 약간 내지르는 트로트적인 느낌의 고고 락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음악들을 했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곡은 아예 대놓고 AOR 막 요트 락 같은 그런 음악들 성인 취향의 말랑말랑한 멜로우한 락 음악들을 취향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윤수일 씨가 하와이에 순회 공연을 갔다가 거기 오픈카를 처음 타보신 거예요. 그리고 해안가를 막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게 너무,
1: 너무 아름다운
0: 좋은 거예요.
1: 거지, 세상에.
0: 그래서 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딱 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름 모를 해변에서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이름 모를 해변이 하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도 사실 그 당시 미스코리아 대회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딱 그거 때문에 선곡이 자주 선곡됐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긴 합니다. 자,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영감을 준 노래 이 윤수일의 아름다워라는 곡인데 이 곡은 사실 처음에 히트 못했어요. 히트도 안 돼 있고 사람들 관심도 없었고 윤수일 씨도 뭐 그렇게 그냥 이 제목 때문에 한두 곡 방송에서 자주 불려지던 곡도 아니고 텔레비전 녹화 보니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뭐 최근 걸 찾아보면 좀 있는데 이 곡도 뒤늦게 2000년대, 2010년대에 오면서 DJ들이 플레이리스트 그냥 아는 사람들만 나 혼자 좋아하는 윤수일 하면은 다 나머지 곡들 힘 있는 그런 곡들이었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거의 4집, 5집, 6집으로 넘어가면서 완전 성인 취향으로 바뀌어 있어요. 뭐 숲바다 섬말 뭐 이런 곡들도 있고 나쁘지 않을 만큼 꽤 성공을 거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창기 락밴드와 함께했던 이 아름다워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 이 밴드들 멤버들이 다들 스튜디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앨범 녹음하는 장면도 있고 이 풋풋한 윤수일 씨 뭐 요즘에 로제의 아파트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강제로 맞으신 이분이시긴 하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곡 가운데 하는 곡입니다. 윤수일 씨 곡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곡이 바로 이 아름다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한 곡을 들어보시죠.
1: 네. 네.
0: 편곡도 그렇고 앞에 그 시작하는 그 바닷가 촥 파도 소리 그리고 전주 기타 전주 탁 나올 때 그 느낌이 꽤 좋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갈매기 한번 쫙 불어주고 네.
1: 해변 소리가 하와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0: 거기 가서 다시 녹화를 못했겠죠. 한국에서 어디 바닷가에 가서 마이크 갖고 떴겠죠.
1: 윤수일입니다. 아름다워 듣고 올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0: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우리 춘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 듣는 명곡. 오늘은 한국의 시티팝 띄워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곡으로 윤수일의 아름다워 3부 끝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5420번님께서 퇴근길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멋스럽습니다. 옛날 노래 좋아하는 우리 남편에게 강추할게요. 춘쌤 감사 감사 해주셨고 네. 메탈키드님 오셨어요. 리메이크가 판치는 요즘 라디오에 이런 오리지널 너무 좋습니다. 춘쌤 만세.
2: 감사합니다.
0: 이런 또 베이스 라인도 너무 좋다는 이야기까지 주셨고 아름다워 이 노래는 이제 최근에 스텔라장 씨가 또 리메이크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다른 네.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또 그 버전 이야기들을 같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윤수일님 너무 잘생겼다.
2: 이 앨범 자켓만 보세요. 너무 풋풋하잖아요.
0: 눈빛이 아주.
2: 네. 네. 윤수일 밴드도 있었고요. 윤수일 씨 팀명이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그룹을.
0: 너무 안 어울리는데.
2: 윤수일과 솜사탕.
0: 죄송해요. 네.
2: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그룹도 함께 했어요. 네. 거기도 꽤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0: 그래요. 자, 오늘 한국의 시티팝 세 번째 곡은 퀴즈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 빠바. 자. 이 노래를 듣고 연상되는 생활용품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생활용품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0: 생활용품 맞죠? 네.
2: 세정용품?
0: 뭐 생활용품.
2: 생활용품이라고 그러죠. 이거 워낙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네. 생활용품입니다.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은 머리카락과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0: 이거 그냥 정의 아닙니까 이거는? 노래 제목에 지금 네, 있는
2: 있어요.
0: 거죠?
2: 네, 네. 음악을 우선 들려드릴게요.
0: 네.
2: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맞추실 것 같아요. 근데 편곡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던 편곡과 앞에 처음에 원래 우리가 즐겨 듣던 노래는. 둥땅땅땅 들어가는 도입부가 다릅니다.
0: 머리빗 아닙니다.
2: 머리빗 맞나요?
0: 머리빗 필요하지만.
2: 네. 요즘에 뭐 향도 별별 종류의 향들이 다 있죠.
0: 아 진짜 옛날에 네. 지금도 뭐 시판되고 있긴 하지만 한방 이거
2: 아 나 너무 싫었어요.
0: 표정 봐.
2: 아 너무 싫어.
0: 한창 막 유행했을 때 있었고.
2: 아 저는 여기 이게 탈모 관리 기능성 거기에 돈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네. 사기도 많이 당하고.
0: 그래요. 또 이런 또 추억을 같이 남겨주셨어요. 땡땡의 요정이죠.
2: 네네. 그리고 보통 매일매일 하시는 남자분들 거의 매일매일 뭐 짧으니까 쓰시지만 여자분들은 이틀에 한 번 혹은 뭐 3일에 한 번. 아니요. 아니에요?
0: 아니, 물론 그러신 분들 근데 약간 머리 기신 분들은 네. 제 친구도 머리 완전 긴 친구들은 네. 좀 몇 2-3일에 한 번씩 네, 네, 네, 네. 세정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예. 아, 우리 리디는 매일매일
3: 좀 안 집중.
2: 아, 두 번씩 머리가 더 안 좋아져요.
0: 아, 맞아. 적당히. 네, 자, 요거를 네. 이제 쓰면서 우리가 두피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지를 네,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1: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장문자 사진 전송 100원 들고요. 샵 2943번으로 요 생활용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노래 듣고 계신데요. 노래 제목 속에 들어가는 두 글자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생활용품. 네.
1: 비누하고 뭐 그다음에 바디 그것도 있죠.
0: 조마조마합니다.
1: 네, 예. 바디 그것도 있었어요.
0: 그리고 머리 반대, 감을 때 쓰는 거 여러분.
1: 요거 쓴 다음에 또 린스도 하죠. 트리트먼트.
0: 린스 뭐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 머리 감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거.
1: 맞아요.
0: 무엇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1: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사진 전송 100원 정보 이용료 듭니다.

0: 정답이 무엇이죠, 선생님?
1: 샴푸.
0: 아니 생활용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뭐랄까 다른 것 같아요.
2: 아니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뭐 샴푸 말고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머리에 감는 비누
0: 아니 세정제? 세정제 뭐 요 정도? 예. 근데 어쨌든 맞는 단어이죠.
2: 그렇죠. 예.
0: 생활용품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쓰는 머리에 쓰는 샴푸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멘솔 향이 들어간 샴푸 쓰는데 머리가 시원한 게 참 좋다.
2: 아, 이거 좋아요. 정말 시원합니다. 아. 네, 가끔 예전에 한참 미용실 많이 다닐 때 그 앰플 들어가는 성분 많이 하거든요. 두피 탈모에 좋다고 해서 시원합니다 아주.
0: 진수맘님께서도 강추해주고 계시고요. 예. 춘종 국종쌤은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이라 이 샴푸값 린스값 많이 들어간다. 그죠? 머리가 좀 길면 머리카락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5123번님 예전에 샴푸로 머리 감으면 얼굴 바뀌는 무슨 드라마 있었던 것 같다고.
2: 이게 베스트셀러 극장의 주제곡으로 쓰였는데 그 샴푸의 요정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이 이제 워낙 어릴 때 제 아기 때 봐서 초등학교 때 봐서 네.
0: 보긴 본 거잖아요.
2: 홍학표 씨 나오고 최실아 씨 나왔던 것 같아.
0: 메탈키드님이 네. 같은 이야기 주셨어요. 이거 제 기억에 예전에 베스트 극장 드라마로 나왔던 것 같다. 아마 주인공이 최실아 씨였을 겁니다.
2: 남자 주인공은 홍학표 씨였어요.
0: 와, 홍학표 씨. 와,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2: 홍학표 씨를 아시는군요.
0: 알아요.
2: 어떻게 아시지?
0: 그 약간 저도
2: 선생님 같은 느낌을.
0: 그 청춘 드라마 어디서 나오셨던 걸로 제가 맞습니다. 봤던 기억이 나요.
2: 그 드라마의 음악으로 먼저 쓰였고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현식 씨와 다 출발점이 같아요. 김현식 씨로 인해서 파생된 팀들이었고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네. 빛과 소금 음악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음악과는 버전이 다릅니다. 이게 사랑과 평화 4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그 한 곡이 먼저 쓰여요. 장기호 씨가 만들어서 사랑과 평화로 편곡 되어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이 곡이 쓰입니다. 그러고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작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만든 곡이 샴푸의 요정이었는데 레코딩은 사랑과 평화 4집에 수록되어 있었어요. 이 원래 장기호 박성식 씨가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3집 앨범 녹음을
0: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2: 녹음을 끝내놓고 김현식 씨가 대마초로 방송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뛰쳐나갑니다. 바로 이 베이스 쳤던 장기호 씨하고 박성식 씨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랑과 평화로 가요. 그때 왜 사랑과 평화에 이남희 씨가 울고 싶어요가 대박이 나면서 솔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팀원이 비어요. 그래서 이남희를 대신한 베이스 주자가 필요했는데 장기호 씨를 데리고 옵니다.
0: 진짜 춘추전국이었구나.
2: 그런데 앨범을 녹음하자마자 앨범 기획사 사정으로 인해서 앨범이 초판만 찍고는 홍보용 음반만 한 400장, 500장 찍고 끝이에요. 활동을 못합니다.
0: 이유가 있었어요?
2: 뭐 사랑과 평화가 워낙 말들이 많은 팀이어서 이유는 자세한 비하인드는 안 나오는데 네. 거기서 아 이게 아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나오자마자 몇 달 차이 안 납니다. 네. 이게 88년에 앨범 제작을 들어가고 89년도에 빛과 소금 앨범 내요. 그 다음에 88년에 앨범
0: 88년에 나오고 사랑과
2: 나오고 아. 앨범 찍혀 있는 날짜를 네. 보면은 이게 89년 4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4월에 우여곡절 끝에 나오긴 하는데 재밌는 건 빛과 소금이 바로 그 이듬해 똑같은 곡 거기에 수록되어 있던 많은 곡들을 다시 레코딩을 해서 빛과 소금 1집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 떠난 뒤도 있고 조바심 네. 샴푸 요죠. 여기 최희철 씨 곡은 두 곡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박성식 씨, 장기호 씨가 만든 곡들만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0: 원곡자로선 네. 이제 뭐 내 곡이니까.
2: 그럼요. 네. 네. 재밌는 게 그 이 앨범이 많이 팔리지 않아요. 음반 시장에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앨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자랑질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과 평화. 네. 편곡이 다르긴 합니다. 네. 확실히 달라요.
0: 근데 네. 여기서도 노래를 부르시고 장기호 씨는.
2: 네네, 베이스 연주하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편곡은 살짝 다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 그 빛과 소금의 목소리랑 너무 똑같은 거죠, 지금.
2: 같은 사람이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래 불렀으니까.
0: 창법도 크게 다르지 않고
2: 전혀 다르지 않고 반주만 락 밴드 성향의 곡과 퓨전 재즈 약간 편곡이 더 깔끔해진 거죠.
0: 아 이제 조금 더 본인의 음악 색깔을 넣었구나. 예. 빛과 소금에서.
2: 네. 그 아무래도 기타리스트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 밴드로 갔겠죠.
0: 사랑과 평화에서는. 네, 네. 네. 자, 정답 샴푸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안내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2: 자 다음 곡은 시간이 좀 있군요.
0: 네.
2: 네, 네. 양수경 씨 노래 준비했습니다.
0: 네.
2: 양수경 씨의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게 타이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밖에는 인기를 얻지 못해요. 이 곡만 그냥 유일하게 히트했던.
0: 네.
2: 그런데 여기에는 20명곡이 있습니다. 진짜 이 가수들이 앨범을 이 당시에는 레코드 판이었으니까 내가 밀고 싶은 노래는 1번 트랙, 2번 트랙에 넣었습니다. A면 1번 트랙, 2번 트랙 정도가 보통 타이틀곡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3, 4, 5번 트랙, A면 마지막 안쪽에 있는 음반은 그냥 버리는 곡. 그냥 앨범을 내자니 곡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래서 외부에서 곡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요거는 앨범 분량 채우려고 넣는 그냥 비사이드 정도의 그런 곡들이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2010년경에 DJ 소울스케이프가 예전 음반들 가운데 이런 레어 그루브를 찾아낸 거예요. 양수경의 바로 이 곡을 그대의 의미라는 곡입니다. 무슨 트로트 제목 같죠? 그대의 의미. 당신의 의미라는 곡도 있어요. 네, 약간
0: 좋아하는 곡인데.
2: 사랑하는 내 네, 당시 둘도 셋도 넷도 없다.
0: 그죠? 고 해줘야지.
2: 예. 이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가 네. 1990년에 나왔고요. 이 곡은 약간 세련된 발라드, 그냥 발라드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약간 좀 다른데? 가사는 지혜 씨가 썼습니다. 지혜라는 뭐 엄마 왜인가요라는 곡. 그 당시에 지금의 김이나 작사가만큼 굉장히 유명한 지혜라는 작사가 네. 이분은 여성에 대한 그때 그 이전 80년대 이전의 여성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가사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꽤 문학사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 지혜 씨가 가사를 썼고 그대의 의미 헤어지긴 헤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통 여성 발라드 음악들의 특징은 울어야 돼 무조건 한번 쥐어짜가지고 울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슬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고 담담하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여진 곡이었고 편곡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약간 신디사이저가 들어가 있는 AOR 느낌의 말랑말랑 베이스 리듬도 적당하게 그렇다고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리듬이에요. 뭐 격한 춤이 아니고 그냥 칵테일 한 잔 들고 그냥 고개 까딱까딱 발 까딱까딱의 그런 춤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0: 지금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요 노래가.

0: 아니, 되게 궁금해졌어.
1: 아, 이거 전곡입니다.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0: 오, 도입부부터 좋은데요?
1: 브라스 나와야죠, 좀.
0: 빠, 빠, 빠. 오! 오!
1: 딱 시티팝입니다.

0: 사랑은
1: 창밖에 빗물 같아요.
0: 그 목소리의 주인공.
1: 네.
0: 양수경 씨의 그대의 의미였습니다.
1: 네.
0: 와, 이런 노래들을 찾아내시는 춘쌤 정말 존경해요. 문자 왔어요.
1: 제가 재밌게도 이걸 양수경 씨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중고 LP 음반을 구입하다 보면은 네. 꼭 딸려와요.
0: 근데 진짜 미인이시다.
1: 네, 꼭 네. 중고 LP들 중에 양수경 씨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거죠.
0: 아니, 딸려온다는 건 덤으로 와요?
1: 아, 일괄 판매 이렇게는 일괄 판매해서 제가 없는 판이 있으면은 근데 사죠.
0: 네.
1: 그러면은 꼭 끼어 있는 음반들이 김현식 6집 내 사랑 내 곁에 음반들 근데 양수경 그다음에 뭐 항상 그런 판들이 몇 장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들 중에 하나가 양수경 박남정 김한성 이지연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받았으니까 또 열심히 들어보죠. 이렇게 한번 쫙 듣다 보면은 이런 노래도 있었어?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참 웰메이드가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차피 스튜디오 비싼 스튜디오를 임대를 해서 그 당시 최고의 세션들 한국에서 내노라는 세션맨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북짝북짝 앨범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음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편곡이나 시스템이 참 잘 안정되어 있었던 느낌 그리고 작곡가와 그다음에 홍보 수단 물론 몇 곡 한두 곡 히트곡만 방송에서 띄우지만 앨범 그 외의 곡들이 다 버려지진 않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비싸대에 있는 그 노래들이 참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노래들을 찾아 듣는 재미가 더 히트곡은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한 노래 그대 모습은 장미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이런 곡도 마찬가지인 게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듣다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아닌 다른 편곡의 음악이고 그래서 레트로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기존에 있던 세대들에게는 와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근데 젊은 친구들에게는 MG 같은 젊은 친구들은 오 이렇게 잘했다고? 이런 곡도 있다고? 새로 발견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시티팝이나 이런 레트로 음악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양수경 노래까지 만나봤고요.
1: 네.
0: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2: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남한되는 명곡 오늘 시티팝으로 국내 시티팝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역시 여성 보컬입니다.
1: 네. 이게 사실 시티팝이 너무 많아가지고 1, 2부로 나눴어요. 다음 주 다음 시간에
0: 다음 제가 일부러 1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1: 네. 너무 많아요. 진짜
0: 맞아요,
1: 너무
0: 맞아요. 많아가지고 좋은 곡들 많으니까
1: 이번에 마지막 곡 준비한 1부의 마지막 곡은 이상은 씨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0: 담다디 담다디 소년스러운 이미지
1: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이고 네. 담다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이후에 뭐 많은 곡들을 발표를 했는데 확실하게 유학 이후에 바뀌어요. 4집 앨범, 5집 앨범 공무도화가 앨범부터 살짝 바뀌는데 좀 켜주세요. 음악을 요거는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당연히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사랑할 거야. 이 곡이 타이틀곡인데 이 곡은 타이틀곡이 아니에요. 비사이드에 있는 곡이고요. 제목은 그대 떠난 후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때 이상은 씨가 너무 힘들었대요. 나름 아이돌이었거든요. 아이돌 활동을 하고 방송의 스케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라디오 진행까지 했을 정도면 꽤 많이 바빴는데 거의 번아웃이 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만들어졌어.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 그리고 3집 활동까지 딱 하고는 접고 언젠가는까지 접고는 유학 가죠. 예. 그리고 그때 너무

0: 번아웃 힘들 당시에 만든 본인이 작사했거든요. 떠나고 싶은 느낌이 막 드니까. 그리고 이 곡의 작곡은 넌 언제나 모노 노래 있죠? 네. 그 곡 만드는 박정원 씨가 작곡합니다. 약간 세련된 느낌? 그 넌 언제나도 사실은 시티팝에 조금 더 가까운 네. 느낌이죠. 예. 그리고 멜로디 라인이 잘 빠지고 베이스나 전반적으로 이상은 씨가 하지 않았던 음악 스타일입니다. 예. 약간 창법은 예전 창법이 묻어 있어요. 이후에는 뭐 공무도화가 앨범 이후에는 뭐 비밀의 화원이라든가 포크 음악에 조금 더 가까운 그 성향이 바뀌어 있죠. 이상은 이 집에 그대 떠난 후라는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1분밖에 안 남았잖아.
1: 네. 노래도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요. 자, 노래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춘쌤은 9월에 또 뵈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김성춘,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한때는 꽤 잘 나갔던 일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뭐든지 퍼펙트를 추구하며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눈에 띄게 풀어져 보였습니다. 아, 내 이상형이 바뀌었거든. 난 이제 똑소리 나는 사람이 되는 대신 어딘가 맹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기사 우리 어머니도 똑순이를 포기하고 맹순이로 사신 지 오래. 맹한 주부가 되니 잔소리도 줄고 통제 욕구도 없어져 집안의 행복지수까지 은근슬쩍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나도 그랬어. 예전에는 내가 나를 완벽 속에 가두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나의 정답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지. 그때 행복하지 않았는데 요샌 숨쉬기가 편해. 아, 약간 멍청하고 흐리멍텅한 걸 맹하다고 합니다. 맹한 사람을 맹추 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욕이나 흉으로 들렸던 말들이 요즘은 달리 들립니다. 아, 인간적 언사로 들리죠? 네. 자,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휴일 루이스 앤더 뉴스 퍼펙트 월드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세상은 없는 거죠.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섹시하시죠? 하고 9498번. 네. 참 목소리는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죠? 아, 근데 이렇게 저 긍정적으로 와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9807번으로 보내신 분이 사실 솔직한 거예요. 오늘 다른 분이 오프닝 하시는 줄, 예. 감기 빨리 낫길 바랄게요. 그러게요. 야, 우리 앞 시간에 이상순 DJ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신했잖아요. 토마스 쿡이. 우린 뭐 많아요. 우린 제가 그만두면, 아니, 그만두는 거 아니고, 제가 몸 아파가지고 가면, 바로 저, 배순탁 작가가 들어와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송명석 PD 목소리 괜찮습니다. 예. 우린 뭐 든든해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휴이 루이스 앤더 뉴스의 퍼펙트 월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 동서, 도드람 한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아니 분노.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디벤지.

아, 예전에 이런 예, 연주곡들이 참 많았는데 기타 연주곡 예, 특히 그리고 연주곡으로 뭐 싱글 차트에서 히트한 곡들도 정말 많고요. 요즘에는 연주 히트곡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딕 데일 델톤스 마젤루 들었습니다. 712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이 음악 들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하긴 하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와, 142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저는 1990년 3월 19일 이래로 와, 완전 오리지널 청취자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신청합니다. 배철수 형님 최애곡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나갔나요? 한때는 이 음악 진짜 좋아하긴 했어요. 마운틴의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작품. 아, 예술이죠. 요 앞에 타운타라는 한 1분짜리 연주가 붙어 있습니다. 예.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만 신청하셨는데 1990년 3월 19일부터 들으셨다니까 특별히 요 앞에 1분짜리 타운타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 2,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를 틀면서 다른 제목을 얘기하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예. 자, 마운틴의 타운타 앤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

오랜만에 이 음악 듣고 있으니까 예, 스쿨밴드 시절에 이거 카페에서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 이 엉망으로 했죠 뭐. 대학 스쿨밴드가 뭐를 잘하겠어요. 예. 흉내만 내는 거죠. 마운틴 예. 3인조 밴드입니다. 그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가 레슬리 웨스트라고요. 아주 거구인데 기타 톤이 아주 좋았죠. 마운틴의 연주한 노래 타운타 그리고 낸터킷 슬레이드와이드. 자, 908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알레니스 모리셋 You Ought to Know.

유어탄 노우에 이어서 링킨 파악의 놈입니다. 866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폭염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남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지만 낮 기온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비 때문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더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충청과 경북에는 소나기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오전 중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김진영의 아침에 피아노에서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이의 모습을 본다. 상황에 지치는 건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전 검도를 배울 때 선생은 비틀거리는 내게 말했었다. 정확한 때 정확한 곳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칼은 춤이 됩니다. 훌륭한 검법은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건 자상을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춤추듯 살아가고 싶어 했다. 살아오면서 늘 정갈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안에 허위의식도 많았겠지만 스스로를 잘 지키려는 자긍심 또한 진실이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것보다 힘센 것은 없다. 그것이 내게는 자긍이고 정갈함이었다. 그건 지금도 지켜내야 하는 나의 정신이고 진실이다. 아침에 피아노는 힘든 상황에 놓인 저자가 그의 여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써내려간 기록물이다. 그는 급류를 만나 너무 갑작스럽게 자신의 하류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롤랑 바르트처럼 나만을 위한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어 했다.

나는 여기서 한 권의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나와 나의 다정한 사람들, 미워하면서도 사실은 깊이 사랑했던 세상에 대해서 나만이 쓸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첫수는 오늘 물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보며 하는 어떤 이의 독백을 듣는다. 흐른다는 것은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흐르는 것만이 살아있다. 흘러가는 동안의 시간들, 그것이 생의 총량이다. 그 흐름을 따라서 마음 놓고 떠내려가는 일, 그것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자유였던가. 인생의 하류에서 자신에게 몇 번의 보름달이 허용되는지, 몇 번의 더운 여름이 남았는지 묻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온하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힘이 없다.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은 힘이 없다. 돌아보면 살아온 일들이 꿈만 같아서 모두가 고맙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았지 나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살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안다.

네, 브렌다 로셀 피아노 인 더 다크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53초 막 지났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는데 컨트리 음악계의 전설, 컨트리 음악뿐 아니라 팝 음악계의 전설 달리 파튼이 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46년생이고요. 예. 뭐 1960년대 초반부터 내시빌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 정말 노래 많이 만드셨어요. 3,000곡 이상 작사 작곡을 하셨다니까요. 달리 파튼의 음반 판매량은 1억 장 이상이고 그래미 어워즈도 11개나 받았습니다. 그 1999년에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요. 2022년에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달리 파튼의 사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큰 상실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 조기를 개양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아, 뭐, 예. 달리 파튼의 미국 내 위상을 알 수가 있죠. 비욘세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달리 파튼은 나의 기준점이자 길을 헤맬 때 의지할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존재였다. 대담하고 찬란했으며 재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집념이 있는 가수였다. 당신이 남긴 예술과 마음, 관대함과 유머에 감사드린다. 오프라 윈프리는 테네시주 스모키 산맥 출신의 이 소녀는 삶을 꿈꿨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삶을 살아냈다. 또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관대히 베풀었다. 사브리나 카펀터는 당신이 남긴 빛은 세상이 영원히 찾아 헤맬 무언가가 될 것이다. 자, 달리 파튼의 명목을 빌면서 70년대 이거 달리 파튼의 대표곡이죠. 졸린. 그리고 이어서 9 to 5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달리 파튼의 노래 두 곡 계속 들었습니다. 졸린 그리고 925. 뭐 달리 파튼은 자신의 노래뿐 아니라 또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많이 주고요. 예. 워낙 음악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건 뭐 자기가 먼저 발표해서 컨트리 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던 곡인데 I Will Always Love You. 이 곡은 위트니 휴스턴이 영화 보디가드에서 완벽하게 커버해서 이건 뭐 커버라기보다는 정말 리메이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었죠. R&B로. 와,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히트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달리 파튼의 명곡을 빕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0: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에 손님들 오십니다.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나오실 겁니다. 3, 4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1983년에 예,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던 곡이죠. Islands in the Stream. 이 케니 로저스는 뭐 훨씬 빨리 세상 떠나셨고, 예, 달리 파튼도 예, 하늘나라로 가셨네. 이거 이 앨범을 프로듀스한 베리 김만 아직 생존해 있네요. 자,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이 함께 부르는 Islands in the Stream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꿈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꿈끼리 베이글.com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노래한 일레인이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노래를 작사한 조동희 씨.
2: 안녕하세요. 네.
0: 작곡한 박세별 씨.
3: 안녕하세요.
0: 와우. 예. 일레인은 보니까 2018년에 우리가 한번 만났네요.
1: 맞아요.
0: 오.
2: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은 그대로. 아,
1: 앞자리가 바뀌어서 왔어요. 아.
0: 제가 많이 바뀌었죠. 네.
2: 전혀 안 바뀌셨네요.
1: 비슷.
0: 자, 이 노래는 지금 와 들으면서 야 요즘 노래답지 않게 가사가 다 잘 들리네. 아니, 저는 요즘에 뭐 가요를 잘 안 듣습니다만 그래도 듣게 되면 와 안 들려요 가사가. 그래서 네. 가사 책을 봐야 돼. 근데 이건 잘 들리네.
1: 감사합니다. 아,
2: 저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믹스하면서도 노래 녹음하면서도
0: 아, 신경 썼던 게 뭐예요?
2: 이 노래는 가사가 들려야 되는 노래다 이러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도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네.
0: 아니
2: 감사합니다.
0: 이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2: 처음에 예, 콩은 제가 먼저 이렇게 던졌는데요. 저는 이제 작곡을 한 박세별이고요. 제가 원래 사실 조동희 선배님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가사 워낙 많이 쓰셨잖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한번 가사를 좀 주시면 좋겠다. 제가 정말 선배님의 노래를 이제 멜로디를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같이 작업해보고
1: 네, 작업을. 어. 어느 날 진짜 밤 3시고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새벽 한 7시쯤? 새벽 맞죠?
2: 아침이죠. 새벽이면 아침 아닙니까?
0: 7시는 새벽.

0: 정말 잘 들리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원래 좀 정통 발라드를 했던 친구인데 정말 이번에는 좀 뭐랄까 누구나 잘 쉽게 따라 부르고 또 잘 들리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1: 네. 조동희 씨도 노래를 하시고 박세별 씨도 노래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노래를 꼭 일레인이 불러야 했는가? 아,
2: 제가 그 일레인은 본인은 몰랐지만 일레인 아기 때 19살의 아이가
1: 19살이 뭐 아기예요.
2: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때 저한테 타이틀곡을 맡겼었어요. 노래 잘하는 아기.
1: 아, 일레인하고 한번 일을 한 적이 있군요.
2: 근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3: 저는 처음 들어요.
2: 그래서 저는 이 아기를 기억을 하고 그 아기 노래 잘하던 아기 어디 갔지?
1: 어디 갔지 하고 찾았어요.
2: 그리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소식이 들렸고 공연을 최근에 봤어요.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 컸더라고요. 마음도 예쁘게. 그래서 일레인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1: 자, 이거 한번
2: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친구. 그래서 마음의 응원을 막 보내다가 새별이하고 이제 일레인하고 작업해보자 이렇게 됐죠.
1: 그 2018년에 만났을 때도 제가 물어보긴 했을 것 같은데 이름은 왜 일레인이죠?
3: 아, 제가 이제
1: 까먹었어요.
3: 제 싱가포르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1: 그렇죠.
3: 네, 그때 이제 영어 이름
1: 영어 이름이 일레인이에요?
3: 네, 맞아요.
1: 아무것도 아니네.
3: 아, 뭐 뜻이 빛이라는 뜻은 있어요.
4: 바다에 있는 빛.
3: 그냥 빛. 아니요.
4: 아, 빛.
3: 네.
2: 아, 2레인 3레인 아니고 1레인에 있자 그런 거니까.
3: 네.
2: 아,
3: 네. 네. 네.
1: 근데
3: 네.
1: 아무튼
2: 개그를
1: 8년 전인데 1레인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아무 1레인도 기억 안 나죠. 나랑 무슨 얘기 했는지.
3: 네.
1: 어?
3: 네.
1: 그러니까 새로 만난 건 똑같아요.
3: 그냥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눈빛이 너무 멋있으세요. 그것만 기억나요.
2: 다른 부분도
1: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눈빛이 멋있다는 건 뭐예요?
3: 되게 이렇게 살아있으신
4: 안광?
3: 네, 항상 그런 느낌.
1: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뭐 그런 건 옛날에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3: 뭐 반짝반짝해요 눈빛이.
1: 아, 고마워요.
4: 안광 미남.
0: 들어오면서 저희가 다 같이 떨리는데 일레인도 언니 너무 떨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1: 아, 두 번째 만나는데.
0: 네, 아니 너무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스튜디오에 저희가 이제 들어오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박세별 씨하고는 완벽하게 초면이죠.
0: 네, 맞습니다. 네.
1: 어디 길 가다가도 만난 적 없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조동희 씨하고는 저는 소셜 네트워크 친구예요.
2: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네. 전 초등학교 때부터 빗물 이런 노래 좋아하면서 돌아선 그대가
1: 부르진 마세요. 예.
2: 이런 거 막 듣고
1: 민망하니까 부르진 마시고
2: 너무너무 제가 팬이어가지고 송골매 공연을 몇 번을 갔어요.
1: 글쎄 그래서 송골매 공연 오셔가지고 보고 또
2: 올리고 또 가고
1: 그랬어요.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2: 그렇게 춤을 춘 공연이 없습니다.
1: 조동희 씨는 잘 있나요?
2: 네, 잘 계세요. 제주도에
1: 제주에 있죠.
2: 네, 지금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브 이런 거.
1: 장필순 씨하고.
2: 네, 잘 있어요.
1: 이 두 사람 만나지도 뭐 너무 예전에 어디 상가에서 한번 네, 만난 게 네, 마지막인데.
2: 진짜.
1: 장필순 씨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긴 했어요.
2: 얘기 들었습니다. 네.
1: 네, 장필순 씨가 예전에 제 솔로 앨범 85년에 낼 때 그때 와서 백업 보컬 해줬거든요.
2: 언니랑 카페에 앉아있는데 옛날 노래들 막 나왔어요.
1: 예.
2: 잠깐 이것도 내가 했네. 좀 이따. 이것도 내가 했네. 이것도 내가 했네. 계속.
1: 장필순 씨가 그때 코러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2: 네. 진짜 다 하셨지.
1: 저는 뭐 잘 알죠. 소리 둘 할 때부터.
2: 맞아요.
1: 무슨 얘기 하나 싶죠? 두 사람은. 일레인이 제일 동생인가요?
3: 네.
1: 오, 언니들이 잘해줘요?
3: 네, 엄청.
1: 잘해줘야죠. 네. 자,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과 함께합니다.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이렇게 세 분입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씩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동희 씨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2: 네.
1: 와. 아, 잠깐 아, 노래 듣기 전에 조동희 씨 진짜 오래 했잖아요 음악을.
3: 네. 네.
1: 그렇죠?
3: 저 20살부터 가사
1: 20살부터.
3: 썼어요.
1: 아, 가사도 쓰고 노래도 하시고 기타도 치시고
3: 다 했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홍익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하고 계시고.
3: 네, 서울예대하고.
1: 서울예대하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아니 뭐 음악 레이블 대표도 아. 맡고 근데 영리동에서 식물 가게라는 건 뭐 꽃이나 뭐 아, 이런 거 파는 거죠?
3: 네, 제가 식집사여가지고요. 어. 집에 식물이 너무 많아서
1: 네.
3: 이 습도가 또 너무 높잖아요. 70%
1: 그렇죠.
3: 이상이 되고 악기도 예. 안 좋고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 작업실과 집에 있는 식물들을 다 합쳐서 연희동의 최소식물원이라는
1: 어.
3: 가게를 열어서 낮에는 이제 판매도 하고요.
1: 아, 이거 팔기도 하고요.
3: 네, 저녁에는 제 작사 수업 교실입니다.
1: 아, 왜 뭐 사무실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3: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뭐가 나오네.
1: 오, 어. 아, 이거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예쁘네요.
3: 네,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요. 감기가 다 났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2: 아, 맞아요.
1: 그래요? 저 감기 중이라 한번 가야 되겠네요. 아, 식물이 주변에 많으면. 감 잘 안 걸립니까?
3: 네. 목도.
1: 아, 습도가 높아지니까?
3: 습도도 그렇고 공기가 청정해지고요. 산소도 많고.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공기가 안 좋아지고
3: 그렇죠.
1: 식물들이 바글바글하면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식물에 진짜 순기능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거 조동희 씨 노래.
3: 이것도 꽃차례네.
1: 꽃차례.
3: 네. 예,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듯이 사람도 다 본인의 순서가 다 다르다. 뭐 이 순서라는 게 사실 뭐 막 대단하게 꽃을 피워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네,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순서, 꽃차례가 다 다르다.
1: 아, 예뻐. 일단 제목 자체가 예쁘다. 꽃차례. 네. 요거 드릴까요?
3: 네. 네.

0: 맞습니다.
1: 네, 조동인 씨의 꽃 차례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정말 좋네요.
0: 아, 감사합니다.
2: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어요.
0: 이게 그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네. 몇 년생의 쌍둥이를 낳아서
1: 아 셋이에요 아이가?
0: 네 오. 지금 대학교 1, 2, 3학년
1: 와우
0: 이제 5일 후에 군대 갑니다. 그래서 딸
1: 아, 대학교 1, 2, 3학년이에요?
0: 네 3학년이 딸이고
1: 쌍둥이인데 왜
0: 아 반수했어요.
1: 아,
0: 자기가 원하는 집 근처 간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 음악밖에 모르고 저밖에 모르다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삶을 20년간 살면서 20살 다 된 다음에 제 지난 날을 반추하고 위로하며 응원할 겸 만든 노래. 그래서 새별이 같은 경우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1: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노래군요.
0: 토닥토닥.
1: 아, 이거 저 프로필 보다가 또 대학에서 영화학을.
0: 네. 영화 연출 전공했어요.
1: 아 영화 쪽으로 가시려고 원래 생각했어요?
0: 네. 아버님이 영화감독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약간 치기 플러스 꿈을 그냥
1: 그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0: 한번 해보겠다. 영화감독이 되겠다. 그래서 깐느 영화제 가겠다 막 이러면서
1: 근데.
0: 했다가 영화음악 쪽으로 해서 하여간 참여는 했어요. 제가 뭐 상 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20살 때 이제 작사 의뢰를 받으면서 음악 작업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서
1: 음악 쪽이 낫겠다.
0: 쪽으로 가야겠다. 혼자 하는 작업이 좋아서
1: 잘하셨습니다. 네. 자, 조동희 씨의 꽃 차례 들었고요. 이것도 또 놀랍네. 박세별 씨는
3: 아, 네.
1: 진짜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학부에서는
3: 네.
1: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3: 네, 제가 그 수식어가 노래하는 AI 박사.
1: 이거 네. 박 박사님 나오셨네.
3: 네, 박사님. 네.
1: 아니 어떻게 하다가 박사학위까지?
3: 사실은 이제 박사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긴
1: 공부를
3: 했고요.
1: 좋아. 예.
3: 그 제가 AI를 이제 사실은. 딱 그 석사를 들어갔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좀 시작이 됐어요.
1: 시작이 됐어요?
3: 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너무 사실 재미있어가지고 졸업은 사실 뭔가 AI를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1: 이거
3: 얘기하면서 저도 좀 이게 얘기 잘해야지.
1: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은 화낼 수 있거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3: 근데 음악을 해보면 세상에 음악만큼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2: 맞습니다.
3: 네.
1: 아니 근데 이게 박사학위를 받은 게
3: 네.
1: AI를 활용한 음악 연구 아니에요?
3: 네.
1: 그래서 보니까 뭐 와 이거 알고리즘도 하나 만드셨고
3: 아 네 아유 너무
1: 예 네, 그래가지고 네. 2025년에
3: 네.
1: 앨범을 내셨는데
3: 네네네 네.
1: 숨
3: 네네 네.
1: 스틸이라는 앨범인데
3: 네네 네.
1: 이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3: 네 제가 이따가 부를 노래에 MR을 들어보시면 이 노래의 보컬과 피아노를 제외한 모든 악기가
1: AI예요?
3: 다 AI 악기들이고 이게 작년에 사실 이전에 AI 작곡 시스템이 많이 나왔잖아요.
1: 예.
3: 근데 그 작곡가로서 이걸 들었을 때 굉장한 가상악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스스로 만들고 불러서 그거를 이제 그 커버하는 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커버를 새로운 노래로 커버를 하면 그건 편곡을 해주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사실 AI와 함께 편곡과 연주를 한 All Assisted by AI.
1: 아니 앨범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3: 네.
1: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저작권 문제가 뜨고 있고 이걸 어디까지를 지금
3: 맞습니다.
1: 인간이 한 것으로 쳐줘야 되느냐, 이 저작권 네.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막.
3: 네.
1: 근데 그 음악 프로그램 자체도
3: 네.
1: 무수히 많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맞아요. 음악들을 레퍼런스 참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3: 네.
1: 그 얘들은 또 어디다 돈을 줘야 될 것인가, 막. 와, 이게 복잡하거든요.
3: 네. 근데 이게 사실 음악을 그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확률을 학습해서 그 확률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들려드릴 노래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웠어요. 이 AI로 만들기가. 왜냐하면

0: 하면 이 노래가 이제 메이저랑 마이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어.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1: 아 AI가 더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확률상 이렇게 가는 진행이 별로 없으니까 아. 제가 이 노래를 거의 100개를 넘게 받아서 악기를 트랙 하나하나 다 편집해가지고 만든
1: 아이야, 이 형들이 네. 또 생소한 거에는
0: 그쵸.
1: 독창성이 애가 떨어지네.
0: 그렇죠. 그렇죠.
2: 살만하네요. 아직.
1: 인간에 비해서.
0: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아직 저작권을 못 받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제 AI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노래를 불러도 아직 저한테 저작권은 들어오지 않지만
1: 아니 네. 얼마 전에 저작권협회에서 뭐 통지가 왔던데.
0: 네, 그게 또 지금 보류가 돼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제가 열심히 그 트랙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증빙 자료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제가 한 게 맞거든요. 예, 작사 작곡 박세별 연주 AI인데 이것조차도 일단은 지금은 조금 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1: 사실 그 연주라는 것도 그쵸. 박세별 씨가 야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해줘라고. 네. 요구를 해야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은?
0: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녹음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기타 연주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이 저희 녹음실에 오시면 네. 오빠 열 트랙 쳐주세요. 그리고 가서 나중에 짜집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AI한테 100트랙 쳐줘 그러면 정말 100트랙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1: 그중에서 작업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0: 네, 골라서 이제 열심히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생각한 가장 잘 연주한 솔로들과 네, 악기들이 네.
1: 그 연주자한테 열 트랙 쳐주세요. 그럼 무지하게 싫어할 그쵸, 것 같은데.
0: 그렇죠. 너무
2: 분소리 없이 100 트랙 쳐주는 AI를 활용하는 거죠.
1: AI야 100 트랙도 쳐주겠지만.
0: 그러니까요.
1: 그 세션 연주자들이
0: 그렇죠.
1: 와가지고 뭐 열 트랙? 야 이걸 왜 열 번 시켜야 돼 내가.
0: 그래서 저랑 연주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1: 그러면 AI가
0: 연주한
1: 저별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0: 네.
1: 또 광고 뒤에 듣죠.
0: 네. 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을 지나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폭염경보, 열대야주의보도 같이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도 꽤 많겠는데 기온은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습도를 머금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중북부 지역에는 낮까지, 전남과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80mm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에는 소나기도 쏟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네, 박세별 씨의 저 별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별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의 음정은 정말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1: 아, 노래요? 예.
0: 아, 노래방에서 이거 부를 수 있겠어 이거?
1: 아, 근데 이 노래 약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작업은 네. 좀 쉽고 대중적으로 하는데 제 노래는 약간 정말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0: 아, 그래요?
1: 노래를 많이 써가지고 아. 이 노래 정말 저의 취향이 듬뿍 담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이건 저 박사학위 손시자들만 들을 수 있나?
1: 아, AI 악기는 좀 어떠셨어요?
0: 그 AI 같이 들렸어요.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작년이라서 이게 또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0: 발전을 많이 했죠.
1: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이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거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파형이 아예 달라서 저희 믹스 엔지니어님께서 되게 고생을 하셨던 게 이게 뭘 올려도 안 올려진대요. 네, 사람의 이제 연주랑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건반과 보컬이 가장 굉장히 커지는 예, 그런 예. 하지만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아, 그러니까. 예, 당시에 예. 작업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게 뭐 아날로그만 고집해가지고 이제 살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1: 그렇게요.
0: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 네. 다들 AI로 달려갈 때 끝이 아날로그.

0: 로그의 또 장점과 매력이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2: 오히려 더, 정말로 더 문대극으로 네. 더 발달할 것 같아요. 공연이라든가.
0: 그런데 이제 그걸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나는 그냥 아날로그로. 순수하게 가겠어. 네, 네. 이거 하고
2: 몰라서
0: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2: 가사에도 학교에서 이제 가사 과제 내잖아요.
0: 네.
2: 제가 딱딱 잡아내거든요. AI 도움 받았지만 잘 썼구나 그러면 깜짝 놀래가 어디가 그런 것 같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와 소름 이래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어차피 빅데이터로 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오는 답들이 조금 뻔하게 아직까지는 독창성이 좀 부족하죠. 점점 좋아지겠지만은 사람은 살아야지.
0: 아직은 안 된다 네. 니네들.
2: 아, 안 된다.
0: 아 요즘 학교에서도 진짜로 그게 뭐 숙제 내도도 다 해.
2: 그냥 다 그냥 그 수업 시간에도 그거 보고 써요. 저기 네가 써. 넣어라 폰 넣어라 이러죠.
0: 자 일레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레인은 뭐 처음 데뷔할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여기저기 뭐 드라마 OST에도 진짜 많이 참여했고
3: 맞습니다.
0: 그러다 이제 마지막이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 네. 발매한 거예요?
3: 네.
0: 정규 앨범은 3집까지 냈군요?
3: 맞아요.
0: 야 요거 앨범 첫 앨범의 1
3: 네.
0: 두 번째 앨범 2
3: 네.
0: 세 번째 앨범 3. 요건 옛날 방법인데.
2: 간결하네.
3: 일단 제가 제목 짓는 걸 되게 못해가지고 이제 첫 정규 앨범을 낼 때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0: 네.
3: 그냥 1이라고 했는데 이제 2집과 3집이 나오는데 그걸 또 갑자기 다른 걸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네, 됐습니다.
0: 일레이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하나 봐요.
3: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정갈하고 그냥 깔끔하고.
0: 아 정갈한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1, 2, 3.
3: 정갈한 1, 2, 3. 정갈하잖아요.
0: 노래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네.
3: 네,
0: 와, 10년 넘었다. 아,
3: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여기서는 막내지만 그래도 10년 넘은 거예요?
3: 맞아요.
0: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3: 맞아요.
0: 일레이는 뭐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3: 저요? 사실 많이 안, 저는 많이 안 변한 것 같은데 이제 전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
0: 내 음악을 들어주는
3: 네,
0: 분들.
3: 그 변화를 어떻게 느끼실지. 저는 그 제 삶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0: 아, 자기 자신은 사실 잘 모르는군요.
3: 그럴
0: 그냥 뭐 음악을 할 뿐 나는.
3: 그죠.
2: 제가 일레인을 이번에 그러다 보면은 또 같이 하자고 했던 이유가
0: 네.
2: 일레인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왜 영어로만 부르니 그게 너무 애석한 거예요. 너무 잘 부르는 친구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 가사를 한번 써봐라 했는데 잘 못 쓰겠어요 뭐 이러다가 아 이거를 일레인이 한번 부르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녹음실에서 정말 감탄했죠. 딕션이 너무 좋아서.
0: 아, 그러니까 발음도 아까 정확하고 뭐
2: 좋던데. 그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쪼?
3: 이런
2: 겉멋 이런 거 없이 발음도 정말 정확하고.
0: 왜냐면 한국 노래를 너무 안 불러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3: 아 때가 안 타.
2: 한글 공부하듯이.
0: 주로 영어 노래만 불러가지고.
3: 네, 맞아요.
0: 이 노래는 가사가 영어죠?
3: 네.
0: 유랜범이.
3: 네. 그래도 앞에 이제 두 분께서 한글 가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감칠맛으로
0: 하긴 우리 팝송 프로그램이니까
3: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뭐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희 욕심이 남긴 곡인데 이제 저를 기억해줘인 거잖아요.
0: 그 리멤버미.
3: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담긴 곡이고 이제 또 편곡은 박혜리 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아이리시 켈틱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안 써법한 악기들 만돌린 뭐 아이리시 휘슬 피들
0: 네.
3: 뭐 이런 스틸 기타 이런 악기들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풍부한 사운드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리멤버 미.
3: 네.
0: 자 그러면 일레인의 리멤버 미 듣겠습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시간 다 됐네요.
7: 아,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8: 빨리 가네요. 아쉬워.
7: 아쉬워요.
6: 미안해요. 시간 빨리 가서 미안해요.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끝으로 뭐 한마디씩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하고.
9: 아무 얘기나.
6: 오늘은 일레인부터.
9: 저요?
6: 막내부터.
9: 저요? 아무 얘기요?
6: 네.
9: 아무 얘기라니.
6: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하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9: 아니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언니들이 아까 저한테 잘해주냐고 물으셨잖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네. 사실 만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거든요. 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노래에 저를 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꼭 그 음원으로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그 녹음할 때 사실 저는 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가요 한국 가요가 제 DNA에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렉을 이제 세별 언니가 봐주셨는데 제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6: 네. 아, 좋았어요.
9: 네, 네, 감사합니다.
7: 저는 그냥 노래방에 술 취해서 부르는 것처럼 해! 이랬더니 네. 일레인이 언니 저 술을 안 마셔요. 네.
6: 네. 좋겠어요. 술 안 마셔요. 아, 네. 저도 안 마시거든요.
9: 아 좋으시겠네요.
6: 그러니까.
9: 네.
6: 술 많이 마셨으면 벌써 갔을 수도 있어요.
7: 아. 아, 그래서
6: 장,
7: 이렇게
6: 장수하시겠네.
9: 그럴 것 같습니다. 네.
7: 아 저요. 아, 저는 사실 진짜로 이렇게 뭔가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프로그램에 나온 것만으로 오늘 되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가 아기들 육아 중이라서
6: 아, 그래요?
7: 아기가 지금 3살 5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 나들이를 많이 안 하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6: 감사합니다. 오늘
7: 감사합니다.
6: 노래 잘 들었어요.
7: 네. 네.
6: 조동희 씨
10: 마지막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6: 아, 홍보.
10: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들러서 출판사 들러서 가제본이 나왔다고 보라 그래가지고
6: 아,
10: 책이
6: 책을 또 냅니까?
10: 나오는데요.
6: 지난번에 나온 책은 맞아요. 제가 봤는데
10: 제가 얼마나 이 프로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책 한강 선생님이 추천사 써주셨던 책 네.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한 챕터를 다 읽어주셨어요. 인트로에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번째 책이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6: 아, 벌써 다섯 번째예요?
10: 네, 네. 그전에는 작사 에세이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 연출 전공이다 보니까 필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저 필름 사진 제가 찍은 필름 사진들과 그냥 글 근데 흔들리며 남은 것들이에요 제목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춘의 풀밭을 홀로 걷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20, 30대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왜냐하면 저는 제가 20대 3명 키우면서 겪어낸 또 인생 선배로서 쌀로 밥 짓는 얘기 같지 않은 어떤 실용서 어떤 어떻게 삶을 하면 좋을까 살아가면 좋을까 뭐 괜찮아도 괜찮아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겪은 얘기들을 예.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발간이 됐는데요. 흔들리며 남은 것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 일레이는 꼭 읽어야 되겠네.
9: 그러니까요.

0: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저는 뭐 안 읽어도 되겠네요.
2: 귀엽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1: 자 그러면 끝곡은 네. 장필순 씨가 불렀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2: 네, 이 노래를 제가 24살에 썼거든요.
1: 가사를.
2: 네,
0: 어떻게 24살에.
2: 24살에.
1: 그렇게 외로우셨어요?
2: 그래서 이 노래가 요새 계속 다시 불려지고 한 진짜 몇십 번 리메이크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제대로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과 한번 불러볼까? 네.
1: 자, 오늘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씨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1: 자, 세 분이 함께 부르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봉재, 디스크 자켓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불교 경전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함과 싸워가며 마음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열정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이 지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열심히 애쓰는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디자이너는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좋아하는 탕수육 먹는 것을 자신만의 법칙으로 정해놨대요. 아무리 하기 싫고 괴로운 프로젝트라도 끝내고 나면 맛있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내고 탕수육을 먹는 동안에는 지난 프로젝트에 대해 싹 잊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앞치마를 벗어서 반듯하게 개어두는 것으로 오늘치 작업 끝. 조명 스위치를 내리는 것으로 오늘 하루 무사히 완료. 나만의 마감 의식을 정하는 거, 지난 하루를 잘 접어두고 내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음식을 먹는 자신만의 마감 의식을 정해놓은 디자이너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나 하루를 끝내는 나만의 의식을 정하면 어떨까 했는데요. 8842님께서 저는 침대 머리맡에 일기장을 두고 엎드려서 일기 쓰고 자는데요. 그럼 일기장 덮개를 덮는 게제 하루 마감 의식이겠네요. 재밌다라고 보내주셨고 8186님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면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잔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맞아요. 요런 것들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게 있긴 하네 싶은 행동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루틴을 떠나서 뭐가 되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이걸 끝나고 어떤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은 어떻게든 오니까 하기 싫은 걸그 전에다가 배치해 놓는 걸 바로 내일 계획을 해놨습니다. 끝나고 라디오에 와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즐거우실 테니 낮에 제가 미루고 미뤘던 치과와 부인과 검진 너무 가기 싫은데 그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다 해치우고 저는 위풍당당하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부엉이들이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셔야 되는 날입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있고요. 늘 그렇듯이 승자는 부엉이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할 얘기는 없는지 별밤에 전해주세요. 또뭐 어디를 지나고 있다든지 뭐 하고 있다든지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5: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7: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7: 티 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7: 티 어실 원스야.
8: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9: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영케이의 Shut the Door 듣고 오셨습니다. 2089님이요. 7살 딸내미랑 크로스핏 수업 같이 듣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쪼꼬미가 엄마랑 운동 같이 하면서 땀 흘리고 좋아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짐 식구들이 딸내미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와, 7살 아이 키우면서 크로스핏 하는 엄마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멋진데 7살인데 크로스핏을 심지어 즐기는 인생. 앞으로 그 7살 딸아이분은 얼마나 멋지게 자라날까요? 크로스핏이라니요? 세상에. 너무 멋지고 부러운 풍경입니다. 김성민님, 부엉부엉 25년 쓰던 전화번호 바꾼 부엉이 왔어요. 기분 리프레쉬 된 것 같고 개운한데 개인정보 바꿔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대장부엉은 번호 절대 바꾸지 마세요. 비춥니다. 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번호를 쓰던 스팸 문자가 날아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아래 새로운 새 번호란 없는 이제 시대에 저는 전화번호를 바꾼 게 저희 저작권 협회라는 곳, 이 작곡 작사가들 등록되어 있는 그 협회가 4, 5년에 한 번씩 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 선거 운동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바꿨었거든요.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받고 싶지 않아서. 그때 바꿨는데 그 또 일이 뭐냐면 누구한테 번호, 그러니까 번호를 한꺼번에 다 알림 문자를 보내기에는 좀 이렇게 온갖 번호가 다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 그게 지금 좀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 선별해서 보내는 거 그리고 까먹고 안 보냈다가 나중에 서운한 사람 생기고. 전화번호 바꿀 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7007님, 경남 창원에 사는 경민이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치킨을 사오라네요. 한 마리 포장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행복, 별거 있나요? 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떠올리는 가장 행복한 어떤 그 가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의 퇴근 풍경 아닌가요? 치킨 한 마리 딱 사들고 퇴근하는 그 모습. 옛날이면은 이게 또 종이봉투여야 제맛이죠. 기름이 밖으로 싹 새나와 있는 그 모습.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우리 경민이 아버님을 반길까요?

멜로망스의 선물에 이어서 모트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듣고 왔습니다. 7891님 여긴 전라도 보성입니다. 저녁 먹고 항상 이 시간에 별밤을 듣는데 오늘의 뿌듯함은 기계를 쓰지 않고 직접 풀을 베었다는 거예요. 약을 치면 지하에 있는 동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늘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운동과 노동을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전라도 아줌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선한 마음으로 흙과 풀을 다루는 분들 사연만 듣는데도 제 몸속에 뭔가 좋은 것들이 깃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박주영님은 곧 대학생 딸 개강이라 어제 짐 싣고 서울 자취방 데려다주고 내려왔는데 남편이 오늘 서울로 인사가 나서 주말에 또 서울 가야 해요. 저는 대구 사는데요. 남편이랑 딸 다 보내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죠? 주영이 2층도에 그냥 주영님도 가면 안 되는 건가? 주영님도 하긴 뭐 대구에 계셔야 되는 그게 있겠죠? 혼자 남겨지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아무튼 적적한 시간 별밤이 그래도 많이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체인징 듣고 2부로 올게요.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 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남편과 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는 어딜 가나 쑥스러움을 타는 편이고 남편은 좋게 말하면 사교적, 흉을 보자면 오지랖이 많이 넓은 편이다. 아들은 그런 남편을 쏙 빼닮아버렸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어딜 가나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서 이쁨을 받는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랑 동네 복지관으로 빙수를 만들어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인싸력이 발동했다.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오늘 왜 왔는지 시키지도 않은 자기소개를 하고 다녔다. 능청스러운 그 모습을 다행히 어르신들은 귀엽게 봐주셨다. 앞치마와 위생모까지 야무지게 챙겼을

그리고 준비한 과일을 예쁘게 잘라 과일 빙수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도 아들의 오지랖은 여전해서 자기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다고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며 어르신들 앞으로 빙수를 배달했다. 마침 8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의 생일파티가 열렸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아들은 마이크를 찾아주더니 목청껏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가끔은 아휴 저거 누구 뱃속에서 나왔나 몰라 싶지만 주변을 웃게 만드는 아들의 넉살에 나까지 웃고 만다. 우리 아들 나킬 참 잘했다.

바닷길, 길과 바다가 함께했던 프로젝트 음원이었죠.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 가요는 윤미영님 이야기였고요. 그날 아들은 어르신

사람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즐기며 신나게 봉사를 마무리했어요. 가끔은 아들과 남편의 인싸력이 저를 질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변을 웃게 만드는 친화력 유전자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들 같은 아들 낳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김홍현님이 듣기만 해도 미소가 나와요 하셨고 이희은님도 너무 예쁜 아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는 이 친화력, 뭐 인싸력이라고도 하는 게 진짜 재능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들이 한 반에 너무 조금씩만 모여서 수업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릴 때만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그것도 온도를 맞출 줄 알고 웃음을 짓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앞으로 더 귀해질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한 재능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어마어마한 그 친화력은 아내들을 가끔 힘들게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진짜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걱정할 일도 한시름 덜 거예요. 학교에서 잘 지낼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시던데 우리 아드님은 그럴 일은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을 웃음 짓게 만든 오늘의 사연 보내주신 윤미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선우정아 노래 듣겠습니다. 상상.

선우정화의 상상 이어서 나얼의 월드 듣고 오셨습니다. 김세빈님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차 때문에 매일은 못 듣고 가끔

0: 가끔씩 들어요. 오늘은 일출 보러 가는 길에 들어왔네요. 일출 보고 수업 들으러 가야 하는데 잘 갈 수 있겠죠? 아유,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일출을 보러? 수업 들으러 가기 전에 일출을 본다라는 것은 뭔가 남다른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 날인 걸까요? 멋집니다. 일출 보시면서 한 몇 달 쓸 에너지 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문수미님, 취업 3주차 오늘 참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둘째 양치만 시키고 재우면 워킹맘의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약간의 피곤함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일을 위한 다짐이 벌써 딱 마음에 갇혀져 있는 강한 부엉이 문수미님,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내일 오늘보다 조금만 더 괜찮은 거,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기적 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7017님, 첫 인사드려요. 퇴근하고 동물병원 들러 강아지 약 받아가는데 김인아님 목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디스크랑 슬개골 때문에 수술한 우리 12살 강아지 씩씩하게 이겨내고 저랑 딱 10년만 더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세계 강아지의 날이라 문자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또 강아지의 날이군요. 8월에는 고양이의 날이 있었는데 모든 강아지들 지금 듣고 계신 멍멍이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한 것도 잘 회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아지의 날 제가 축하해 드렸더니 아무래도 우리 듣고 계시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거 아시죠?

얼룩말이나 맹꽁이 사연을 받았던 일화도 있는데 강아지 분들께서 또 문자를 주셨어요. 0779님께서 라고 보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남수정님은 그래도 인간어를 좀 익히셔가지고 나의 나를 축하해 줘서 고맙다 멍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님. 수정님도 사료 항상 소화 잘 되시고 항상 산책 많이 하시고 배변 시간도 잘 지키는 그런 착한 강아지 되세요. 4312님께서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딸이랑 차 타고 가는 중이에요. 초등학생 딸의 신청곡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신청합니다. 제발 뽑혀라. 뽑혔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랑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미분당.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자, 우리 이원석 씨 드디어
2: 네.
1: 더 이상 스머프 발을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2: 네, 예, 예.
1: 이제 두 발로 당당히 걸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까?
2: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 아하.
2: 원래는 병원에서는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좀
1: 그쵸.
2: 그러나
1: 당당하게
2: 저는 또 못 참고
1: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네. 그렇다고 러닝하고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2: 러닝 어떻게 합니까? 아직 발 색깔은 시커멓해요.
1: 저런
2: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멍이라는 게 다 나으면서 멍이 이렇게 발 좀 더 넓은 부위 이렇게 쫙 퍼지더라고요.
1: 그치?
2: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쫙. 네, 그 상태.
1: 좀 멋진 컬러를 자랑하고 있겠군요, 발이.
2: 뭐 그게 멋지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1: 뭐 네. 어차피 우리 이원석 씨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 네.
1: 모쪼록 빨리 뼈가 착 달라붙길 바라겠고요.
2: 네.
1: 정다희 님께서 소장부엉 덕에 듣는 별밤이었는데 어느새 대장부엉에게 스며드는 중 최산의 바드와 AI 이용한 빅뱅 댄스라고 보내주셨어요.
2: AI 아니에요, 다희님.
1: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실제 제 춤사위보다 좀 웃기게 보이라고 AI 기술이 좀 들어간 게 틀림없더라고요.
2: 요즘에 AI 기술 쓰잖아요.
1: 네.
2: AI 기술 썼다고 표기를 해야 돼요.
1: 아, 진짜요?
2: 뭐 광고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용도는 아니니까.
2: 근데 진짜 안 썼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작가님들이 그 정도 테크놀로지를 아직까지 장착하지 못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2: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다. 그 그대로. 저는 그대로 찍은 겁니다.
1: 아니 근데 물론 제가 뭐 각 잡고 추진 않았죠. 그냥 뭐 좀 장난으로 춘 거라서 좀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2: 진짜로
1: 좋겠고.
2: 진짜로 빅뱅의 지디님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1: 그러니까 좀 인정을 받긴 한 거죠. 제 춤이. 아니 놀랍게도 거기 우리 어디 태그 하나 안 걸었는데 지디 아무래도 저랑 매우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근황을 좀 보시다가는 제 춤 사회를 보고 위 누나 야르한데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신 게 아닐까. 예. 친구가 춘 춤에 좋아요를 누르는 지디의 모습.
2: 지디는 참 좋은 분이세요.
1: 왜요?
2: 아니 그냥 좋은 분 같아요.
1: 그래요?
2: 최선의 바드도 했어요?
1: 아니요. 최선의 바드는 무슨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2: 아 이걸 그림으로 그리셨었구나.
1: 바드 춤추는 부엉이 제가 그린 적 있어요.
2: 궁금하네요.
1: 저에게로 스며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한 달이나 무려 지나버린 데이브레이크 서머 매드니스.
2: 네.
1: 공연 그 계속해서 그 당시에 클립들 영상들이 짧게 좀 올라오고 있던데요. 계정에.
2: 네.

0: 데이브레이크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1: 네.
0: 그 보면은 그 당사자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관객 입장에서는 맞아 이랬지 하고 생생하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돌아가고 싶고 그러는데
1: 네.
0: 본인들이 볼 땐 어때요? 나 이거 좀 잘했다. 이거 좀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지.
1: 저는 항상 그 영상을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컨펌을 주고받고 하.

0: 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각도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1: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0: 나의 몸짓이 좀 더 이럴 땐 이렇게 했었을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1: 그래요. 그 춤 선생님께서는 보고 혹시 동작에 대해서 코멘트는 없으셨나요?
0: 지금 제 다리 때문에. 아,
1: 춤 선생님 못 뵌지.
0: 춤 선생이라니까 되게 웃기네요.
1: 춤 선생.
0: 예, 아직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못 빼가지고.
1: 아, 예. 빨리 다시 춤도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저랑 같이 굿보이를 함께 출 수 있는 날을 기다려.
0: 저랑은 좀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저는 조금 약간 그루브 있고 있게 추는 스타일이라고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저 원래 선이 확실한 춤을 좋아하긴 제가 약간 JYP 춤선이라고들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네. 제가 보기엔 약간 하이브리드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1: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 많이 섞여 있죠.
0: 저는 약간 좀 더 원론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1: 우리들의 이제 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곡 대결을 펼쳐야 하는데요.
0: 네.
1: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0: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해 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이죠. 대결에서 지면 패자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코너 끝인사도 못하고 추천곡도 자필로만 전달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려있으니까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왜? 왜 웃으세요?
0: 아, 일단은 갑자기 대장부엉 춤추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1: 아, 근데 그게 왜 웃긴 건지 전 당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0: 아, 근데 그 모습과 지금 그거를 계속 우리가 리뷰하는 모습이 되게
1: 뭐요?
0: 아주 이상해요.
1: 왜요?
0: 웃음이 났어요.
1: 뭐가요? 자,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습니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0: 네.
1: 오늘의 선곡 주제 말해주세요.
0: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름에 이것에 다다랐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바로 끝자락. 우라키.
1: 부인하기 힘들어요.
0: 아, 우아하다. 우라키.
1: 어떤 기간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0: 네.
1: 끝자락으로 해온 선곡. 오늘은 당당히 네. 제가 먼저 곡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0: 그러세요?
1: 저는요. 이별의 끝자락에 선 가사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이별의 끝.
1: 무슨 노래죠?
0: 몰라요.
1: 작곡은 좀 멈춰주시고요. 바로. 그리고 끝자락에 맞춰서 살짝 라임을 맞춰가지고 또 끝판왕들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가창의 끝판왕 보이스투맨의 노래입니다. End of the road.
0: End of the road.
1: 그 노래를 근데 되게 안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이스투맨 노래?
0: 그랬을까요? 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1: 보이스투맨이요? 당연히 모두에게 익숙은 하죠. 생각보다 최근에 또 잘 많이 못 듣다가 별밤에서는 종종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End of the Road가요 언뜻 보면은 노래의 분위기나 스케일이나 제목에서 오는 느낌은 이 길의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어 뭐 약간 이런 노래일 것만 같잖아요.
0: 그게 아니에요?
1: 근데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진짜 그냥 박박 우기기는데 조금 이건 좀 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우리가 다 노래 이 끝판왕들의 보컬에 속아서
0: 예.
1: 내용을 진짜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0: 어떤 내용인데요?
1: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관계는 길 끝까지 와버린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너는 틀림없이 나를 넌 지금 내 마음을 떠나가고 있지 아니? 넌 날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가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안 믿을 거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0: 뭐라고요?
1: 갑자기 자기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둥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0: 네.
1: 저도 그 가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End of the Road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0: 그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부를 일인가요?
1: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와 이제 감쪽같이 속았다. 특히 네. 방금 전에 소장부엉이 짧게 불러준 그 파트도 약간 그런 파트인데 왜 뒤로 가면서 거의 막 End of the road. End of the road.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0: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아니야 진짜 똑같아. 그거 Oh my God. Oh my God. 막
0: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1: Oh my God을 막 외쳐요.
0: 좀

0: 쓸데없이 좀 비장하고 너무 호소력 짓네요.
1: 호소력. 그리고 말이 갑자기 빠른 아웃사이더가 된다니까요. 후반 애드립에서
0: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건 있지만 그 뒤쪽은 무슨
1: 들어보세요.
0: 방언 터지는 것도 아니고
1: 진짜
0: 무슨 말씀이세요.
1: 터져. 못 참겠는지. 네? 아무튼
0: 노래 좀 긴 모양이에요.
1: 보컬
0: 빨리 들어야 되나
1: 끝판왕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함께 듣고 오시죠.

0: 저의 첫 번째 영업곡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였습니다.
1: 어, 저 요번 건 되게 잘했다.
0: 저희 제가 각 잡고 하면은 보이스투맨 플러스 저 들어가도 지금 아무 누가 보이는지 전지 구분 못합니다. 아, 자, 제가 네. 아까 뭐 어떤 부분이 있다 했는데 네. 최용준님은 이나님이 후반부 똑같이 따라했네요.
1: 저도 좀 놀랐어요.
0: 그죠?
1: 이거 좀 심지어 중반부부터 네.
0: 갑자기
1: 솔싹 맞은 애들이
0: 솔싹
1: 있었구나. 깜짝 놀랐네요. 아까 제가 대장동 조롱했던 걸 좀 반성하게 됐어요.
0: 그렇죠. 예. 뭐, 일단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틀릴 것이다 라는 편견을 좀 없애달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황인혜님.
1: 네, 최근에 별밤 매력에 빠지게 되어 듣고 있는데 김인하님의 매력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싶네요.
0: 자,
1: 네. 여기까지입니다.
0: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 저도 뭐 사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긴 한데요. 9629님께서는 보이스투맨이 네. 대장본 고소할까 걱정이에요. 라고.
1: 아, 고소하면 좋죠.
0: 사실 저도 내심.
1: 네.
0: 그럼 저도 좀 그 컨텐츠를 좀 이용해도 될까요?
1: 아니 고소하면은 무조건 대장봉이 이기게 돼
0: 완전히
1: 있어요.
0: 완전히 이기죠. 전 거의 뭐 카피를 예. 누가 누군지 모르게 따라하는 걸요.
1: 그러니까요. 걸요? 맞고서 들어갑시다.
0: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무고 들어갑니다. 저 보이즈 분들. 자 그래서 제 영업은 끝이 났고요.
1: 네.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은 뭡니까?
1: 제가 가져온 노래는 최백호 선생님의 바다 끝이라는 노래예요. 바다 끝. 이 노래 제가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래. 근데 이번 주제를 가지고 좀 막 서칭을 하다가 이 노래를 발견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 2017년도쯤에 나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0: 음흠.
1: 근데 이 노래가 그 우리가 셰베코 선생님 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가 부산에 가면 노래가 있잖아요.
0: 네.
1: 부산에 가면 그 2013년이래요.
0: 아.
1: 부산에 가면 이후에 나온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관이 이어진다고나 할까?
0: 아 그래요?
1: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0: 약간 물가 쪽 이야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아무래도 뭐 부산 출신 출생이시기도
0: 아,
1: 하고
0: 사주에 물이 없거나 이런 사유는 아니겠죠?
1: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
0: 아 여기까지입니다. 예.
1: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그 에코브리지라는 작곡가분이 또 이번에도 함께했고요.
0: 아 이 노래도.
1: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셰베코 선생님의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에 선공개곡이었대요. 근데 그때 작업할 때 에코브릿지의 나이가 또 40살.
0: 에코브릿지도 그렇게 됐구나.
1: 그래서 뭔가 이 40이 주는 뭔가 이 우리가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나이 때 주는 어떤 많은 상실감이라든가 뭔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노래에 또 잘 담겨져 있고 이 노래 또 중요한 게 전주가 없어요. 바로 그 노래부터 시작입니다.
0: 아, 약 문지방 없는 노래.
1: 네, 근데 첫 가사가 먼 아주 멀리 있는 이거든요.
0: 최백호 씨가 첫 소절로 부르기 너무 좋은 발음이다.
1: 근데 정말 멀게 느껴져요. 표현이 너무 너무 멀게 느껴져요.
0: 약간 이거 먼 이런 느낌일까요? 어떻게 되는 거?
1: 대장군 그거는 말 따라해주지 마세요. 그냥.
0: 아 그래요?
1: 그냥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건 저도 따라할 수가 없고
0: 따라할 수 없어요?
1: 대장부의 그 엔드 오브 더 로드에 비하면 한 차원 굉장히 높은
0: 아, 그쵸,
1: 차원의
0: 그쵸.
1: 노래이기 때문에
0: 아유, 저는 제가 확실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만 따라해요.
1: 아무튼 이 가사의 내용은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을 두고 오자 이별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듣겠습니다.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고 최백호의 바닥끝.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 최백호의 바닷끝 듣고 왔습니다.
1: 너무 좋지 않아요?
0: 너무 좋아요. 최백호 씨의 목소리는 정말 뭔가 새벽이자 깊은 밤이자 저녁이자 노을이자 모든 것입니다.
1: 진짜 너무 이 뭔가 좀 다양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예요.
0: 맞아요. 뭔가
1: 한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0: 항상 그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예요. 저한테는 진짜 뭔가 굉장히 지쳤지만 결코 약해지지 않은 느낌?
1: 네. 그런 것도 있죠.
0: 2737님께서 원서 네. 아름다웠던 어느 날이 생각나는 노래 바다의 끝이 아름답기도 애달프기도 한 느낌이라 소장부왕 한 표 드려요.
1: 고맙습니다.
0: 라고 보내주세요.
1: 네, 가사도 너무 좋아요. 에코브릿지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걸 이제 바다에 다 놓고 놓아주고

0: 오면서 결국엔 난 우리를 몰라라고 끝나거든요.
1: 그저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요?
0: 그만큼 다 버리고 온다는 얘기겠죠. 모르는 척 다 계속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
1: 웃기고 싶다뇨. 가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갖는 것은 제 일에 대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자, 저 또한 이제 두 번째 영업곡을 소개해야 돼요.
0: 네.
1: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0: 네.
1: 저는 역시나 이별의 끝자락에 있는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0: 네.
1: 이번에도 끝판왕 모셔왔습니다.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래서 End of the Road를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목소리에 속아서 그렇지 가사는 상당히 우기기 대마왕이구나.
0: 네.
1: 아주 그냥 헤어짐을 통보받았는데 아니 아닌데 너 나 좋아하는데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 엄청난 애드립을 했던 보이스투맨
0: 네.
1: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 또한 우리가 이승철 씨의 어마어마한 음색과 가창력에 속아서 그렇지 굉장히 좀 우기는 가사였더라고요.
0: 왜요? 어떻게
1: 아 맞다. 일단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부터가 일단 그냥 안녕한다. 아무 말하지 그만 하지 마. 어, 아 금지 안녕 금지. 어. 거의 우리는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솔직히 알잖아요. 이별 뭔지. 어 우리 이별 몰라. 아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몰라 몰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아니 진짜라니까요.
0: 아 그걸 또 그렇게 으르르 할 정도로
1: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다 이거죠.
0: 지금 대장부왕이장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0: 느낌이?
1: 모든 것을 우기고 있다. 소리 내지만 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만 우리 사랑이 약해지는 거의 그대로 네. 멈춰라. 거의 그 게임을 하자는 수준이거든요. 어 발끝도 움직이지 마. 지금 움직이는 사람 반칙 지는 거야.
0: 네. 이제
1: 끝자락에 선 네. 이승철의 목소리는 4부 첫 곡으로 들을 겁니다. 투표해 주세요.
2: MBC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7: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6: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7: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6: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저의 두 번째 영업고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1: 예.
0: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8월 마지막 주를 맞아 끝자락으로 정했는데요.
1: 예.
0: 박영은 님이 대장본 가사 해석 너무 정확해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1: 아이고.
0: 제가 작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진짜 아 몰라 나 이별 몰라 이러는 거예요.
1: 네. 텍스트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노래가 가진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0: 아 근데 그렇다라는 저 같아도 근데 이 가사를 쓸 때 약간 이런 식의 태도다 거의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는. 줄 수 있는 거죠.
1: 예, 이지선님께서 대장부왕이 너무 웃겨서 웃으면서 뛰는데 부끄럽네요. 부끄럽대잖아요.
0: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선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웃으면서 뛰고 있는 모습이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1: 왜요?
0: 웃으면서 뛰는다라는 게 심폐가 얼마나 강하다는 뜻이에요.
1: 야,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에 PD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대장부 오늘 기세가 너무 좋다.
0: 아...
1: 예? 그럼 기세로 그냥 밀어붙인다. 솔직히 봐봐요.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주제가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근데 대장부왕이 갖고 온 노래 두 개 다
0: 네.
1: 끝을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네. 끝자락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애매한데 그걸 다 기세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0: 완전 부합하죠. 끝자락에는 그 어떤 가치 판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이것을 여기가 끝이다 하고 놓아주고 떠나느냐 또는 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이 자리에 남아있느냐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 단어 어디에 있습니까?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치마 자락이라는 단어 끝에
1: 네,
0: 나는
1: 예.
0: 바지가 되고 싶었다라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끝자락은 그저 끝자락일 뿐
1: 네.
0: 저는 거기에 서 있는 노래 가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끝자락이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0: 네네.
1: 지금 여름의 끝에
0: 음흠.
1: 여름을 보내줘야 하는 어떤 시점에서 대장봉은 어떻게 보면 여름을 계속 붙잡아두고 싶다.
0: 전 너무 잡고 싶고요. 배한재 김소진님께서 기세에 대한 응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김소진님 특히 인생 기세다. 네.
1: 그래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부왕이분들의 투표로 반가름 나시겠죠.
0: 아 진짜 저 좀 뽑아주세요.
1: 기세로
0: 제발요,
1: 밀어붙인 대장부왕이
0: 아니야 가사도
1: 승리냐.
0: 맞아.

0: 아니면 이 주제에 부합하는
1: 아, 부합은 나도 했대니까 진짜
0: 노래를 가져온 저의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더 강하냐 단어... 두 번째 곡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토론하고 싶네 진짜.
0: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숨도 안 쉴 겁니까?
1: 아니요 아니요 소리내.
0: 자, 이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온앤오프가 2021년도에 발표한 어떻게 보면 EP 프로젝트 앨범이 있어요. 이 앨범의 제목이 Summer Pop-up 앨범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총 다섯 곡이 있는데 다 여름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노래들이에요. 첫 곡이 여름 속, 두 번이 여름시, 여름의 모양, 여름의 온도, 그리고 마지막 곡이 여름의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름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푸는 앨범이었는데 타이틀곡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의 끝이라는 노래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1: 또 혹시 그이입니까?
0: 그이입니다. 바로 그이.
1: 아, 아버지. 황버지입니까?
0: 예, 온앤오프의 저 아버지죠. 정말.
1: 황현.
0: 황현의 작법이 이 노래 여름의 끝에 또 완전 화려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1: 아, 진짜.
0: 다른 노래도 분명히 황현의 색깔이 있지만 꼭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타이틀곡 아닌데 진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막 풀어져 그런 노래 있죠.
1: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0: 그런 노래들 또 명곡이 나오잖아요. 명곡이 그러면서 우리가 황현을 황토벤, 황버지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의 끝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셨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 노래가 전주로 딱 시작하는 테마가 있어요. 전주 테마. 근데 이 테마를 노래 중간, 노래 어떤 종반부에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주로 만든 노래, 전주를 만들고 이걸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곡 중간에 그걸 썼고 쓴 거를 가지고 전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 테마가 굉장히 원래 가진 노래의 무드랑 좀 다르거든요. 이 절묘하게 쓰이는 것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1: 아, 좋습니다. 황현의 곡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요. 끝자락으로 가져온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이에요.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듣고 왔는데요.
1: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1: 저도 처음 들었었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었더라고 명곡이 또.
0: 자, 그러니까 황현 씨란 존재는
1: 네.
0: 황현의 터치가 들어간 곡 중에
1: 네.
0: 명품이 아닌 곡이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표현해서.
1: 그
0: 명품이라 함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세공된 결과물을
1: 네.
0: 뜻하니까 아 진짜 황현의 이 곡의 이 만들어질 때 이음새들이라든지 이거 너무 완벽해요.
1: 그러니까 왜 일로 갔고 여기에서 이런 코드를 썼고 여기 이런 날 썼는지 다 어떻게 보면 딱 잘 직조된?
0: 그렇죠. 왜 이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왜 아 떡밥 회수 잘 된다.
1: 네.
0: 이게 1, 2회 차에 나왔던 그게 아 마무리될 때 이걸 이걸 해결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완벽한.
1: 그렇죠. 구조적으로 완벽해.
0: 완벽해.
1: 그 처음에 따다다단딴딴 하다가 노래 딱 들었는데 이 전주는 뭐지?
0: 맞아.
1: 했는데 후렴 들어가기 전에 딱 나와.
0: 그 넣기도 힘들어 사실.
1: 그리고 1절 끝나고 또 나오는데 간주를 쓰는데 갑자기 또 전 그 테마가 또 전조가 돼.
0: 네.
1: 그리고 또 2절이 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보겠다가 나중에 또 나와. 엔딩도 딱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섹션이거든요.
0: 자신의 음악력을 과시하는 그런 곡이었다.
1: 아무튼 그렇습니다. 명곡입니다. 저도 계속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이 노래.
0: 1204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데이브레이크의 영원하라로 황현님 알게 됐는데 와 역시 이 감성 너무 좋네요. 내일부터 출근곡으로 당첨.
0: 아 황현 씨 보고 싶네요 갑자기 진짜.
1: 좀 불러주세요.
0: 모시자 우리 이 코너에 불러서 네. 황현 곡을 우리 둘이 영업하는 거야.
1: 아, 약간 혼자 좀 민망해.
0: 민망하겠죠. 그걸 이거 영상으로 찍는 거야 황현의 그 리액션을 가운데 앉혀놓고.
1: 자, 좋아요, 좋아요.
0: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 끝자락을 주제로 선곡 대결했고요 결과 네. 발표하고 마지막 영업곡 중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갈 텐데요 패자가 가져온 노래는 인별그램에 자필로 공개가 될 겁니다.
1: 네.
0: 오늘의 승자.
1: 자,
0: 밝혀주세요.
1: 오늘의 승자. 대장봉이 지난주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0: 아하.
1: 이기면 또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0: Yes, yes, yo.
1: 자, 오늘의 승자 누굽니까? 두구두구두구. 아. 원석 승!
0: 아, 말도 안 돼.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 연승을 막아냈습니다. 대장봉은 아직도 엔드 오브 더 로드에 애드립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5193님, 원석! 선곡들이 끝자락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대상 포진으로 한 달 넘게 고생 중인 엄마와 듣고 있어요. 여름의 끝자락 잘 보내고 가을부터는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수요일 이 코너들 주제와 선곡 너무 기다려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빨리 완쾌되시길 바라면서 제 추천곡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루시의 엔딩. 제가 루시 노래 중에 참 좋아하는 노래 많은데 이 노래 특히 좋아합니다. 뭔가 이 마지막에 애틋함도 있고 이 공연에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딱 불러줄 때 루시가 너무너무 애틋하고 또 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루시의 엔딩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6일 수요일 방송 방송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1: 네.
0: 김병천님께서
1: 오늘 주제도 좋고 선곡도 너무 좋았네요.
0: 문자를 지금 읽어드리는데
1: 요즘에 제가 약간 뭘 읽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좀 다독하십시오.
1: 입 밖으로 뭘 내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건 괜찮은데
0: 낭독이 잘 안 된다.
1: 낭독 그래. 낭독이 잘 안 돼.
0: 다음 주부터 낭독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1: 아 그래서 데타 DJ 저번에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0: 아 근데 그 익숙하지 않으면은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길게 읽어야 될 때 주먹 꽉 딱 쥐고 있어요.
1: 근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발음이 이상하게
0: 나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미리 원고를 읽으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냥 맨날 그걸로 초로로 그냥 자꾸 보려고 하는 건데
1: 끝자락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0: 틀린 건 없습니다. 다양한 만 있습니다.
1: 오늘 기세 좋아.
0: 우리의 오늘 끝자락
1: 그냥 끝까지 그냥 기세로
0: 네.
1: 갑니다.
0: 네.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끝자락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오늘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불교 경전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함과 싸워가며 마음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열정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이 지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열심히 애쓰는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워.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스스로 멋있어 보일 때가 있나요? 일단 지금 바지 신신방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저희 멋있지 않나요? 인정! 그리고 태국에서 아이돌 모드로 변신한 탱디도 멋있던데요?
1: 아유, 흑발 윤스테픈 기호씨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0: 네네, 천천히 오시고요. 근데 이런 외적인 거 말고도 가끔 나 좀 괜찮은데 싶은 순간은 따로 있죠.
1: 하기 싫고 제 따위 무리인 일을 끝까지 해냈다거나
0: 실수했는데 괜히 변명 안 하고 아내도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은 오히려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닐까요?
1: 내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사람인 나에게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가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1: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피어나 어머니의 777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탱디 피어나 어머니 태호
0: 큐디 피어나 어머니 기호입니다.
1: 브라보. 네, 자 오프닝은 이런 질문으로 열어봤습니다. 스스로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지 큐디 솔직히 있나요?
0: 저요? 멋있다. 많이 있죠.
1: 근데 많이까지예요?
0: 예. 이거 6년 차니까 이제 많이 봤잖아요. 저희 무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1: 아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0: 오늘은 살짝 귀여운 모습?
1: 이거 뭐예요 이거는?
0: 오늘 교복 느낌이라 해가지고.
1: 예.
0: 근데 제가 또 교복이 없어가지고 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나름 패션.
1: 저게 헌옷 수거하면서 주선 거 아니에요 이거?
0: 아, 이거 구제샵에서 사긴 했어요. 근데.
1: 아 그래요?
0: 근데 태호 씨는 오늘 교복 느낌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태호 안 멋있어요 오늘.
1: 여름 때는 그냥 반팔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 편하게.
0: 아 잘못됐네. 네. 그렇군요.
1: 되게 덥거든요.
0: 그럼 언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스스로?
1: 저요?
0: 예. 네.
1: 전 뭐 무대할 때? 무대할 때나 아니면은 기타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0: 기타든
1: 아, 깜짝깜짝 놀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피스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1: 네 깜짝깜짝 네. 놀랍니다.
0: 좋습니다. 7295님께서 탱디 켜디 없는 삶 제 따위물이었는데 환영입니다. 저희도 준비됐어요. 태양이 나래 예림이 기호 친칭방 다 같이 하나 보답으로 예쁜이 포즈 날려주세요. 아 귀엽네.
1: 티셔츠도.
0: 아 그러면 저희가 예쁜이 표정 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네 감자빵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학교에서 야자하면서 보고 있어요.
0: 와 잠깐만 진정한... 학교?
1: Yes.
0: 방학 시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1: 아닌가 봐.
0: 개혁했어요? 헐 그 말 그럼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뭔 말인데요?
0: 지금 워터퍼 가야 돼요.
1: 왜요?
0: 사람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1: 아.
0: 아 화이팅입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 8시, 10시까지 할 거예요.
0: 고생이 많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0: 네 1028님께서 저 요즘 블로그 시작했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뿌듯하고 멋있음 그리고 매번 새로운 글을 완성해서 올리는 그 순간도 진짜 나 너무 멋있는 듯.
1: 블로그. 아니 블로그 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0: 그니까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일기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남들이 보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보나요? 블로그를?
1: 저도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0: 이게 살짝 비공개 같은 느낌인가? 막 프라이빗하게? 아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군요. 그럼 뭔가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서로 공유하고 나 오늘 뭐 했는지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일기 쓰는 느낌이니까.
1: 네, 6725님께서 탱디 교복이 뭔지 모르나 보네라고 하는데.
0: 그니까요, 저
1: 아니
0: 나는...
1: 다들 그렇지 않아요? 저... 아니 누가 학교 다닐 때 넥타이 이렇게 양쪽 목에다가 무슨 목걸이처럼 메고 다녀요?
0: 그냥

0: 교복인데 좀 패션 있는 교복을 한 거죠.
1: 응? 어떤 학생이 이렇게 비싼 안경을 쓰고 다녀요?
0: 이거 비싼 거 어떻게 아세요?
1: 여기 옆에 딱 적혀 있는데 뭘? 어?
0: 네?
1: 누구 지금?
0: 예? 그,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비싼 거 아닙니다. 네, 3931님께서.

0: 라는 징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1: 그니까 그 좀 아껴줘야 되는데 그런
0: 그러니까.
1: 거.
0: 그러니까. 아 정말.
1: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한번 지금 깔끔하게 한번 오랜만에 라디오 왔으니까 깔끔하게 보여주시죠. 오.
0: 네, 지금
1: 그새
0: 좀
1: 자랐어.
0: 좀 자랐을 거예요.
1: 그새 자랐어.
0: 금방 금방 자랐어요. 자랍니다.
1: 아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대로 된 스타일링으로.
0: 진짜
1: 보여주시죠.
0: 제대로 된 스타일링으로.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친친방 본격 시작해 볼까요?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태우 씨? 왜요?
0: 예.
1: 네, 좋습니다.
0: 네,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역시 선착순 출석,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모드 토크, 급식 퀴즈, 교환 얘기로 쭉쭉 이어집니다.
1: 이번에도 저희가 일기 직접 써왔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0: 보이는 라디오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2번 넘버 투어 넘버 2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랜만이에요.
1: Yes.
0: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1: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2: 출석 부를게요.
0: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1: 먼저 0번 윤기와인.
0: 0.5번 채태양 아잉.
1: 그리고 1번 교디탱디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들 소리 질러 오야오님.
0: 네, 2번 나 친친방 오야오이 새 재결합 너무 기쁘다. 이제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길 제발 금짱이 소원님.
1: 3번 아니 너네 기호한테 반했지. 아 진짜 큰일 났다. 다 반할 것 같아. 이번엔 진짜로 아니 솔직히 평소에 아닌 거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오늘은 진짜 니들 다 반한 거지. 다 비켜낼 거야. 아니 잠만 진짜 반한 것 같아. 전부 반했어. 지금 큰일 났어 진짜님.
0: 잘 읽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4번 태양아 너무 순하게 생겨서 어디 가서 손해보는 거 아닐까 걱정돼. 너 착한 어린이 대회에서 상 받은 적 있지. 너 너무 순하게 생겼어. 너 환불도 못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순하게 생겨서 나 진짜 너 알쭈꾸림 사주고 싶어. 너무 순하게 생겨서님.
1: 아 너무 순하게 생겼군요. 5번 자요? 나보규 애기라고 했으면서 원래 애기는 맨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 다 할게요 진짜 님.
0: 할머니예요?
1: 아니 애기 흉내는 거예요.
0: 아 오케이
1: 응예.
0: 자 6번 채태양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세요. 다들 좋아하면서 너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좋아하면 좋아한다 하라고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좋아한다고 해 사랑한다고 해 미워 진짜 짜증나 저리가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좋으면 좋다고 제발 좋아해 좋아해 이게 어렵냐. 둘 셋 태양아 좋아했님.
1: 7번님 7번 오케이 오 기분이 두 배로 좋아 올라가 막 무대로 에버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도 여기 트램플린 하잖아 난 안 죽어 님.
0: 네, 8번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 고백받았는데 내가 거절했어. 한순간에 남같이 돌변하더라. 너무 힘들어 지금도 울고 있어. 보고 싶다 매일 밤 전화하던 게 너무너무 그리워.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제발 연락해줘. 그냥 과시시 두 번 하고 목숨 챙겨라니.
1: 아 좋습니다. 9번 와 탱디 큐디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야 근데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는

0: 님.
1: 아 역시 띄어쓰기 안 됐으면 이렇게 어렵군요.
2: 어려워요. 띄어쓰기 있어야 돼요, 전.
1: 자, 마지막 10번. 쿄디 탱디 힘내. 우리의 주름은 늙어도 우리의 사랑은 늙지 말자니.
0: 아. 이상 손빠른 열면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 보내 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내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띵동. 기업은 윤스테픈 기호님 택배 받아가드세요.
1: 으짜. 잘 찾아오셨네요. 기업은 기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된 영화를 두 개나 봤다. 예스, 두 개나 봤어요. 제가 비행기를 좀 탈 일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0: 뭐 봤는데요? 나도 인터스텔라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1: 인터스텔라 봤어요. 인터스텔라는
0: 너무 어렸을 때 봐서.
1: 그렇죠.
0: 저도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1: 저도
0: 솔직히.
1: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아 이건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오데세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크리스퍼 놀란 감독 한 작품 하나 더 보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인터스텔라 다시 봤고 그리고 프로젝트 헤어 메리 봤습니다. 네, 두 개 봤는데 일단 인터스텔라는 명작이고요. 와 진짜 그 영화는 그냥 이제 일단 음악부터 한스 지멀님이 하셨잖아요.
0: 몰라요.
1: 그 되게 유명한 분 있으세요. 그 음악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음악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어려운 컨셉인데 이걸 모두가 좀 해내기 좀 쉽게 만들어준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나 보면서 와 천재다 이건 진짜 천재다.
0: 아 나도 고민했는데
1: 소름 돋았어. 그냥
0: 그거
1: 마지막에.
0: 볼까 다른 거 볼까 다른 거 봤는데
1: 아 인터스텔라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헤어 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라인 가슬링도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0: 몰라요.
1: 네, 그래서 이제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봤죠.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상자 최태영 씨 쿠션 배송 왔는데요. 21호 아니고 기호 아니고 한성호도 아니네요. 뭐야 이거.
0: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태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나 VIP 채태양 빅뱅 선배님 콘서트를 갔다 왔다.
1: 와 네. 어땠어요?
0: 기가 막히죠. 사실 제가 마지막 콘서트도 갔거든요.
1: 네.
0: 네 라스트 콘서트라고 17살 때 네, 이게 저예요.
1: 잠깐만 마지막 공연이 17살 때였어?
0: 네.
1: 와 대박.
0: 그리고 사실 다시나 돌아올까 했던 저희 빅뱅 선배님들이 콘서트를 하셔서 바로 어제 방콕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갔어요.
1: 그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공항 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가는데 태호 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호 없어졌네. 그래서 태호 먼저 나갔어 뭐 이러는 거야.
0: 맞아 먼저 나갔어요. 어제.
1: 어딜 먼저 나갈까 했는데 아 바로 공연장으로.
0: 맞아 비행기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1: 네 맞아요 늦게 도착했죠.
0: 바로 그냥 바로 뛰어갔어.
1: 하트도 열심히 날리시고.
0: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아 그리고 사진 보니까 너무 가까웠던데요.
0: 맞아요 엄청 가까웠어요.
1: 어땠어요?
0: 근데 솔직히 네. 그 무대가 너무 높아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1: 아. 근데 무대가 좀 높아야 멋있긴 해요.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0: 공연장이 크니까 사방에선 잘 보일 텐데 제자리는 안 보여요.

0: 보였습니다.
1: 그렇죠. 아 근데 뭔가 이런 공연장도 많이 가보고 공연 직접 좀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많이 가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렇죠. 이 공연에 대한 애정과 이 팬들의 입장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죽어도 저희 공연은 못 보잖아요.
2: 맞아요.
1: 그게 제일 아쉬워요. 솔직히.
2: 저는 어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2: 제가 불기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별론 같아요?
2: 아니요. 멋있는데 네. 너무 뜨거워. 난 진짜 어제 진짜 아무래도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1: 근데 또 거긴 또 야외잖아요. 네. 안 그래도 습하고 더운데.
2: 아 어제 그 불기둥 나올 때마다 네. 오마이갓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1: 좋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2: 피어나무니의 카운트다운 러브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피어나모니의 카운트다운 투 러브 듣고 왔습니다.
1: 우! 네, 호수님께서 다음 콘서트에서 카다랍 안 하면 공연장에서 실수할 거임. 어. 실수할 거라고요? 무슨 실수? Mistake?
0: Yes.
1: 무슨 실수래요? 어? 뭔데?
0: 몰라. 실수한다고.
1: Mistake 한다고? 잘못할 거라고?
0: 나 뭐 할지 모른다고 지금.
1: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야? 몇 집이야 이제? 이제 10집인가? 이제 9집 나왔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10집이고 여러분 이제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연장에 뭐 해야 될지. 그죠? 새로운 맞아요. 것도 보여줘야 되면서도 옛날 것도 분명히 보고 싶어 할 테고 이런 거 카운트다운 러브 같은 것들도
0: 맞아, 이게 조절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또 뭐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안 보고 싶었던 걸 보고 싶어 하거나
1: 그쵸.
0: 아니면 예전 걸 보고 싶어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또 오면은
1: 옛날
0: 또,
1: 거 보고 싶고
0: 아니요 지금 걸 보고 싶어 사실.
1: 아 그래요?
0: 내가 만약에 유니크로 만약에 컴백을 했어 근데 거기서 입덕을 했어
1: 아 그럼
0: 유니크를 보고 싶죠 사실.
1: 맞죠 맞죠.
0: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

0: 를 해가면서 다음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이팅.
0: 좋습니다. 네, 물통님께서 나 피스 물통이의 하루 언박싱 주말에 피어나머니 방콕 콘서트 다녀왔다.
1: 와우, 감사합니다. 코쿤카
0: 코쿤카
1: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고 왔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0: 저희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나이트 드라이브, 토시가 피처링한 블루베리 클럽의 블루룸.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 볼까?
2: 야간 자율 학습.
4: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5: 몰래
4: 조용. 지금은 야자 시간. 오랜만에 야자 출석했는데요. 사람이 원래 갑자기 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5: 맞습니다. 역시나 공부할 생각은 크지 않고요.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과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즐겨보려고 합니다.
4: 여러분들 저희 노래 추천 기다리셨죠? 그럼 바로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5: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4: 날 순간 이동 시키는 노래.
5: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향기가 나기도 하죠.
4: 그 중에는 특정 장소가 떠오르는 노래들도 있는데요. 바로 그런 추억의 노래들 골라와봤습니다.
5: 과연 어떤 노래들이 저희를 어떤 기억 속으로 데려가고 어떤 추억의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4: 그럼 바로 탱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5: 네, 제가 선곡한 곡은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입니다.
4: 와, 알 것 같아요. 데뷔 초반 때?
5: 어.
4: 그 음악 방송 때?
5: 아니요.
4: 아. 죄송합니다.
5: 지금 종소리 났어요. 너 안경에 끼셔가지고.
4: 아, 저도 이 노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5: 아, 그래요?
4: 네.
5: 이게 저희 딱 20살 때 나왔거든요.
4: 네네.
5: 20살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저기 뭐야 빠제 놀러 가면서 차에서 들어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은 그때 그 20살 때가 생각이 나요.
4: 대박. 아, 꽤 최근이네요. 20살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5: 아, 그렇죠. 6년밖에 안 지났죠.
4: 아, 저는 이 노래 왜냐면 이 노래 맞아요. 20살 때 나와가지고 저희 데뷔 때 음악 방송 때
5: 맞아요 오셨어요. 그,
4: 아니, 오신 것뿐만 아니라 커버 시켰어요. 근데 제가 했거든요. 음악 방송에서.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잘 모르니까 제가 대기실에서 계속 지금 열이 막 이런 막 계속 네, 연습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방송이 막 생각이 나요. 아, 그것 때문에 말한 줄 알았어요.
5: 아니.
4: 아, 오케이 죄송해요.
5: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0: 텐디의 추천곡 싹스3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1: 싹스요?
0: 너무 열심히 발음하려가지고 너무 세게 발음했네요. 싹스리. 네 좋습니다.
1: 네 쿄디만의 달링님께서 저도 기억나요. 1분쯤에 쿄디 파트 나옴. 그 노래 완전 추억이네요.
0: 맞아요. 진짜 기억 저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추억이 됩니다. 저도. 태양이의 캔디님께서 제가 이효리 할게요. 누가 유재석 누가 비할래. 아무래도 태호가
1: 뭐요?
0: 아니요 안 말할게요. 안 말할게요. 저는

0: 저는 유재석님 하겠습니다.
1: 어 왜요?
0: 네?
1: 제가 하고 싶었는데.
0: 아 그래요?
1: 왜요?
0: 아 너 그 비 선배님 방금 마지막에 그 그 애드립 잘 어울려가지고.
1: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전 비 선배님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다음 OX님께서 삭스3는 양말 3개라는 뜻이죠?
1: 네, 네 맞습니다. 양말 3개.
0: 그거 얘기한 거예요?
1: Socks 3.
0: Yes.
1: 3 socks.
0: Yes.
1: Socks 3. 맞아요. 그걸 언급한 거예요 저는. 깨달링이요 님께서 오해하고 자꾸 노래 나올 때 허겁지겁 먹는 거 아니, 너무 웃긴데.
0: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허겁. 깨랑이요 깨랑이.
1: 깨랑이 제가 뭐라 했죠?
0: 뭐 깨다리?
1: 아 깨다링이 죄송해요. 깨랑이요. 아 어려워요. 깨랑이요. 네. 오해하고 자꾸 노래 나올 때 허겁지겁 먹는 거 너무 웃긴데. 맞아요. 지금 여기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게 먹을 거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0: Yes. 간만에 복숭아 먹었어요.
1: 네, 와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네, 저희는 여기 오면 배불러요.
0: 좋습니다. 선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날 순간 이동 시키는 노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Better Off입니다. 아 이거는 아마 저희 피셔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요, 연습생 숙소로 가요. 제가
0: 한 번 어느 숙소죠?
1: 그 완전 옛날
0: 그 예전 그 숙소요?
1: 예, 그 편의점 바로 옆에 그 태우 씨 아 그렇죠 태우 씨 같이 맞아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네. 아시죠? 근데 제가 2층 침대 2층이었고 바로 그 창문 옆에 잤거든요 제가. 근데 한번 쉬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일요일에 쉬는 날이었는데 근데 엄청 비 왔어요. 엄청 비 오고 근데 저는 연습생 때는 쉬는 날에 안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막 비 오고 이러면 되게 우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일요일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비 와서 그래서 그냥 그 침대에서 누우면서 음악 들었는데 우울해가지고 딱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와우.
0: 자기에 취해버렸군요.
1: 예, 비 소리 들으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완전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 우울한 느낌이 오히려 더 푹 빠져서 오히려 더 좋은 거 뭔지 아시죠?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저 진짜 실제로 가끔씩 이게 이 노래 비 추가한 버전 있거든요. 어떤 팬분이 만든 거. 그냥 막 Better Off With Rain, 막 Better Off With Rain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노래가 나오는데 근데 뒤에 비 소리랑 같이 나와요. 저 가끔씩 그거 들어요. 그때 생각나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되게 그 단순한 마음으로 되게 그냥 귀여운 생각. 근데 그 노래 들으면 그 숙소 구도랑 냄새랑 그 침대랑 그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순동 이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Better Off.

0: 저의 추천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Better After 듣고 왔습니다.
1: 네, 시흥시 불주먹님께서 나 방금 전까지 바닷가였는데 여기가 어디야? 나른하다.
2: 아 살짝 물놀이 하다가 들어와서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그 근
1: 쉴 때
2: 그 이런 누울 때 나오는 느낌이네. 딱 느껴보니까
1: 딱 그 느낌이에요?
2: 네, 딱 아니세요?
1: 예?
2: 공감 못하세요?
1: 아닌데요?
2: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거지님께서 기운이 먼저 Real 아리아나터 #hashtag respect. 아 그럼요. 전 아리아나 그란데 너무 사랑합니다.
1: 민공이님께서 노래 들으면 그때 기억나는 거 진짜 묘하고 신기함.
2: 그니까 진짜 너무 신기해. 음악의 힘이다 여러분.
1: 음악의 힘.
2: Yes. 호즈님께서 이 와중에 쿄디 저 넥타이 같은 스카프랑 안경 같이 쓰니까 진짜 걸저스한 도덕 선생님 같아요. 도덕 선생님이 뭐죠?
1: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2: 아 도덕.
1: 도덕?
2: 도덕? 도덕 뭘 가르치는 거죠?
1: 도덕적인 걸요.
2: 어
1: 도덕
2: 뭐 진짜 말해줘. 뭔데요 도덕이? 뭔데
1: 도덕을 가르쳐줘요.
2: 아 응,
1: 진짜로. 아 이거래요.
2: 아 살아가는 방법. 그런 느낌.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칭찬으로 인지하고 있을게요.
1: 네. 3344님께서 순동 이동시키네요.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요.
2: 제가 순동이라 했나요? 또
1: 아까 순동이라 했어요.
2: 아 예 순두부찌개 드세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찐찐방 선곡표는 돌아온 쿄디 탱디가 직접 골라온 날 순간 이동시키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탱디가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미스에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입니다.
2: 잠깐 이게 뭐죠?
1: 다른 남자 원한다. 너는 사랑은 싫어.
2: 와 이거를
1: 명곡이에요 사실.
2: 아 채태양씨 네. 뭐예요 이건 또.
1: 제가 사실 2NE1 선배님 빼고는 딱히 좋아해본 걸그룹이 없는데 네. 아 좋아한 것까지 아니고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2: 와, 이 노래는 진짜 네. 나도 이 노래 어떻게 알지?
1: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이거 뭐 워낙 유명하니까.
2: 아, 후렴이 그냥 네. 미쳤죠.
1: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아는 그냥 K-POP? 정말 그 K-POP 느낌. 네,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 곡은 제가 중학교 때 딱 수련회 갔을 때 나왔어요. 근데 버스에서 이제 다 같이 그 버스 그 큰 스피커로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2: 와 그렇게 오래된 노래예요? 와 대박.
1: 중학교 때.
2: 좋습니다.
1: 그럼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4: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시키면서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니니님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오아요한테 보내는 노래죠. 하, 다른 남자 말고 우리.
4: Yes.
3: 둘째 한 명 골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두 명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4: 그쵸.
3: 누구 할래요? 리니님. 리니. 아 이름 어렵네. 리니. 오케이.
4: Yes.
3: 넘어가요 빨리.
4: 네, 1638님께서 저도 다른 남자 말고 탱디요. 저랑 결혼하실 분 선착순 한 명.
3: 뭐야 탱디 말해놓고 뭘 선착순이요.
4: 그러니까
3: 댕디 가져요. 그럼 전 린니니님이랑 같이 결혼하겠어요. 그럼
4: 아 린니니님
3: 어렵지?
4: 린니니님 댓글 남겨주세요. 누군지.
3: 아 네. 태호는 이미 가졌어요. 지금 딴 사람이 순발력이 놓쳤어요 지금. 네, 지게코드님께서 다른 하지 말고 윤교. 아, 아 지게코드 감사해요.
4: 나왔네.
3: 나 그 아까 누구야 16 그 필요 없어 그분. 16398 이었어요.
4: 네, 3078님께서 와 진짜 너무 반갑다. 춤이 절로 술술 나옴 돌아가자. 그렇죠.
3: 진짜 노래 나오는 계속 되네. 아 요즘 이런 노래가 안 나와서 너무 슬프다. 우리가 하면 되지.
4: 그러니까요.
3: 좋아요. 아랑예 양님께서 노래 되게 맛있게 부르신다. 가슴이 가슴이 뛰는데 뭐예요?
4: 가슴이 가슴이 뛰는데.
3: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원래 이렇게 불러야 맛있는 거 알죠?
3: 그죠. 팝송은 원래 그렇게 맛있게 불러야 돼요. 발음을 좀 이렇게.
4: 네, 3917님께서 와 나 이거 장기자랑에서 하려다가 친구들이랑 수지 선배님 파트로 싸움 나서 담임선생님 파트 분배해줘. 아 잠깐 얘들아 잘 지내지? 참고로 제가 수지 선배님이었어요.
3: 아 뭐 푸듀 찍었어요?

0: 밖에서
1: 아 이런 걸로 싸움까지.
0: 아 대박. 아 치열했네요. 치열했네요.
1: 이거 어렸을 때 장기자랑 나가서 춤춰본 적 있어요?
0: 저요? 네. 전 노래만 불렀어요. 노래만. 노래만 많이 했죠.
1: 저도.
0: 굳이 춤까지?
1: 춤은, 네, 춤은 춰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아 리니님 데리고 왔어요. 하 아니 리니요 전데요 저는 켜디 사랑해요. 아
1: 브라보.
0: Thank you.
1: 브라보 브라보. 1287님께서 그래서 태양이님 파운데이션 몇 호 쓰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깜빡하고 안 물어봤어요.
0: 아 말해준다 했어요?
1: 네.
0: 아 그냥 뭐 주는 대로 쓰시잖아요.
1: 아니 그 발라주는 대로 그냥 그게 몇 톤지 물어보기로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네. 다음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안지우님께서 저는 피어남이 ICU요. 한강에서 피어남이 무대 봤을 때가 새록새록 기억나서 좋아요. 아 대박. 아 ICU 노래를 들으면 그때 한강으로 순간이동이 되군요.
1: 근데 그때 감성 있긴 했어요.
0: 아 솔직히. 너무 좋았죠. 그 비닐방울도 막 맞아요. 날리고 뭔지 아시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1: 저희 합작품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0: 예?
1: 저희 합작품이잖아요.
0: 그게 뭐예요?
1: 저희의 작품이잖아요.
0: 아 그죠 저희가 쓴. 그렇죠 그렇죠.
1: 네? 정말 아니 그 한강 자체가
0: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1: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0: 맞아요 좋습니다.
1: 9961님께서 저를 순간이동시키는 노래는 피어나무니 라스트콜이요. 저를 컴패티 한가득 떨어지는 공연장 한가운데로 데려다줘요. 이게 마지막 곡인 걸 알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0: 아 좋죠 진짜 라스트콜 답게 진짜 마지막 곡 하기 너무 좋은 곡이긴 하죠.
1: 저는 사실 모든 공연마다 좀 엔딩 곡이 좀 다른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근데 그만큼 앙코를 좀 다르게 하면 되니까
1: 네, 딱 다르게 하다가 네. 이게 나오면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0: 네, 알잖아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라스컬 딱 마지막 후렴이 진짜 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좀 소름 끼치고 뭔가 되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다음 공연 때 보러 오시면 되죠?
1: 다음에 꼭 와주십시오.
0: 네, 곧일 거예요 아마.
1: 어? 곧이요?
0: 곧까진 아니에요. 근데 무튼 하긴 해야죠 여러분.
1: 네,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날 순간이동시키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0: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Carmen의 Walking on the Moon인데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완전 진짜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중3? 고1, 중3, 중2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 방 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컴퓨터만 할 수 있는 방. 저희 방에서는 잘 못했고 그래서 거기서 방 가서 이제 게임을 하면 항상 이 노래가 유독 많이 나왔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집에서. 그래서 이 캐나다 여름은 또 되게 건조한데 그 컴퓨터 방에서 이제 우리 누나랑 동생이랑 다 같이 컴퓨터에서 막 게임 하는데 창문을 열고 그 건조한 여름 바람 뭔지 아시죠?
1: 네.
0: 그 바람을 느끼면서 같이 막 아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막 하면서 막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 음악이 뒤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딱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뜻깊은 노래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되게 랩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대로 배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랩이 아마
1: 그럼 뚜껑 보여주세요.
0: 아 그런 것까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릴게요.
1: 네, 3부도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됩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 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요즘 푹 빠져있는 것과 취미 취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0: 무조건 반말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문자 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Carmen의 Walking on the Moon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NBC FM for you.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채태양.
1: 나는 윤기호야.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추억 맛 젤리랑
0: 복숭아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넨 뭘 좋아하는데?
1: 2836님 2836이가 보냈어. 나는 요즘 다이어트하는 것에 빠져있어. 살 빼서 소녀가 된 다음에 탱디 큐디랑 결혼할 거야.
0: 와우. 아, 셋이?
1: 셋이서? 그건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친구야.
0: 아니 어떻게 다이어트하는 것에 빠져있을 수 있지?
1: 그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안 해도 결혼할 수 있어.
0: 맞아.
1: 근데 셋이서는 안 돼. 알겠지?
0: 저는 얼마 전에 다이어트 좀 해봤잖아요. 뭐 지금도 ING긴 한데 진짜 너무 별로야.
1: 뭐가 별로야?
0: 그 맛있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별로야.
1: 뭐가 그렇게 맛있어?
0: 어?
1: 뭐가 그렇게 맛있어?
0: 응?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1: 그니까 그래서 뭐?
0: 형 삼겹살, 육회.
1: 삼겹살 정도는 먹어도 돼. 단백질이야 그건.
0: 아니 그렇게 생각. 근데 삼겹살을 먹을 때는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잖아.
1: 아 그치 그치. 그치 그걸 참아야지.
0: 그러니까
1: 좋아.
0: 자, 0840 친구가 보내줬어. 난 요즘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해서 셀프 네일도 해보고 카페 가서 혼자 책도 읽어보고 혼밥도 해봄. 너네는 혼밥 잘해?
1: 나 옛날에 진짜 못했는데 이젠 진짜 잘한다.
0: 나 지금 만렙이야 나는.
1: 나도 진짜 만렙이야.
0: 너 어디까지 해봤니?
1: 뭐 어디까지가 뭐야?
0: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했을 때 요거까지 좀, 아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1: 나는 살짝 이런 것까지 했어. 살짝 혼밥하는 데였는데 이제 장어 덮밥집이었어. 근데 사실 바 같은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완전 양옆에 있는 사람 완전 딱 붙는 자리. 그 막 칸도 없이 그냥 딱 붙는 자리. 근데 그들은 이제 같이 왔고 나 혼자 왔어. 양옆으로.

0: 그런 것도 한 적 있어. 왜?
1: 나는 혼밥 삼겹살집도 해봤어.
0: 아 그런 느낌으로. 아. 혼밥 삼겹살?
1: 혼밥 삼겹살.
0: 그건 나는 굳이 안 할 것 같긴 해. 굳이? 너 혼자 구워도 먹었잖아.
1: 어? 나 혼자 구워 먹었지. 남들 다 떠들면서 먹는데.
0: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지 않아?
1: 아 근데 그 맛이 안 나서. 구워 먹는 맛이.
0: 뭐 2인분 먹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아. 1638 보내준 문자 한번 볼게. 이건 진짜 내가 보내야지. 요즘 진짜 번개와 장창 장터에 빠졌음. 안 쓰는 물건 팔고 받는 돈도 쏠쏠하고 택배 보내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여기 청취자 중에 분명히 내가 판 거 받은 사람 있다에 겨디가 쓰고 있는 안경 건다. 그 정도라고?
1: 이거 또 한 번 빠지면 또 사람들 또 엄청나게 하던데.
0: 어? 우리 소울이도 뭐 샀을 수도 있겠다 그럼. 소울이도 그거 많이 하거든. 와 대박. 뭘 팔길래 그렇게 팔 게 많지?
1: 그냥 뭘 팔 게 있지?
0: 궁금하네.
1: 나는 애초에 워낙 짐이 없어서 나는 팔 게 없어 사실.
0: 아 근데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막 이제 팬 여러분들은 PC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런 포토카드나
1: 아, 맞아, 그치,
0: 그치? 막 앨범 막 이런 걸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1: 자 1209 친구가 나는 요즘 야구경기 관람에 빠져있어. 직접 가서 봐도 좋고 집에서 시원하게 봐도 좋더라고. 탱디는 중계보다는 직감파지? 나는 그냥 두 개의 매력이 너무 달라. 직관은 솔직히 그냥 응원하러 가는 맛이고 야구를 솔직히 보려면 중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0: 그치 공이 너무 작잖아.
1: 그래서 나는 이제 야구장 가면은 폰으로 중계를 켜놔.
0: 아 그래 동시에 보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냥 공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솔직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스트라이크 같은데 볼이라고 하니까 그걸로 봐야지 얼마나 탁 이제 탁 빠졌 뭐야 오묘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딱 들어왔으면 이야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지. 나는 어렸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장 갔으니까 아저씨들이 꼭 그랬거든. 아저씨들이 꼭 야구장에서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야구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
0: 이제는 이해해.
1: 이제
0: 아저씨가 됐나 봐 너가.
1: 슬프다.
0: 아 근데 맞아. 근데 한국은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긴 해. 그나마 그치? 미국 이런 데보다는 훨씬. 좋아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젤리 또 선물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하츠 투 하츠의 시크릿 레시피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하츠 투 하츠의 시크릿 레시피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아랑 애양님께서 레몬탱을 부른 하츠 투 하츠의 노래군 최모 씨 제가 태양이라서 레몬탱인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부서 레몬탱 탱탱탱탱 그것까지 몰라. 너를 위한 노래야.
2: 몰라.
3: 너를 위한 노래라고.
2: 탱탱탱탱
3: 맞아. 너에 위한 노래야.
2: 예스.
3: 고맙다고 해 빨리.
2: 네, 내한테 얘기해 준 적 있잖아.
3: 하츠 투 하츠한테 고맙다고 해 빨리.
2: 감사합니다. 네. 하츠 투 하츠.
3: 좋아.
2: 세요이암님, 아 세요이암야가 난 이렇게 이쁜 아저씨 본 적 없어.
3: 아 태호 이쁘지. 태호 아저씨 이쁘죠.
2: 감사합니다.
3: 4539님 아 친구께서 오야오 랑랑쭈쭈 사랑의 친친방 더러운 거 너무 좋아라고 했어. 아 랑랑쭈쭈
2: 랑랑쭈쭈. 자 6837 친구가 나는 요즘 너희한테 빠져 있어. 그게 다야. 내 인생 피어나무니 사랑해.
3: 아 고마워. 고마워. 요즘에 근데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아 죄송하고요. 친구 진짜 나 내가 말해놓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싫어서
2: 뭐 하는 거야
3: 되게
2: 지금?
3: 불쾌했어.
2: 뭐 그러니까 되게 별꼴이야.
3: 아 진짜 싫었어. 나도 죄송합니다. 네 7917 친구가 너네가 피스들이 왜 너네한테 입덕했는지 계기 궁금하다고 한 거 봤는데 혹시 추측해본 적 있어? 언제 많이 입덕했을 것 같아? 그
2: 보통 보면 거의 뭐 활동 때. 컴백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의 콘서트?
3: 근데 그 되게 좀 웃긴 포인트에 입덕하신 분들도 있어. 막 너한테
2: 자체 컨텐츠 이런
3: 거. 막 너한테 막 엘사 보면서 입덕했던 사람들도 있다.
2: 되게 많아.
3: 그치?
2: 희한해.
3: 나는 진짜 한 분 계시거든. 피스 팬 중에. 근데 나 옛날에 그 수시 구다사 이 영상 따라한 거 알지? 그거 보고 입덕했대. 근데 그거 보면서 그걸 보고요?
2: 이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고.
3: 그치 진짜 모르지. 수시구다사이
2: 엘사 탱사를 보고 입덕하신 분들은 정말로 근데 정말 이해를 못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어.
3: 귀여워.
2: 아,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재밌어.
3: 재밌어. 그 되게 너가 재밌어. 되게 잘 살렸어. 되게 웃기게 되게 싫어했으면서도 되게 잘 살렸어.
2: 예스. 자, 209 친구가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윤기호 아이라인 그리는 영상 입덕임. 아니 네 지금 소리가 내 귀를 한번 찔렀어. 나 지금 따끔했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귀가
3: 아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고 웃었어. 아 왜냐면 아 근데 이거 좀 해명하고 싶은 게 이 영상
2: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3: 아니 이 영상 처음 봤다고?
2: 응.
3: 우리 피어남 중에서 그래도 되게 바이럴 된 것 중에
2: 아,
3: 하나인데.
2: 아 그래 난 몰라.
3: 아 이게 그 우리가 남미 투어였는데 마침도 할로윈이었어. 그래서 우리
2: 그때 쇼타 그 하얀색 칠한 거 아니야?
3: 맞아 그 라이브야. 근데
2: 아 이건 처음 봐. 이 아이라인 그랬나?
3: 아 그래서 내가 분장하려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그 우리 그때 그 미국에서 그
2: 할로윈
3: 샀잖아. 그래서 그 분장하려고 이제 샀는데 일단 짤로는 이거밖에 안 나가니까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 라이브의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아이라인을 그냥 그리고 싶은 사람처럼 이제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아이라인을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할로윈 분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분장을 한 건데 희한하게 이렇게 영상을 보면
2: 근데 사진 겁나 웃긴데?
3: 어?
2: 사진 겁나 웃긴데?
3: 아니 되게 잘한 줄 알고 막 되게 딱 했는데 눈 떴는데 이 눈 안쪽이 이렇게 흰색이 막 남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도 이렇게
2: 아니 멋있는데?
3: 야 클레오파트라 같대.
2: 아니 되게 느낌 있는데?
3: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나도 놀랬어. 왜냐면 난 분명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나중에 그렇게

0: 하고 이제 분장해서 결과물은 괜찮습니다. 결과물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아. 자, 아. 입덕은 언제든 환영이고 이 커버 무대에 입덕한 사람도 많겠지? 노래 듣고 오자. 테티서의 트윙클.

0: 자,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왔어. 팬미팅 생각이 참 나네. 되게 좋았어. 요즘에 그 의상도 이제 공연하러 오면 그 따라 입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1: 맞아.
0: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1: 엄청 좋아하더라고 팬들이.
0: 너무 좋아.
1: 원래 우리 원래 그 고민했던 거 뭐였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0: 할라. 트윙클.
1: 아 맞아. 그거.
0: 할라.
1: 근데 이거 한 거 잘한 거.
0: 그럼
1: 이게 딱 뭔가 포인트 딱 있어.
0: 포인트 있고. 근데 여러분 왜 그 소울이 그 앞쪽 날라리 의상 안 입고 오세요?
1: 앞쪽 날라리?
0: 그거는 왜 안 입고 와? 트윙클을 많이 봤는데.
1: 압구정 날라리예요. 압쪽 날라리는 뭐예요?
0: 나 압구정 날라리라고 했는데.
1: 아, 너 압쪽 날라리라 했어. 뭐 압쪽 발차기?
0: 뭐래? 내가 그랬다고요?
1: 응.
0: 아 압구정 날라리.
1: 압구정 날라리.
0: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 예스.
0: 좋습니다.
1: 자, 린린이가 우리 엄마가 내 폰 훔쳐보다가 아이라인 그리는 거 보고 터져서 나한테 걸림.
0: 아, 어머님도 좋아하셨군요.
1: 어머님. 아니, 지금 이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방송 보고 있는데 저거 사진에 나가서 엄마가 몰래 훔쳐보다가 그거 보고 터졌대.
0: 아, 어머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게 해줄게요. 좋아요. 콩지님께서, 아 콩지가 나는 올림피스 다 같이 체조하는 거 보고 입덕함.
1: 이야.
0: 아 대박. 아 그 뛰는 거. 아 되게 재밌어 보이긴 했어.
1: 되게 재밌어 영상 보면.

0: 재밌었잖아.
1: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0: 솔직히 그런 팬미팅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
2: 맞아요. 그래서 피어남한테 와야겠어. 와야겠어, 안 와야겠어, 강지, 공지, 공지.
0: 325 친구가 실수로 입덕했어. 언제 입덕했는지 기억이 안 나. 탈덕이 안 돼. 3년째야.
2: 아, 3년이면 뭐 별로 오래 안 했는데?
0: 3년이면 그래도 반을 같이 했지 거의.
2: 아, 더 해야지.
0: 더 얼마나?
2: 지금부터 한 10년?
0: 지금부터 10년? 네. 어이구.
2: 13년.
0: 너 36?
2: 뭐라고? 뭐라고? 36 무서운데? 좋아. 8197 친구가 쿄디 탱디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아, 이렇게 친지방 오면 기분 좋죠.
0: Yes.
2: Yes, of course. Of course.
0: 0672 친구가 오빠들 내가 야식 추천해 줄게. 누룽지 통닭에다가 콘치즈 잡수삼. 이야. Yeah.
2: 아, 근데 누룽지 통닭 혼자 먹기 좀 그렇지 않나?
0: 어, 먹어봤어?
2: 아니. 근데 뭔가 그럴 것 같아서. 뭔가 물릴 것 같아서.
0: 되게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네.
2: 아, 예, 물릴 것 같아서. 그리고 닭이 이러고 있잖아.
0: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2: 어, 나 되게 안 좋아해.
0: 예, 그런 거 보면
2: 그런 거 제가 이걸 뜯어서 먹어야 된다고요? 나 못 먹어.
0: 아, 근데 나는 통닭을 되게 좋아해.
2: 어, 그래 보여.
0: 통닭 되게 좋아하는데 누룽지 통닭을 진짜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2: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0: 나도 못 먹어봤어.
2: 왜?
0: 너무 커서.
2: 아, 그니까 그냥 혼자 비싸고. 먹기 좀 그렇지. 어.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0: 그래서 한번 다음에 또 누구랑 먹을 수 있으면은. 아, 근데 콘치즈까지? 야, 기가 막힌데?
2: 가서 먹어 오늘. 오늘 숙소 가서 먹어.
0: 근데 통닭은 은근히 느끼 안 한다. 치킨집은 느끼 안 한다.
2: 아, 그래. 지금 미리 시켜놔 그럼. 나 읽어? 아, 나야. 1417 친구가 난 태우로 피어남 입덕했는데 그게 기타 치다가 탱질 머리 뿌약 찌르는 영상 보고 입덕했어. 이게 무슨 영상이지?
0: 나도 모르겠는데 승질 하도 많이 부려가지고.
2: 승질, 아, 승질 내서. 아, 그럼 뭐 이런 적은 많으니까.
0: 오리 입덕하겠네 그러면.
2: 아, 오리 같아서 삐약하는 거야?
0: 아, 이 영상이구나.
2: 와, 이때 머리 진짜 길었네. 와,
0: 잘 생겼는데?
2: 잘 생겼어. 넌 안 잘 생겼다고.
0: 되게 샤프하네.
2: 머리 기르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0: 그치. 맞아.
2: 머리 열심히 길려봐. 응? 열심히 길려봐. 나도 열심히 기르고 있어.
0: 넌 좀 길러라 좀.
2: 그니까, 근데 안 자르더라고. 안 길려 그냥. 여기서 그냥 멈췄어 살짝. 왜? 귀엽지 않아 근데?
0: 아니, 너무 귀여워졌어. 넌 이 귀여운 컨셉 아니야.
2: 나는 귀여울 수가 없어. 생긴 걸로만.
0: 그냥 무서운 표정 한번 지어줘.
2: 오! 장난이고요. 아, 나 맞아, 귀엽긴 해. 난 좀 귀엽긴 해. 이럴 땐 귀엽지.
0: 그러니까 지금 머리 자르고 너무 귀여워졌어. 지금 솔직히 진짜 교포 사람처럼 생겼어.
2: 어? 나 교포야.
0: 아, 근데 더 교포 사람처럼 생겼어 지금.
2: 나 교포라서 교포 사람처럼 생겼.
0: 아니야, 너 교포 사람처럼 안 생겼어. 너 그냥 강원도에 사는 사람처럼 생겼어.
2: 아, 그래.
0: 근데 지금 머리 자르니까 완전 교포 같아.
2: 난 짧은 건 좋긴 해. 근데 좀 자르고 싶긴 해. 이게 너무 짧긴 해. 왜 이렇게 안 자를까? 이게 탈색머리라서 그래.
0: 아, 끊기는 거야?
2: 끊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안 자라. 내가 잠을 많이 못 자나 봐. 어떡해.
0: 와, 근데 이렇게 자르면 진짜 머리 금방 감겼다.
2: 완전. 머리도 안 말려도 돼.
0: 그니까.
2: 머리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0: 기가 막히네.
2: 그래서 와, 너무
0: 머리띠가 필요 없겠네. 와.
2: 그냥 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돼.
0: 대박.
2: 아무튼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들어볼까? 키키의 팝 오프 팝 오프.

0: 씨.
1: 자, 키키의 팝 오프 팝 오프 듣고 왔어. 노래 좋은데? 자, 문자 더 가보도록 할게.
2: 아, 좋습니다. 2966 친구가 헐, 나 지금 발바닥 너무 간지러워. 너네 방송이나 무대하다 발바닥 간지러운 적 있어? 그럼 어떻게 긁어?
1: 와,
2: 그런 적 없네.
1: 아,
2: 근데 원래 나도 데뷔하기 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막 갑자기 막 어디 간지럽거나 막 화장실 가야 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1: 그럼 긁으면 되잖아.
2: 근데 아니, 근데 은근 무대할 때 막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1: 맞아.
2: 그런 느낌이 안 나.
1: 무대할 때는 진짜로 그냥 딱 하고 오면은 하도 이제 정신이 없고
2: 맞아.
1: 딱 해야 되기 때문에
2: 간지를 참도
1: 처음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만 기억이 납니다. 진짜
2: 맞아.
1: 잠깐 기억이 삭제돼요 진짜.
2: 맞아. 그래서 간지럽 틈도 없고 아무 틈 없어. 그냥 생각할 틈이 없어. 그래서 멘트 할 때가 오히려 더
1: 아, 맞아.
2: 힘들어.
1: 맞아.
2: 뭔지 알지?
1: 맞아 맞아.
2: MM 친구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로 일기 쓰는 거에 빠짐. 오. 언젠가 오빠랑 한국어로 편하게 얘기함 하는 게 목표.
1: 아, 이미 잘하네.
2: 오, 대박이다. 그거 진짜 어려울 텐데.
1: 리스펙.
2: 리스펙.
1: 나도 리스펙. 일본어 진짜 배우고 싶다.
2: 열심히 해봐. 지훈이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
1: 아, 그래서 지금 할까 고민 중이야 진짜.
2: 네.
1: 일본어. 근데 저 고민 중이야. 영어를 할까 근데 일본어 솔직히... 할까.
2: 태양아 영어지. 근데 진짜로 난 진짜 인생 정원 해줄게.
1: 아, 영어를 할까 일본어를 할까.
2: 영어야. 아, 일본어도 너무 중요하지.
1: 아, 그치. 아, 근데 그 뭔가 이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살아가는 데는 영어가 더 솔직히
2: 그럼,
1: 그거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그 일본어의 나는, 그 매력.
2: 난 진짜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 막 한국 오고 나서 막 와, 넌 영어 잘해서 참 좋겠다. 막 진짜 좋겠다. 근데 맨날 그 소리 들으면 뭐가 그렇게 좋지? 한국어도 잘하는 게 멋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생각했는데 데뷔하고 이제 많은 나라를 돌아보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난 진짜 너무 감사해. 진짜로 무조건 도움이 돼.
1: 아, 그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2: 그리고 일본어는 생각보다 한국어랑 비슷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도 빠르게 빨리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근데 영어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 너무
1: 그러니까.
2: 달라서 어려워.
1: 좀 고민. 고민. 근데
2: 지금부터 해.
1: 좀 일본어 하고 싶긴 해요 솔직히.
2: 둘 다 해 그럼. 둘 다.
1: 둘 다?
2: 그 까라 그 어플. 나도 열심히, 나 불어 열심히 하고 있어.
1: 그 매니저님 되게 열심히 한다?
2: 어, 알아. 같이. 그래서 맨날 그 알림 소리 나면 같이 웃으셔.
1: 어, 그래?
2: 응. 아무튼.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아쉽지만 이제 야자도 끝. 반말 모드도 끝. 해야 될 시간이야.
1: 근데 아직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급식 먹고 가야지. 4부에서 다시 만나자. 피어나모니의 점프 후딱 듣고 올게. 점프!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 중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들어갑니다. 내일 급식 메뉴 중 숨겨진 하나를 맞춰주세요.
1: 8월 27일 목요일 내일 청담중 점심 메뉴입니다. 백동치 미말 이국수, 닭고기 스테이크 덮밥, 괄호 열고 수제 통다리살 괄호 닫고, 김구이 괄호 열고 명란 김구이 괄호 닫고, 숙주볶음, 배추김치, 갓김치, 요구르트, 그리고 스트링 치즈 어묵 이것인데요.
2: 이것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길거리 음식 중에 보통 어묵을 꼬치에 끼워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말하는데요. 아니면 소시지를 꼬치에 끼워놓은 것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1: 휴게소에서도 많이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 드려볼게요. 1번 핫바, 2번 나만 바라봐.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알파 드라이브 원의 본 다이어.

0: 내일 급식 모더라에 이어서 Alpha Drive 1의 Born Tired 듣고 왔습니다. Alpha Drive 1이 미니 2집을 발매했는데요. 청춘의 혼란과 성장통을 주제로 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방금 듣고 온 Born Tired 역시 통제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비트가 빠른 만큼 퍼포먼스도 굉장하다고 하니까 무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나만 바라봐가 아니라 1번 핫바였습니다.
0: 내일 청담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1: 백동치미 마리국수, 닭고기 스테이크 덮밥, 김구이, 숙주볶음, 배추김치, 갓김치, 요구르트, 그리고 스트링 치즈 어묵 핫바 바입니다.
0: 완전 내 스타일이네.
1: 여기 완전 괜찮은 학교네.
0: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네, 솔직히 백동치 미말 이 국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뒤에부터는 나 숙주볶음 진짜 환장하죠. 전체 중학교 때 숙주볶음 나왔으면 진짜 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1: 전 숙주볶음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0: 너무 좋아요.
1: 닭고기 스테이크 덮밥이랑 이거 김구이 명랑김구이랑 스트링 치즈 어묵 핫바 여기 학교 정말
0: 그니까 역시 청담인가?
1: 역시 청담이네요.
0: 네. 와우 와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동치 미마리 국수 이거 삼겹살 끝나고 먹는 거잖아요.
1: 그건 냉면이에요.
0: 아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
1: 아니야 완전 다르죠.
0: 아 이런 거 파는 집들 있던데?
1: 아 파는 데 갔어요?
0: 그랬던 것 같은데.
1: 백동치 미마리 국수를?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0: 아 너무 좋은데. 아 네, 내일 급식 아주 맛있게 먹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7824님께서 어묵하니까 생각났는데 기회 명언으로 아주 유명한 어묵 국물 한 번 더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0: 어묵 국물.
1: 아 이제 제대로 읽을 줄 아네요?
0: 어묵 국물.
1: 뭐라고요?
0: 어묵 국물.
1: 예. Yes.
0: 내가 어묵 국물이라 했어요?
1: 옛날에.
0: 아 그랬군요.
1: 야 옛날에 뭐 아주 유명한 거라는데요?
0: 아 저 무슨 영상인지 알아요? 제가 이제 어묵 국물을 말하고 싶은데. 네. 예, 어묵 국물이라 했나봐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어. 찾아보면 나올걸? 찾아봐야겠다.
1: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를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0: 누구
1: 1301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핫바! 제 휴게소 필수 음식은 핫바인데요. 다음 주에 팀원들이랑 다 같이 대구로 출장 가는데 팀원들이랑 휴게소 들려서 핫바도 먹고 친지방이 보내주는 간식도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1: 브라보. 저희도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0: 저는 안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안 먹었어요. 전 안 좋아요, 핫바.
1: 저는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것만 먹어요. 저도 저기 뭐야 휴게소 가면 유일하게 먹는 게 어묵 그 핫바.
0: 핫바.
1: 네. 그것만 딱 유일하게 먹습니다.
0: 한번 따라 먹어보겠습니다.
1: 되게 맛있어요.

0: 네,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네, 9218님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것은 아기돼지 영상 보기예요. 아기돼지는 정말 작고 보드랍게 생겨서 힐링이 돼요. 큐디탱디도 꼭 아기돼지 찾아봐요. 뭔지 알죠?
1: 아기돼지 너무 좋아하죠.
0: 그 핑크핑크한 거.
1: 아, 그러면 모든 동물 애기면 다 좋아.
0: 맞아요. 모든 동물 애기는 그냥 안 귀여운 게 없어요, 사실. 에,
1: 진짜 다 좋아요. 그 말 애기도 너무 귀엽고.
0: 맞아.
1: 막 그 기린 애기도 너무 귀엽고. 그냥 다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 왜 애기면 왜 귀여울까? 진짜 신기한 과학이다.
0: 사람도 그렇잖아요.
1: 그 애기 사람 애기? 네. 어, 그니까요. 그냥 보면 그냥 귀엽잖아요.
0: 맞아. 애기들은 그냥 귀엽죠, 사실.
1: 무슨 과학일까? 너무 궁금하네. 좋습니다. 7900님께서 저는 요즘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시트콤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그 속에선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냥 웃을 수 있어서 좋아요. 쿄디탱디도 하이킥 시리즈 봤나요? 좋아하는 시드콤 있는지 궁금해요. 시드콤 저 완전 좋아하죠. 저는 Parks and Recreation라고.
0: 네?
1: Parks and Recreation.
0: 네.
1: 네. 그 아 있어요. 근데 진짜 완전 사실 미국 시드콤 좋아하면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에 더 오피스도 보고 있어요.
0: 네?
1: 더 오피스.
0: 뭔지 잘 몰라요.
1: 네, 있어요. 시드콤 같은 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지금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0: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시티콤 하면은 저 하이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하이킥을 처음 들어봐요.
0: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근데 뭔지 보면 알 거예요, 사실.
1: 아, 그래요?
0: 네, 너무 유명해가지고.
1: 오케이.
0: 되게 많아요.
1: 어, 이게 파크스메이션. 와, 나 진짜 이거 끝나고 울었는데. 진짜 장난치고.
0: 이분은 알아.
1: 어, 이분이 유명해. 이분이 만든 이제 그건데.
0: 아
1: 왜 알아?
0: 아 몇 개 떴어요.
1: 아 그, 유명하구나.
0: 셔츠로.
1: 아 근데 생각보다 더 유명할 가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어가지고.
0: 아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홍보해보세요.
1: 아 이미 끝났는데요? 끝난 지 너무 오래됐는데.
0: 다시 돌려볼 수 있는데.
1: 아 그래요? 뭐. 좋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이것도 엄청 예전 거예요. 하이킥. 나 진짜 초등학교 막 이럴 때.
1: 하이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056님께서 저희 애기 때도 귀엽죠. 지금도 라디오 같이 보고 있어요. 후추야 안녕 인사해주세요. 나는 진짜 애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안녕. 아 귀엽다. 와 귀엽네. 색깔 완전 이쁘네.
0: 그러니까 엄청 이쁘시겠네.
1: 대박. 이 저 고양이 종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0: 아니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1: 그니까.
0: 근데 저렇게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건가요?
1: 충전하고 있어 지금.
0: 지금 충전을 하고 있군요.
1: 어, 충전하고 있어요.
0: 이름 뭐라고?
1: 후추.
0: 후추가 지금 아, 왜 후추인지 알겠다.
1: 왜?
0: 그 후추 그 느낌 나는데?
1: 아, 그래요?
0: 그 고양이 색이.
1: 아, 그렇지.
0: 이름 잘 지었군요.
1: 좋아요.
0: 센스
1: 귀여워요.
0: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문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1: 오늘의 제가 직접 일기를 써왔습니다. 넥타르 무드의 How It's Gotta Be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라 좋지만 또 무섭기도 하다. 아주 힘든 상황을 겪어봐도 은근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만 정신 맑게 이겨내면 오히려 더 든든해지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유 덕분에 우린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욕구가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자극적인 걸 느껴버리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싶어하는 게 무서운 것 같다. 나한테 좋은 거 나쁜 거 떠나서 일단 적응해버리면 우린 더 새롭고 신선한 걸 찾아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우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절제라는 숙제를 해내야 되고 지금의 나를 더 아끼고 감사하기도 해야 된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서도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고 만족하길 바란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겨울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고요. 저의 마지막 추천곡 비욘세의 Love Drop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원래 그 수급했었을 때 한 사람당 곡 4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4개를 보냈어요. 근데 그 4개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요, 이 신스 때문에 깊은 푸른 바다 속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 노래만 듣고 눈 감으면 제가 막 이 깊은 바다, 저 원래 깊은 바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딱 막 빠져 내려가면서 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깊게 빠지면서 이 음악 소리만 들릴 것 같은 느낌?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진짜 명확하게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진짜 깊은 바다 무서운데 이 노래만 나온다면 되게 평화롭게 깊은 바다를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이 있어요 저한테 이 노래가.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 노래가 나한테 이런 감정을 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하게 해주는 노래라서.
1: 그럼 기호 씨 바다 갈 필요가 없네요?
0: 맞아요.
1: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바다 온 기분.
0: 장난치고 이 노래 들으면 지금 저 지금 사실 저 막 온몸이 젖은 느낌이에요 지금.
1: 막 이렇게 막 이렇게.
0: 뭐 진짜로요. 진짜 너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 바다로 순간 이동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 신스 사운드 그 소리 때문에.
0: 그렇죠. 너무 뭔가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1: 키오님께서 쿄디 오늘 일기 잘 읽었다.
0: 아 제가 쓴 거라서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제 말투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아는 단어들로 돼 있어가지고. 예. 무튼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할 수 있어. 전 되게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네. 그래서 막 한국에 왔었을 때 연습생 생활 시작했을 때도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물론 당연히 힘들었고 되게 달랐어가지고 누구한테는 되게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은근 되게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빨리 적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발전하고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끝도 없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0: 뭘 하나에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1: 도파민을 찾아가는 거예요.
0: 예, 사실. 도파민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디지털 디톡스 한다고 막 일부러 막 핸드폰을 안 보거나 아니면 어쨌든 핸드폰이 너무 자극적이고 계속 웃긴 거 재밌는 거 슬픈 거 너무 손 앞에 그냥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없애야 내가 그 감정을 조금 더 이입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2: 네.
0: 그런 것들처럼 뭔가 공연장일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작은 공연장이 익숙해서 이 도파민 차면 뭔가 더 큰 데 가고 싶어하고 근데 이 작은 거에도 뭔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2: 그쵸
0: 예,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 좀 많이 맴돈 것 같아요 막 되게 사적인 것들 막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으면 뭔가 새로운 친구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친구들 막 보고 싶고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나라는 사람을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야 될까 근데 이건 인간의 본심인 것 같아요.
2: 그쵸, 어쩔 수 없죠, 사실.
0: 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그거를 절제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서 이제 좀 일기에 쓴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 좋습니다.
0: 어떠세요, 댕디 씨는요?
1: 저도 뭐 공감하는 내용이고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0: 왜요?
1: 그러니까 이 도파민에 좀 절여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아 내가 지금 절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저는 일단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좀 놓치고 내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윤스테픈 기호 씨는 절반 이상은 성공
0: 합격.
1: 윤기호 씨는 절제하는 인간 아니, 사람입니다.
0: 인간 사람입니다.
1: 윤기호 씨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절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일기 오늘 일기는 쿄디 저 일기였습니다.
1: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한 라디오 어떠셨나요?
0: 너무나 좋았죠. 되게 오랜만인데 뭔가 3개월보다 더 된 것 같은데 막상 앉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네. 오랜만에 본 친구 진짜 오랜만에 봐도 다시 보면 그냥 그때랑 그냥 그대로 다시 뭔가 시작되는 살짝 그런 느낌이 났어가지고 네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1: 저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0: 네. 네.
1: 뭔가 어려움 없이 잘 해낸 것 같아요.
0: 네, 그때는 저 머리 핑크색 머리였는데
1: 저는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 길었지.
0: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1: 맞아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0: 네, 좋습니다. 네, 친친방은 여기서 문을 닫고 저의 쿄디 탱디도 여기까지만요.
1: 앞으로의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P1 Harmony의 BFF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P1 Harmony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오랜만이다. 걔는 뭐야?
1: 응. 아차.
2: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0: 뭘 조그만 게 무슨 위로가 된다고. 나 금방 올라갈 거야.
2: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그리고 금방 올라가려니까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냐? 나 간다. 아, 제 이름 오구다. 다섯 번째 나온 놈이라서.
3: 야! 야, 얘 데리고 가!

용진의 걷는 마음, 영화 리틀 포레스트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화에서 집으로 돌아온 김태리 씨에게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겨주고 가죠. 하얀 강아지, 이름이 오구라고 하죠. 아니, 얘를 왜 나한테 줘? 데리고 가! 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는 말합니다.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다. 아직 온기가 채워지지 않은 이 빈 집에 그렇게 주인공은 강아지 오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머지않아 그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온기가 있는 오구 덕분에 이 추운 집이 춥지 않거든요. 이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강아지의 힘. 그게 개의 힘. 전에 한번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다시 또 오프닝으로 꺼낸 이유는 8월 26일, 이제 막 어제가 된 8월 26일이 세계 개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영화 속 고양이 이야기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세계 고양이의 날을 챙겼으니 세계 개의 날도 챙겨야지. 8월 26일 세계 개의 날이 이제 막 지난 오늘 영화 속의 개 이야기를 해보죠. 온기가 있는 생명은 모두 다 의지가 되는 법이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은 나의 강아지, 그게 과거였던 아니면 현재이든 나의 강아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있다면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떠올려 주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긋지긋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8년 전에 언더독이라는 영화로 개봉을 했다가 최근에 길 위에 뭉치로 바꾸어서 다시 개봉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강아지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길 위에 뭉치, 김소희의 꿈꾸는 그곳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엔딩곡이에요. 유기견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산에 사는 들개까지 한데 모여서 인간이 없는 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강아지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온기가 있는 사람 곁에 있었겠죠. 그런데 의지가 되기는커녕 나에게 위협이 되는 인간들을 만난 강아지들은 인간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길 위에 뭉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강아지가 나오는 영화 뭐 너무 많고요. 강아지가 주요하게 캐릭터로 등장하는 작품 또 너무 많고 뭐 어디서부터 떠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최근 작품부터 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강아지들이 아주 비중 있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개봉한 두 편의 영화 모두 강아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화 리들리 스콧의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은 심지어 제목부터가 도그 스타입니다. 예, 개가 들어갑니다. 제이콥 엘로디가 맡은 그 주인공이 영화 속에 2035년인가요? 그렇게 설정된 미래인데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의 단계에 몰려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유일한 친구가 개예요. 제스퍼라고 하는 개. 그래서 그 제스퍼와 함께 폐허가 된 지구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영화의 시작입니다. 영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에 또 음악이 좋은데요. 호지어의 노래가 나와요. Like real people do.

세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앞에 두 편은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모두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죠. 먼저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서 호지어의 Like Real People Do. 그리고 두 번째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앤 해서웨이, 그리고 유안 맥그리거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에서 제퍼슨 스타쉽의 Find Your Way Back.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10월에 개봉할 영화예요.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 그리고 브래드 피트 주연의 하트 오브 비스트, 그 예고편에 쓰인 곡이죠. 모비의 플라워. 도그스타 얘기 아까 드렸고, 이번 주에 또 개봉한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은 이 설정이 재밌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타임슬립이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 사람이 옮겨가잖아요. 이 영화는 마을 전체가 옮겨갑니다. 한 마을이 통째로 타임슬립을 해요. 어디로 타임슬립을 하느냐? 공룡이 사는 시대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네, 눈 떠보니 마당에 공룡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공룡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공룡 입장에서는 뭐지? 눈 떠보니 갑자기 못 보던 생명체인데 맛있어 보이네. 그래서 그 공룡을 피해서 사투를 벌이는 가족의 이야기. 뭔가 90년대 혹은 80년대 약간 스필버그 시절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성과 질감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총괄 제작이 J.J. 에이브럼스이기 때문에 슈퍼에잇 같은 영화도 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재밌습니다.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그 영화에서 이 가족, 이안 맥그리거가 아빠, 앤 해서웨이가 엄마인데 이 가족의 막내의 반려견, 막내가 특히 아끼는 반려견이 스타벅이라는 개인데요. 이 스타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살아남아야 하는 마지막 가족은 스타벅까지입니다.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타벅으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스타벅으로 인해 이 가족은 또 하나가 되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 캐릭터 중에 하나가 강아지입니다. 세계의 개의 날을 맞아 개봉한 두 편의 영화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모두 다 이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곡을 들려드린 하트 오브 비스트는 퓨리를 연출했던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고요. 제가 최근에 예고편을 보는데 너무너무 제 취향인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추락사고로 알래스카 오지에 고립된 전직 특수부대원 제임스. 이게 브래드 피트죠. 그리고 그의 은퇴한 군견 오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한 채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어드벤처 생존 드라마.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롯이 브래드 피트와 개가 주인공인 영화 하트 오브 비스트 저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세계 개의 날에 함께 소개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1527번 쓰시는 분께서는 세계 고양이의 날 때 방송을 들으면서 아예 미리 8월 26일 세계 개의 날에 소개해 주세요라면서 사연을 보내두셨습니다. 1527번 쓰시는 분이 개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며 세 편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릭 베송 감독의 도그맨. 주인공 케일럽 랜드리 존스와 개들의 미친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특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어요. 수많은 유기견들이

이 주인공의 유일한 친구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주인공 또한 세상으로부터 유기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버림받은 인물이에요. 이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온 그가 역시 이 세상 밖으로 밀려난 개들과 함께 펼쳐내는 이야기, 노그맨, 엄청난 수의 개가 나오는 영화였죠. 이게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로봇드림, 로봇과 강아지의 이야기죠. 강아지의 반려 로봇이 나옵니다. 인간에겐 강아지가 반려동물인데 이 주인공 강아지에게는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반려로봇과 강아지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만남과 사랑과 이별과 재회, 크게 로봇드림이죠. 이 영화 얘기하시면서 September라는 노래가 이렇게 슬픈 음악인지 몰랐다고. 맞아요. 로봇드림 영화 보면 September가 슬픈 노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녕 베일리, 시간을 뛰어넘는 댕댕이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안녕 베일리가 속편이죠. 첫 번째 영화가 베일리 어게인, 그죠? 베일리 어게인이 사랑받아서 두 번째 영화 안녕 베일리까지 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좀 강아지에게 품는 일종의 판타지 있잖아요. 아, 얘가 나를 기억해 줄까? 얘가 혹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를 기다려 줄까? 다음에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그 인간의 소망을 영화로 표현해 준 영화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안녕 베일리까지 이렇게 세 편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두 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도그맨에서 특히 인상적이라고 하신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부르던 노래, 에디트 피아프의 라뿔르, 그리고 로봇 드림에서는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이어 듣겠습니다.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 제가 자판기에서 뽑은 장면은요, 김덕민 감독의 2024년 영화 도그 데이지의 한 장면입니다.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주인 없는 강아지를 맡겨요. 주차장에서 발견된 아이라 이름이 차장입니다. 주 차장.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억지로 아주 작고 귀여운 치아와 한 마리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때마침 그날 밤 천둥은 치고 그 조그만 아이는 겁에 질려 남자 품을 파고듭니다.

0: 차가웠던 남자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1: 이게 좋겠다.
2: 아니, 걔 주인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요? 상태 봐갖고 괜찮으면은 그냥 어디 보내면 될 텐데. 근데 뭐예요?
1: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두개골에 금이 가서요. 아, 예쁘다.
3: 다 됐어요.
2: 야, 너 왜 나한테 와? 스톱! 뭐? 왜? 뭐? 어?
1: 우리 차장님 오늘 하루만 재우시면 안 될까요?
2: 에? 어디서요? 안 돼. 난 PT 작업할 게 많고. 아, 여기 그 KG에다가
1: KG 비는 것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전 데리고 보살펴야 되잖아요. 강아지 패드 사료 때 돼서 잘 챙겨주세요. 전 정리할 게 많아서.
2: 아니, 할 일이 많...
1: 고마워요.
2: 원장님.

0: 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가만히.
1: 응. 오늘 눈치를 봐, 임마.

쏘는 거야? 뭐? 무서웠다고? 에휴, 야, 어떤 놈이 너를 버린 거냐 도대체, 그지? 응? 나쁜 놈이 씨. 유치방을 만한 거야 그냥. 에휴, 아, 괜찮다, 괜찮다. 아이고, 근데 아이고.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은 2024년 영화 도그데이즈에서 한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이 이제 김서영 배우고요. 그 김서영 배우의 동물병원이 있는 건물주이기도 한 유해진 씨. 개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무방비 상태로 이 귀여운 치아와에게 노출된 그날 밤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릴 때는 개를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좀 상처가 있어서 슬픈 추억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 기억을 잊고 개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 안에 그 개를 좋아하는 본능이 살아난 거죠. 바로 그날 밤 그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영화 도그데이즈 사운드 트랙에서 재민의 하늘 별 이었어요. 이 영화에는 아주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헤니가 등장하는 시퀀스에서는 골든 리트리버가 나오고요. 윤여정 쌤 분량에서는 프렌치 불독 완다라는 아이가 등장하고 유해진 씨 그 분량에서는 치와와 그리고 그 유해진 씨가 회상하는 어릴 때 함께 살았던 강아지는 시고르 자부종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다양한 견종을 볼 수 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순간순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도그데이즈. 제가 이 장면 준비하면서 이 비오는 날 천둥치면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저와 함께 살던 강아지가 딱 그렸거든요. 멀뚱이란 아이. 2003년에 식구가 된 그리고 14살 때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멀뚱이가 딱 그랬어요. 특히 천둥 소리 무서워해서 천둥 치면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품 안으로 파고들고 그랬거든요. 아,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영화 장면을 보는데 저는 멀뚱이와 똘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요크셔 테리어를 둘 다 어떻게 딱 15살을 넘기지 못하고 14살까지만 제 곁에 있다가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크셔 테리어와 살았던 기억 때문인지 영화 속에 뭔가 테리어 종류가 나오면 꼭 요크셔 테리어가 아니라 그래도 생김새가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테리어 종이 나오면 이상하게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려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난다 했던 가장 크게 생각나게 만들었던 영화 두 편은 뭘까? 역시 하나는 비기너스였습니다. 영화 비기너스에서 이안 맥그리거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버지의 개를 이안 맥그리거가 이제 떠맡게 되죠. 아서라고 하는 게 그 개가 잭 러셀 테리어였고 실제 그 아서를 연기한 개 배우의 이름은 코스모였고요. 연기 너무 잘하죠. 거기서 이렇게 빨빨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저 강아지 생각나게 해서 제가 비기너스란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그 강아지까지 나와버리니까 저에게는 이 비기너스란 영화가 그냥 가슴속에 콱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원더요. 2017년 원더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어기의 반려견 데이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테리어 종에 좀 다른 종이 섞여 있는 듯한 믹스견이었는데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그 눈빛이 또 너무 멀뚱이랑 비슷해서 저는 그 원더를 보면서도 또 그 멀뚱이 생각하면서 또 엄청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편은 제가 워낙 영화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강아지들 때문에도 제가 무척 사랑하게 된 두 편의 영화예요. 비기너스와 원더에서 한 곡씩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비기너스에서는 호기 카마이클의 스타더스트, 영화 원더에서는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We are going to be friends.

비기너스에서 스타더스트, 그리고 원더에서 We are going to be friends 였습니다. 8월 26일 새해의 날을 이제 막 지나온 오늘 영화 속 개, 뭐 워낙 많은 영화지만 지금 문득문득 떠오르는 영화 몇 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면 꼭 한 편 보아야 한다면 뭘 보아야 하나요? 물으신다면 환상의 마로나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작품이라서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환상의 마로나 검색해보세요. 강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영화의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해서 그 가사도 너무 좋아서 자주 들려드렸죠. 이사벨 세링의 Happiness is a small thing. 이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댕댕이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were dung.
1: NBC FM for you.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야야야 이거 일로와봐라.
1: 예예예.
0: 이게 바로 음악이고 올드스쿨이야. 얘들아 올드스쿨?
2: Alright. Yeah. Keep on moving. That's right.
3: Put your hands up.
2: Throw your hands up.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엔 참 정신이 없죠. 눈 뜨자마자 씻고 서둘러 집을 나서기 바쁜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쁜 아침에 머리를 감는 몇 분만큼은 마음이 참 고요해집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멈추는 것 같은데요. 머리를 감는 그 몇 분처럼 정신없이 바쁜 아침에도 틈틈이 일시 정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잠시 멈춰서 그래 딱 1절만 듣고 움직이자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잠깐 멈추는 그 시간이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8월 2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승철의 샴푸의 요정이었어요. 아, 제가 또 제 얘기네요. 제가 또 이러거든요. 저는 아침에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이 있을 때 특히 저는 좀 일찍 나와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책상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럴 거면 좀 더 늦게 일어나서 쉬고 나오는 게 낫지 않아 하는데 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돼 있고 가라앉아 있고 여유가 좀 생겨야 저는 좀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막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러면은 오 일단 기부터 빨리고요. 그 체력 소모가 엄청 빨라지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패턴이 또 있는 거겠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지난주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제철 과일 즐겨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들 숙제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애플망고를 먹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애플망고였거든요. 우리나라 애플망고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오, 또 먹고 싶네요. 오늘도 김신지 작가님과의 시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0: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611번님,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66년 인생에 처음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봅니다. 66년이군요. 다육이 키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에 출근하면서 늘 잘 듣고 있답니다. 다육이 귀엽죠. 저도 옛날에 한번 다육이 농장에 어쩌다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푸릇푸릇한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힐링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5889번님, 이분도 새싹이시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라니 너무 새롭네요. 남편 차가 고장나서 출근시켜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새벽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미처 몰랐던 풍경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부터 바쁘셨군요. 맞아요. 새벽 감성, 이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죠? 또 귀까지 풍성해지는 느낌이고요. 종종 들러주세요. 이 새벽 감성 마구마구 느끼게 해드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4번님, 3주 중인 아들 수능 접수하러 갑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전해주세요. 강연 사랑한다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원서 접수 기간이군요. 이제 그럼 수능까지 한 3달 정도 남았나요? 와, 얼마 안 남았네요. 더운 여름에 또 공부하느라 지칠 수도 있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072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처음 문자를 주셨네요. 야구하는 아들 마지막 대회가 있어서 응원하러 속초 갑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신청곡은 박재범의 좋아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끝까지 대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시원하게 잘 털어내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안전 제일 화이팅이에요. 김다연님. 안녕하세요 영디. 제가 어제 남편한테 모진 말로 상처를 줬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하네요.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건지, 갱년기 증상인 건지, 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건지 오늘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렇지 하는 그 바로 후회하는 마음. 사실 이런 후회는 얘기한 즉시 또 들기도 하잖아요. 남편분께서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잘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닥토닥 또 용기 응원 드릴게요. 김창민님은요. 굿모닝 영디. 6년간 아이가 찾아오지 않다가 작년에 남매종이로 찾아와서 벌써 11개월이 되었네요. 요즘 육아에 직장 일까지 병행하니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남매종이 보면서 힘을 내봅니다. 새콤아 달콤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 태명인가요? 애칭인가요? 이 젤리를 많이 드셨나요? 새콤아 달콤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한 명을 기르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던데 심지어 둘에다가 일까지 하시려니 몸이 하나여도 부족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몸 지치지 않게 또 음식 같은 거 잘 챙겨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번아웃은 금방 또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화이팅! 이분은 익명을 또 요청해 주셨네요. 여권 만료 직전 드디어 여행 갑니다. 집순이인 제가 요즘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표를 예매해서 동생과 처음으로 둘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리프레쉬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그냥 떠나라고 외칠 때도 있는 거겠죠? 노래는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신청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집순이들도 한 번씩 나가줘야 되거든요. 너무 집에만 있어도 몸에

네, 힘이 돌지 않고 기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거기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셔서 또 한국에서의 생활도 힘차게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잘 떠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윗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8월 말인데 기온만 보면 7월 말 같습니다. 어제 미량이 37.5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무더위 속에 전국 많은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산지로는 낮까지, 전남, 경남 지방은 밤까지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은 짧고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충청 이남과 영동 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 부산의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광주, 전주 34도로 오늘도 습하고 무덥겠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5300번님이 작가님 목소리가 임수양 배우랑 닮은 것 같다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직전에 우리 같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지금도 유심히 듣게 되는데 닮았어요.
1: 진짜 조금 그 마이크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비슷하게 하더라고. 근데 목소리만 닮았다고 하시는 거죠?
0: 아, 작가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를 수 있죠. 오상공무님은 잘못이 없어요.
1: 두루두루 닮았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수양 배우님과. 근데 아까 그 영디가 잠깐 들려준 그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로 저도 들으면서 어? 그 있다. 특정한 부분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어요.
0: 말투가 특히 좀 닮았어요.
1: 어디 가서 얘기해야겠어요. 목소리만 닮아.
0: 뒤돌아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 조심해야겠다.
0: 아 그리고 역시 이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작가님께서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1: 네. 6710번님께서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제가 사는 곳에서도 하네요. 저는 청주에 사는데 용두사지 철당간에서 한다고 하니 꼭 밥맛이 가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야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하면은 진짜 좋죠.
1: 그렇죠. 그리고 못 들으셨던 분들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미디어 아트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임병우님께서요. 작가님 코너 후기는 아니고 제 생일 후기 좀 남겨도 되나요? 하셨어요. 고1 딸이 제 생일이라고 제철 행복 책을 선물해줬어요. 언젠가 제가 김신지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작가님 책을 저에게 선물한 건데요. 우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셨어요.
0: 아이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1: 아 이거는 진짜 사랑이죠.
0: 진짜 신지 작가님한테도 사랑이고 임병우님한테도 사랑이고.
1: 그리고 이 감동인 건 사실 내가 지나가듯 한 얘기를 기억해줬다는데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아름다운 사연이고 네. 진짜 따님 크게 될 인재입니다.
0: 지금 따님이 지금 병우님과 함께 신진이 이렇게 두 명을 지금 공략하신 거예요.
1: 너무 감동인데요. 진짜 제가 반성도 되고 저는 이 정도 나이 때 아빠 막 라이터 사들 그랬던 기억이 나는. 아니 고1일 땐 아니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모르니까 아빠가 지금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뭔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책을 선물한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0: 정말요. 요즘 흔치 않은데 이렇게 감성까지 가득한 선물이라니 아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분 그대로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밤 산책이 제철. 우리 동네 물가를 걸어보기.
0: 오, 밤 산책 또 얘기 나오는군요.
1: 네, 우리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일요일 8월 23일이 처서였는데 이제 더위가 그치는 계절이란 뜻이죠. 가을 쪽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방향을 틀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여전히 무덥지만 아침 저녁에 그 바람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다들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밤 산책이 제철인 게 이제 기세가 조금 꺾인 매미 소리랑 이제 막 시작된 풀벌레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0: 걸을 수 있는 또 짧은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망설여진다 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물가를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1: 네.
0: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호수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1: 이런 날이 있군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날이 있군요 할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지정이 되면서 아. 지난해 8월 27일이 제1회 세계 호수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따끈따끈한 기념일인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이 8월 27일로 지정된 이유는 1984년 8월 27일에 일본 시가현의 비와호에서 제1회 세계 호수 환경회의 열렸는데 이후로 이 국제호수환경위원회가 꾸준히 세계호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해왔고 오래 걸렸네요.
1: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0: 꾸준히
1: 이렇게까지 오래 할 일인가요?
0: 꾸준히 추진해와서 마침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2회째를 맞이하는 건데요. 이날의 의의는 사실 호수를 식수, 농업, 생물 다양성, 기후 조절, 또 홍수와 가뭄 대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생태계로 바라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우리 동네 호수가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사는 곳에 물을 의식해 보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근처에 작은 하천이 흐른다. 혹은 연못이 있다. 뭐 공원에서 조성해 준 어떤 물로 된 시설이 있다 하신다면은 그곳을 찾아가서 천천히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평소에 연못이나 개천이 있어도 그냥 거기 있는 풍경 이런 정도로 지나쳐 왔다면 한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연으로 인식해 보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어떤 새가 찾아오는지 또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느껴보신다면은 세계의 호수의 날의 취지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또 비가 올 때 호수 이런 곳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게 그 호수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예뻐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호수에 아마 연꽃, 연잎 보는 것도 되게 비 오는 날의 풍경 중에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조성해 둔 건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게 도시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1: 그렇죠. 다 계획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번에 이 40도의 찜통 더위에 진짜 나무 그늘 아래로만 지나가도 훨씬 시원하다는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호수나 혹은 개천도 다 기온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번에 집중호우처럼 비가 한 번에 많이 올 때도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해주는 네. 그릇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1: 네. 또 물가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눈이 일단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함이 덜해서 평소보다 더 오래 걷게 되고 신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그냥 길가 걷는 것보다 물가 바라보고 또 그 주변에 나무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좋고요.
0: 맞아요. 이게 자연의 풍경 속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으니까 이 도심의 빌딩숲 사이보다는 한번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물가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냥 걷지 마시고요. 걷는 동안 물소리나 시원한 바람소리, 물에 비치는 빛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관찰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린 다음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은지와 10cm가 함께했네요. 같이 걸어요. 듣고 오시죠.

0: 정은지와 10cm의 같이 걸어요 듣고 오셨고요. 평일에 발견 우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읽는 날 기념하기.
0: 오,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저는 학생 마인드가 아직 있나 보네요.
1: 왜요?
0: 네, 혼날 것 같죠?
1: 바로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게 이 날인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요. 네. 호수의 날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읽는 날. 오늘, 내일이거든요. 네. 오늘은 호수의 날이고 내일인데 이게 2010년에 만화 웹사이트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만든 기념일인데요. 8월 28일인 이유는 마블의 이 대표 캐릭터와 세계관 만들어낸 전설적인 만화가 잭 커비의 생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기념일이 생긴 이유가 방금 영디의 그 기분과 아주 유사한데요.
0: 그런가요?
1: 네. 2010년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만화라는 장르에 대한 편견이 훨씬 강할 때였다고 해요. 만화는 어린이용이다. 만화를 읽는 어른은 좀 괴짜다. 이런 식의 사회적 시선이 있어서 이 만화 애호가인 브라이언과 사라가 근데 왜 어른이 지하철에서 만화책을 읽으면 괜히 눈치가 보일까? 하는 이제 스스로의 경험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근데 만화 읽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지? 라는 또 질문을 갖게 되고 이 통념을 그럼 뒤집어서 하루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우리 만화를 읽어보자 하고 만든 기념일이라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사실 이 기념일의 핵심은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당시 공식적인 안내는 단순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오늘은 공원 벤치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카페 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만화를 읽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만화를 읽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려달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몇몇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날의 달력을 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제 소장하고 있는 만화나 그래픽 노블 소개하고 읽어보라고 권하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는 빵글이라면 오늘 하루는 내일 하루는 혹은 주말에 공공장소에서 한번 만화를 읽어보는 이 기념일을 기념하는
0: 네.
1: 요즘 다 웹툰 보시니까
0: 그렇죠. 웹툰 보죠. 맞아요.
1: 네, 패드로 이왕이면 커다 이렇게
0: 저 뒷사람까지 보이게
1: 네, 만화의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념일의 매력을 한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평소 숨겨둔 취향 어른으로서 약간 머쓱해서 숨겨둔 취향이 있다면 그걸 즐기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출근길에 만화책 읽기 어린 시절 좋아했던 캐릭터 키링을 가방에 달아보기 같은 식으로 취향을 숨기지 않는 하루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빵그리들의 모든 취향을 응원을 하면서 가지고 온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해도 한 10년, 20년보다 요즘 많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것 같아요.

0: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 다양성을 이제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마늘을 있다 혼난 경험 있는 영디 같은 경우
0: 있죠. 작가님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 사이에 맞아요. 만화책 껴놓고
1: 그 모두가 그랬죠. 저는 이제 대여점 세대였기 때문에
0: 저도요.
1: 항상 그 다음 권이 나오는 거에 너무 기다렸던 그런 작가들이나 작품이 있고
0: 저도요.
1: 그렇죠. 그래서
0: 저는 아 잊을 수 없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시절을 궁이 제 초등학교 때 한 권씩 나오던 때였고요. 귀연이 소설이지만 귀연이가 또 제 세대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그 다음 권을 무사히 대여점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0: 돌려있잖아요.
1: 온 반에서 그날 하루 종일 수업할 때 이렇게 한번 순회를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0: 아, 다 아셨지만 넘어가 주신 거겠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럼 개인적으로 작가님은 어떤 장르를 좀 좋아하세요?
1: 저는 궁보단 더 예전 세대니까 원수연 작가님 만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풀하우스, 막 레따이 막 이런 거 기억나고 그리고 그 야자와의 그 작가가 있어요. 나나라는 만화 아시나요?
0: 전 처음 들어보네요.
1: 굉장히 그때만 너무나 스타일리스한 패션과 그리고 막 그 감정 묘사와 밴드하는 막 그런 친구들과 또 거기 연애 감정들 막 이래서 약간 이제 막 10대 시절에 막 취해 있었죠.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랑하는 줄 알고.
0: 근데 현실은 좀 달랐나요?
1: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0: 그러네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스포츠 만화 같은 것들도 많았죠. 원피스나 아니면 그 또 빼놓을 수 농구 만화.
1: 맞아요. 슬램덩크도 많이 보고 아마 지금 빵그레 분들도 학창시절에 다 그렇게 교과서 밑으로 봤던 특정한 만화 또 좋아했던 작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서 이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읽는 날 한번 기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는 이날 너튜브로 궁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왕 근데 남들이 봐야 되니까 우리 패드나 노트북으로 크게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0: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둘 만한 좋은 기념일들 두 개 살펴봤고요. 그럼 오전에는 물가를 또 걷고 오후에는 만화책을 또 보고 이래도 되겠네요. 이번 한 주 이런 식으로 행복한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주말 스케줄이 생긴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여기까지고요. 작가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WN 웨일이 불렀어요. RPG 샤인입니다. Rocket Punch Generation.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2351번님. 8월 27일 목요일이 제 생일입니다. 요즘 힘든 민원으로 3주째 스트레스를 받는 중인데요. 스트레스 대신 축하를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힘낼 수 있게

화이팅 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는 거미의 어른 아이 예약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아, 어떡해요. 또 공무원이신가요? 이게 민원으로 힘들면은 정말 제 친구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정말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주 했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얼른 이 일이 해결이 돼서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아, 또 생일이신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무탈하게 잘 지나가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행복할 겁니다. 2351번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거미의 어른아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입니다. 해외 한 기업에는 기분이 안 좋거나 출근하기 싫으면 언제든 쉴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불행 휴가 제도인데요.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유급 휴가라고 합니다. 유급 휴가요? 와, 너무 부럽다.

직장인들한테 꿈의 직장 아닌가요?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와 오늘 나 오늘 너무 불행한데 기분이 영 별론데 그러면 바로 휴가 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야 부러운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불행휴가 같은 건 일단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분이라도 출근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봐야죠. 화이팅 해야죠. 자자 다들 빨리 모이시고요. 오늘 하루를 달릴 힘 굿모닝 FM에서 채우고 가실게요.

0: Late Night Talking.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로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활짝 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목요일 오늘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서울은 지금 약간 꾸물꾸물한 예, 하늘로 시작을 했거든요. 살짝 이제 해가 보일랑말랑 하는데 어떠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다들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행해도 출근해야 되거든요. 예, 불행휴가제도. 하, 이게 몰랐으면 비교 안 될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지금 더 내 마음이 불행한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님이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유급휴가요? 저는 오늘도 개미같이 일하러 나가는데 그게 제일 부럽네요. 그러니까 유급휴가래요. 와, 이 그냥 그럼 거의 안 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 1419번님이 완전 부럽. 연차가 있어도 연차 수당 아까워서 못 쉬어요. 유유. 하, 그러니까 장지혜님이 굿모닝 테디 에너지 채우러 왔어요. 똑똑똑. 예, 잘 오셨습니다. 다들 에너지 2시간 또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저희 가든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오, 가든 이 아침 일찍부터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다들? 예, 다들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테이를 만나러 일단 오신 것 같진 않네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잠시 후에 예, 특별한 또 초대석이 있어서 아, 친구들 만나러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바로 갑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는 좀 쉬어갑니다. 이분들 나와주셔서 그래요. 대신 예, MBC 양수현 기자는 역시나 나와주셔서 오키뉴스 진행해 주십니다. 조금 평소보다 일찍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굿모닝 FM 특별초대석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보이그룹 SF9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그거 보험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7시 9분 41초 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8: 네, 테디 굿모닝.
7: 굿모닝. 네,
8: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의 현재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보통 8월 말 이맘때 낮 기온은 28도쯤 되는데요. 어제 밀양이 37.5도 찍기도 했고요. 남부지방 대부분 36도 웃돌았습니다. 오늘은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습하고 끈적하겠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32도, 광주, 전주가 34도가 예상되고요. 비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낮까지,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최대 60mm의 비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지금도 김해 양산 쪽에 아주 강한 비가 지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과 영동지방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간,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겁니다.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여름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히기 아닙니다.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9: 나도 우리 집에서 공주야. 오마이갓. 아무도 거용 못하는 황태자한테 이 대등타기 신차겨. 너 큰일 났거든. 어떡해.
10: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칙한데 너 마음에 들었어.
7: 어우, 야, 쉽지 않네요. 멘트들이. 기억나시죠? 자, 이 작품 제목을 맞추셔야 되는데, 자, 오늘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번호 7225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구멍이 팬, 아, 신의 영역 쉽지 않아요.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도 있어요.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방금 들으신 장...

면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뽑아가지고 카페라떼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힌트 드리자면은 이 드라마의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명동 키스씬이거든요. 주인공이 윤은혜 씨와 이제 주지훈 씨였는데 명동 한복판에서 키스씬을 찍었습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찍은 걸로 알려져가지고 더 화제가 됐어요. 아까 음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현장, 예, 예, 그 실시간이 그 느낌이 다 들어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이제 아시겠죠?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 너무 유명하죠. 하울 앤 제이의 Pipes Loved 듣고 올게요.

0: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드라마 궁이었습니다. 네! 요 느끼한 멘트, 오글오글 멘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찍한데 너 마음에 들었어?
0: 마음에 들었어. 신하영님이 정답 궁. 이 드라마 볼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만화 원작인 걸 알고 만화책의 세계에 풍덩 빠졌더랬죠. 그러니까요. 근데 참 K 드라마가 뭐 애니 같은 걸 실사화할 때 조금 특색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원작 그대로 하는 편이 아닌 거죠. 거의 예 K 드라마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각색을. 재밌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6623번님이 정답 궁. 요즘 우리 중딩 딸이 OTT로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도 유행이 돌고 도나 봐요. 아 이게 또 다른 느낌이니까 윤은혜 씨도 그렇고 다른 느낌이라서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고 싶다 궁.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인 거 이제 알고 계시죠? 내일 불금 함께 즐겨주실 거죠?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moving? I'm moving. 아, 가든 스튜디오 오니까 예, 또 딜레이가 되면서 아, 기술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게 며칠만 납니다. 어제 그거 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인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343번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헬로키티 특산물 키링 봄, 전주비빔밥, 공주 알밤, 우도 땅콩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헬로키티가 만나서 귀여운 키링을 출시했어요. 근데 제 고향인 울산은 없더라고요. 고래로 했으면 귀여웠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어? 그래요? 아직 울산 열심히 좀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꼈네. 대전은 빵, 부산은 어묵, 대관령은 우유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잘 표현했는데 아, 울산이 없군요. 울산 뭐합니까? 일합시다. 파이팅. 8343번님 고래 모양 과자 드립니다. 6864번님 박찬욱 감독 신작 캐스팅 봄,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프랑스 배우 아델 에그자르코 폴로스 가 합류한대요. 대박. 이름이 어렵지만 누군지는 알아요. 저도 박찬욱 감독의 첫 서부극을 제작 중입니다. 더 브리건즈 오브 레틀크릭 캐스팅이 공개가 됐는데 아델 외에도 매튜 맥커너이 그리고 페드로 파스칼 탕웨이 세계적인 배우들이 출연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6864번님 팝콘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514번님,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한국 영화를 대표해서 오스카상에 도전하는 거 봄? 수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허, 또 버닝으로 또 알려진 우리 이창동 감독님, 가능한 사랑은 이제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됐습니다. 작품이 좋아서 상 많이 수상했으면 좋겠는데, 꼭 수상했으면 좋겠네요. 오스카 상도. 1514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4750번님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는 거 봄? 기념 우표는 1942년 중국 충칭에서 촬영된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념 우표가 김구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예, 뭔가 이 예 깊은 뭐 울림이 사진만 봐도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내일 MBC 라디오에서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특집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굿모닝 FM은 8시 35분까지만 합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특집 방송 나갈 예정이에요. 내일 방송 시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0번님 초코맛 쿠키 드립니다. 김명희님 2시의 데이트 안영미 DJ 컴백한 거 봄? 둘째를 낳고 건강하게 더 예뻐져서 돌아왔어요. 역시 두 대는 영미씨가 딱이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보다 육아 탈출한 영미씨가 더 행복해 보였던 건 안 비밀. 아, 영미씨 제 친구거든요. 너무 축하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자, 이제 뭐 DJ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영미 DJ와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님 만두 드립니다. 간식 예,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셀럽5의 셀럽이 되고 싶어 흐르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9초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내일 조기 퇴근을 축하드려요.
3: 아, 조기 퇴근.
4: 네.
3: 예, 그렇네.
4: 근데 사실 뭐 출근이 어렵지. 와서는 뭐 계속 할 수 있죠.
3: 역시.
4: 몇 시간이든.
3: 제 마음 아시네요.
4: 예. 10시간이도.
3: 조기 퇴근보다 좀 네네. 늦게 출근하는 게 더 좋아.
4: 아. 반 정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둔대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안산에서 둔대까지 8km 정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6km 정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려있고 부산 방향 일대 대체로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도와 올림픽대로 오늘 정체 비슷합니다. 두 개 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반대 방향도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려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거의 전 구간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또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 오늘 진짜 많은 분들 계시죠.
1: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예. 밖에 괜찮아요? 있을만해요? 네.
1: 와.
0: 엄청 많이 와 계십니다. 네. 아, 불행 휴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1: 네.
0: 오늘 너무 불행해서 휴가를 받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어떤 휴가 받고 싶어요? 휴가가 있다면?
1: 저도 방금 신재 리포터가 말했던 것처럼 늦잠 휴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0: 늦잠 휴가.
1: 1년에 한 번 정도는 허락해주는. 너무 좋지 않나요?
0: 너무 좋은데. 굿모닝 FM 2시간밖에 안 돼. 자봤자 한 20분, 30분 자겠다.
1: 맞아요.
0: 어쨌든 자,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파이팅 있게 해야죠.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청년들의 주거 부담 조금 덜어주겠다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인데요. 앞으로는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어나고요.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됐던 혜택에 오피스텔도 새롭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 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해서 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

0: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예, 그럼 소형 오피스텔을 먼저 샀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의 감면 받고 또 이를 처분한 뒤에 40세가 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시 최대 300만 원의 감면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40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1: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분들은 이번 개편안 내용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0: 소식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벌써부터 여의도 일대 호텔 객실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아, 이때 정말 호텔 핫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금이 역시나 또 올라간 거겠죠.
0: 네, 이 불꽃축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명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변 호텔 객실 가격이 크게 뛴 건데요.
1: 예.
0: 일부 호텔의 하루 숙박료는 평소보다 2배에서 4배 오른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달하고요. 무려 600만 원대 객실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1: 하루 숙박비가 600만 원?
0: 네.
1: 월세가 아니고?
0: 아니에요.
1: 근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이렇게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미리 신고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축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축제장 인근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객실 숙박 요금이 제대로 게시가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요금 게시 의무를 위반한 숙박업소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요.
1: 예, 불꽃축제 근데 얼마나 또 화려할지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완도 경제 주축인 전복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전복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1: 아하, 왜 그러지? 네. 자주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전복 반토막이 났어요, 가격이?
0: 네, 이 추석을 앞두고도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완도군은 전복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판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까지 한 대형마트에서는 완도 활전복 10마리를 단돈 12,800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보양식 대목에 이 전복이 반값 수준으로 내려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1: 원래 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먹기 부담스러워해서 깎인 게 좋긴 한데 너무 깎여서 왜 이렇게 툭 떨어진 거죠?
0: 네, 바로 전복의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1: 예.
0: 완도 전복 생산량은 2024년 약 2만 3천 톤에서 지난해 약 2만 7천 톤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3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양식 기술이 좋아지면서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생산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다. 과잉 물량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0: 네, 완도군은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서 전복 어묵을 곁들인 우동과 라면, 전복 순두부찌개 등 9가지 메뉴도 선보이고
1: 좋다,
0: 있습니다.
1: 좋다.
0: 기존 메뉴보다 1,000원 정도만 더 내면 전복이 들어간 메뉴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간 66톤 이상의 전복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전복 뭐 싫어서 소비 못하는 게 아니니까 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전복 많이 소비돼서 우리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정님이요. 불꽃축제 매년 딸이랑 가요. 저희 동네에 저희만 아는 명당이 있거든요. 치맥사 들고 고고.
1: 그 명당이 600만 원짜리예요. 와, 좋다 좋아. 최수진 님이 9월 5일 저녁 강남에서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불꽃축제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네요. 유유. 아, 저녁에 또 시간이 물리겠네.
0: 그러니까 차가 또 많이 막힐 거
1: 걱정이니까. 예, 여기 또 참석하실 분들 일찍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을 거예요. 5184번님.
0: 네. 네, 없어서 못 먹는 전복 빨리 사 먹어야겠어요. 우리 아들은 전복 미역국을 제일 좋아해요.
1: 그러면 아들 위해서 전복

0: 두 배로 늘리면 되겠네.
1: 너무 좋겠다.
0: 네, 묶고 더블로 가세요 지금.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캐주시오.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서영은의 완소그대 예,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만점의 기운이 계속 감돌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FM을 듣는 직장인 청취자입니다. 매번 일하면서 듣다 보니까 제대로 참여를 잘 못해서 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0: 라디오의 최애 가수가 나오는 날이에요. 용기를 내어 반반 퀴에 참여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최애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도전하셨어요.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한남포 치킨도 왔자 바라바라바라방.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32살 금이 누나입니다.
0: 아, 금이 누나님. 목소리가 12살 같은데 32살. 오, 목소리 엄청 동안이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금이 누나님. 아, 최애 가수가 오늘 나와서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최애 가수가 바로 SF9이죠?
1: 네.
0: 아, 목소리 올라간다, 올라간다. SF가 좋은 이유 세 가지 갑니다. 첫 번째.
1: 잘생겼고요.
0: 아, 인물이 좋죠. 두 번째.
1: 잘생겼고요.
0: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1: 아니.
0: 세 번째. 세 번째?
1: 세 번째. 잘생겼어요.
0: 누구예요?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니, 다 잘생겼는데.
0: 소신 발언. 예. 금이 누나는?
1: 다원채입니다.
0: 다원씨가 또 최애군요. 예. 네. SF9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1: 아.
0: 없어? 다 알고 있어요?
1: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아서? 아, 참.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알아서 잘 물어보고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을 들어본 적이 있죠? 언제부터 들었어요?
1: 저 입사할 때부터 들었는데.
0: 출근하면서 들은 거예요?
1: 네, 그 일하면서 들었어요.
0: 아, 일하면서? 몇 시에 출근인데요?
1: 저 그 새벽에 일해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체력은 괜찮으시고요?
1: 아이, 괜찮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아, 네. 그 아빠가 전해달라 했는데.
0: 네.
1: 지금 아버지 그 자전거 타면서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0: 아, 아버지 또 자전거 타면서 듣고 계시고.
1: 네네, 말해달라고 하셔가지고.
0: 아, 그렇구나. 아버님 듣고 계시죠? 예. 따님이 SF9 지금 엄청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반반한 퀴즈 성공으로 가보죠. 성공 어떻게 네네. 자신 있으세요?
1: 너무 떨려가지고.
0: 떨려서 큰일 났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준비되셨죠?
1: 네.
0: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56 더하기 26은?
1: 82.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D.I.S.E.O. 미친 듯이 춤추고. 맞아요. 사자성어입니다. 기절하거나 까무르칠 정도로 몹시 놀라 즐겁을 함. 기절?
1: 초풍.
0: 반려동물을 영어로 하면? 한 글자 한 글자.
1: 펫.
0: 사랑하다의 반대는 미워하다가 아니었어요. 버리다였습니다.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 달의 연인.
1: 보보경심력.
0: 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누이 좋고.
1: 매우 좋다.
0: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평 깡통시장이 있는 도시는.
1: 부산.
0: KBO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 상위 몇 개의 팀만 진출을 할까요?
1: 네 개.
0: 아니에요.
1: 5개.
0: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말한 프랑스의 철학자는?
1: 니체.
0: 아니야.
1: 테트.
0: 아니야.
1: 뭐지?
0: 패스. 굿모닝 FM 화요일 4부에 새로 생긴 코너의 제목 테인의? 어렵다.
1: 빨간 책방.
0: 우와, 요! 다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랑스 철학자. 이것만 맞추면 돼. 아, 이것만 맞추면 되는데.
1: 쉽다.
0: 문제 너무 잘 푸셨어. 만점 나올 뻔했어요. 자, 결과 발표. 한 문제 틀리셨어. 무려 9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나이스. 10만원 상당의 드림성베이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프랑스 철학자는 데카르트였어요. 데카르트. 근데 철학자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와. 그리고 저는 너무 기쁜 게
1: 네.
0: 빨간 책방을 마치셨어요.

0: 들었어?
1: 아, 저 맨날 들어요, 진짜.
0: 세상에.
1: 좋아서 들어요.
0: 어, 일로 오세요, 한번 우리 안읍시다, 토닥토닥. 아, 너무 고맙네. 금희 누나님.
1: 네네.
0: 아, 오늘 멋진 모습 예 보여주셨어요. 너무 멋졌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엄마 아빠 만수무강 무병장수하고 금이 오래 살고 은선아다 나왔다. 그리고 SF9 그 10주년이고 정규 2집으로 컴백했는데 위더 윙스 많이 들어주세요.
0: 최애한테도 사랑을 한번 던지시죠.
1: 아, 최애 진짜 완전 리스펙, 완전 멋있다.
0: 저 말고 최애.
1: 진짜 완전 사랑합니다, 태희. 아, 오래해주세요.
0: 나 말고 지금 다윈이한테 얘기하라는 건데.
1: 아닙니다.
0: 아, 알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금희 누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매부 관련 문제 더불어 내드립니다. 매부는 남성이 누나나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쓰는 호칭 무엇일까요? 이런 거 좀 어렵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부, 2번 깐부, 3번 유행본부. 네, 모르면 안 된다. 모르면 안 돼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에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아, 이지 라이프의 노래인데 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 말고 네 언니.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0: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2: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 정답은 바로 1번 제부였습니다. 6493번님 정답 제부. 저도 깐부 같은 제부가 있어요. 제가 항상 까불지 마라 라고 하죠. 이직해서 씩씩하게 회사 다니는 제부 응원해요. 진짜 친하신가 봐. 김미화님이 1번 제부. 제게도 동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운 제부가 있어요. 가족들의 단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장점도 있어요. 근데 8246번님이 정답 제부. 저는 남동생만 있어서 평생 부를 일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구성원에 따라서 부를 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 진짜. 이 세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이제 만날 건데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흐즈로 보실 수 있고 미니어 보실 수 있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초대석 SF9의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준비 다들 같이 하시고 잠시 후 3부에서 만나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리기.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이 만인의 상식이자 불가침의 진리라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리 봐도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른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할 텐데 대체 어찌하는 게 좋을까? 그의 전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과감하게 헤쳐나가기로 했다. 맞다면 과감하게 헤쳐나간다. 더 이상 좋은 답이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0: 그러다가 저한테도 유익하고 재밌는 라디오 나면서 추천해주셔서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듣고 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동요를 배우고 있어서 콩쿠르나 무대에도 자주 올라가는데요. 올해 6월에 제이 선천이 노래하시는 걸 직접 들을 기회도 있었어요.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셔서 저도 삼촌처럼 노래해서 잘하고 싶은데 특히 고음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삼촌만의 꿀팁을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싶어요.
1: 한 소절 불러볼 수 있어요?
0: 할아버지께서 항상 노래는 무대 위에서 부르는 거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굿모닝 가족들에게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지금 불러주면 안 돼요?
0: 안 될 것 같아요. 굿모닝 FM 청취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최은유 양의 굿 메시지였어요. 굿모닝 FM 3부 시작됐어요. 형이 어린이 너무 귀엽다. 쓰고 읽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어. 저도 이제 울산 출신이니까 이 사투리가 방송 나갈 때 나가는 게 좀 신경 쓰이니까 고조를 좀 이렇게 예 서울말 쓰듯이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은희 어린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예쁘고 아 노래를 또 하고 있구나. 그래요. 꿀팁은 없어요. 고음 편안하게 부르는 것 같아 보여도 삼촌도 안 편해요.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듦을 좀 감추는 연기도 필요하고 그냥 부를 때랑 또 내가 불렀던 감각과 반드시 녹음해서 들어보는 감각이 이렇게 딱 맞아야지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를 때만 감각으로 계속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불렀더니 이렇게 녹음이 됐네 라고 꼭 녹음해서 들으면서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만나는 거 아니야? 은효 양이랑? 민영 PD가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고 했을 때 아주 아주 프로다운 예 거절을 했습니다. 무대에서만 노래한다. 나보다 낫다야. 나보다 나 프로답습니다.

0: 화이팅 은유양 화이팅. 자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가든 스튜디오가 이렇게 뒤에 이제 조명도 있고 공간감도 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중에는 가장 화려한 영상을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는 오늘 쉬어가고요. 대신에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좀 길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들 덕분인데 데뷔 10주년을 맞은 보이그룹 SF9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도 연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만나볼 것 같은데 어제 따끈따끈한 신곡 발매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MBC 양수현 기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키워드 뉴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워킷, CTOCL 9단지, 견본주택회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8시 6분 39초 4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다음 주 예보를 보니까 반가운 숫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예.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2: 19도?
3: 네.
2: 진짜요? 가을이에요 이제?
3: 그렇죠. 숫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며칠만 더 참아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은 전국 많은 지역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그래도 어제보다 더위는 덜하겠습니다. 습도는 높아서 후덥지근함은 계속되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26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양산, 기장 쪽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전남, 경남,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충청, 경북, 또 전북 지역으로도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지방, 영동지방이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화리였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조금 일찍 나오게 됐네요.
1: 네, 네, 그렇네요.
0: 보이는 라디오를 또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오늘 영상은 진짜 뭔가 공간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소연 기자님이
1: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0: 부담스러워요?
1: 너무 커요 공간이.
0: 아 너무 크긴 해. 라디오 하기 너무 큰 공간이긴 한데.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도 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네. 또 우리 서현 기자님의 단아한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키워드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실종, 콘크리트 그리고 네팔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실종입니다.
0: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 아, 이 사건.
1: 네.
0: 에 대한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1: 네, 우선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지난 월요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머물던 숙소에서 외출한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사이에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실종 신고가 5월 15일이니까 실종 신고 전에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이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 찰서 경장 부모 씨가 자신은 실종 신고 접수 후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아서 사건을 종결한 거라고 진술했던 건데요. 그런데 실종 신고 접수 시점이 이미 장 씨가 사망한 뒤란 점을 고려하면 부경장의 진술이 거짓인 걸로 드러나는 거죠.
0: 네. 장 씨 실종 사건 많이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부경장은 이 남성과도 통화했다면서 사건 기록에 연락처까지 기재를 했다는데
0: 예.
1: 이 연락처가 실종된 남성의 연락처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부경장은 현재는 구속상태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부경장이 직접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일단 300여 네. 건 가까이 된다면서요?
1: 네, 298건이라는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도 그 내용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부경장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부경장은 화장실이 급했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이분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콘크리트입니다.
0: 2년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네. 이제 참사가 있었는데 네네.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비상착륙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1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0: 예. 여기서 이제 로컬라이저.
1: 네. 로컬라이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중앙에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안테나 모양인데 전파를 쏴서 항공기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거든요.
0: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 이런 네. 보도에 당시 이제 국토교통부도 보도 참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1: 네, 참사 하루 뒤인 2024년 12월 30일과 그 이튿날인 31일 국토교통부는 언론에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공항 부지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된 게 규정을 어긴 건 아니란 취지였는데요.
0: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경찰 수사 네. 결과가 달랐죠?
1: 그렇습니다. 경찰은 여러 규정을 봤을 때 로컬라이저 등 공항에 설치하는 항행 안전시설은 비행기와 부딪히는 경우 부러지기 쉽게 그 시설의 받침대 또한 무너지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해서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토부의 유리한 논리를 계속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0: 예, 경찰은 관련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1: 네, 경찰은 보도 참고 자료 작성, 검토 등에 관여한 고위급 공무원과 실무 직원 등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행사 혐의로 그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실을 어제 밝혔고요. 한편 경찰은 이외에도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70명 넘는 사람을 수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10월 그리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네팔입니다.
0: 네팔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네. 현재 있던

0: 우리 국민 9명이 어떻게 연락 두절이 됐네요.
1: 네, 어제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네. 이후 이 지역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 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땐 연락이 안 되는 한국인이 8명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네팔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0: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보내서 수색 구조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1: 예, 너무 걱정되는 소식인데 네. 이와 별개로 또 고립된 한국인들도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직원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10명이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오후 비상대책본부를 꾸렸고요.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오늘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우리 정부도 신속 대응팀 네. 네팔 현지로 파견을 하나요?
0: 그렇습니다.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오후 네팔 현지로 가서 한국인 수색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10시 반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 했습니다.
1: 예, 홍수 피해가 엄청 심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게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쯤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00명이 숨지고 외국인과 네팔인 등 400명 넘는 사람이 실종됐다고 네팔 당국이 밝혔습니다.
1: 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핵심 한 줄은 지난 새벽에 나온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5월에서 7월까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어난 우리 돈 133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 네. 자, 양소희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다음 주에
1: 보는 라디오 인사해주고 가세요.
0: 어디를 안녕. 보고 인사해야 네, 될까요?
1: 안녕.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는 알로팍스의 웨이트리스 듣고 SF9 드디어 모십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끼미로 돌아올게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던 야심찬 소년들이 어느새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0: 멋진 남자가 됐어요. 강사는 변해도 이 그룹의 비주얼은 그대로입니다. SF9 어서 오십시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리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스나입니다.
0: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아침에 또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3: 아닙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아니죠, 좋습니다.
0: 어, 좋다, 좋다. 네. 파이팅 좋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까요?
4: 재윤 씨부터 할까요?
5: 네.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영빈입니다.
0: 요후.
6: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0: 아하.
3: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야.
7: 네, 안녕하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이는 SF9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원래는 일어나 계시나요?
4: 평소에는
0: 절대
4: 예, 깨어 있지 않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컴백했으니까 예, 음악 방송 같은 거 이제 좀 일찍 드라이 할 때는
4: 맞습니다.
0: 일어나야 되잖아요.
7: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0: 그때에 비하면 좀 낫긴 하죠.
4: 예, 8시면 준수합니다.
7: 네. 그때쯤이면 충분하죠. 네,
0: 그러니까. 뭐 근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나오기 너무 힘들었겠지만 지금 가든 라디오를 해서 우리 팬들이
7: 아, 진짜로
0: 저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3: 고맙습니다.
0: 진짜 아, 일찍 아, 출근해서
7: 진짜 새벽부터 어, 오셨을 텐데.
4: 최고 최고.
0: 그러니까.
5: 한 달 사랑합니다.
0: 우리 밖에 가든 라디오에 또 와 주신 여러분들 우리 SF9을 사랑하는 만큼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하게 예,
7: 많이 피곤하신 거 많이 피곤하신 거 같은데
0: 예. 얼굴 표정 그대로인데 다들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같이 또 SF9과 함께 아케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어요.
7: 그렇습니다.
0: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게 느껴집니까? 어때요?
8: 아, 체감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사실
0: 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네.
8: 관절만 좀 더 된 것 같고
0: 이 사람들이 벌써 관절이 나왔어요. 이제 10년인데
7: 괜찮아요.
0: 쭉쭉 해야 되는데
8: 맞습니다.
0: 예, 휘영님 관절 예,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10년간의 활동을 쭉 이제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각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6: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첫 1등 했을 때가
0: 아,
6: 네,
0: 아.
6: 음악방송 1위 했을 때가
0: 재현씨는 확실히
6: 네, 그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그때 진짜 너무 많이 어땠어요? 다들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때?
7: 사실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감동이 정말 몇 배로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 생각을 하면 아마 멤버들 모두가 정말 벅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0: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생각나는 순간 혹은 뭐 흑역사도 좋습니다. 뭐 지금 제일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10년 돌아봤을 때
7: 흑역사
0: 아, 이거는 오 하고 떠오르는 게 있고 너무 좋다가 떠오를 수도 있고
8: 저는 작년에 저희 뮤지투어 갔을 때 찬이랑 함께 보낸 시간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0: 어떤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아요?
8: 아, 둘이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0: 예, 예.
8: 타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둘이 맨날 밤마다 모여서 막 우울해했거든요.
0: 아, 우울할 정도였어?
8: 아, 생각보다 예. 너무 뭔가... 이제 시간차도 다르고 이래서
0: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6: 그 뭔가 타지에서 오랫동안 있어본 적이 거의 별로 없었어서 영균이랑 둘이서 손붙잡고 매일 네, 울었습니다.
0: 어떻게 매일 울었다고 진짜로?
7: 눈물 많이 흘렸지 그때.
0: 세상에 힘든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냈었네. 그런 시간도 10년 안에 또 들어있고
7: 그렇죠.
0: 1등했던 순간들 떠오르고
7: 맞습니다.
0: 네. 의외로 탄탄하게 또 많은 일들이 쌓여있는 10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10년이 돼서 앨범도 나왔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제 함께 활동을 할 건데 쇼케이스 인터뷰에서 60주년에는 디너쇼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7: 아, 예.
0: 일단 60주년이면은 와, SF9이 60주년을 가면 진짜 우리 팬들 진짜 최고겠다.
7: 아,
0: 영원히 60주년. 영원히 함께하는 게 꿈이잖아요, 사실.
7: 그렇죠. 지금이 맞아요. 2026년인데 60주년이면 20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늘에 자동차가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0: 그렇지.
7: 뭐 그때 뭐 팬분들만 뭐 괜찮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래도 한 30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5: 2086까지.
9: 그냥 쭉쭉 가는 거죠.
0: 그렇지.
7: 1위 시대까지 가죠.
0: 근데 팬들의 그 소원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10: 그렇죠.
4: 맞습니다.
0: 각자가 생각하는 걸까요? SF9는 팬들이 영원하다면 저희

0: 영원할 거예요 하고.
1: 어 맞아요.
0: 팬들은 여러분들이 영원하다면 저희가 영원할 거예요. 예. 하고.
2: 굉장히 건강한 관계입니다.
0: 어 그러니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60주년 디너쇼 너무 좋을 것 같아. 요거 얘기한 거를 기억해뒀다가 제가 이때는 걸을 수 있겠죠? 걸어서 예 응원 가고 싶습니다. 임선아님이 아 나도 디너쇼 가려면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맞아. 벌써부터 이렇게 건강 계획.
3: 아 예, 감사합니다.
0: 60주년을 벌써 준비하는 팬들이
3: 있습니다.
0: 자, 이 아침에 SF9 부른 이유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10주년을 맞아서 SF9이 정규 2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너시티 발매를 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전 선물로 받았어요 지금.
3: 네.
0: 아 두툼한 최강권을 지금 받았는데 아 너무 멋지네요. 여기 자랑 좀 해주세요.
3: 네 일단 저희가 10주년 기념으로 정규 사실 요즘 정규가 보기 쉽지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네 아무래도 판타지 분들이 그동안 정말 원하셨고 저희 멤버들도 원했던 만큼 이번 10주년을 기념해서 정규 2집 테너시티를 발매했는데요. 테너시티의 의미는 저희의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집념과 끈기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더 당차게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죽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앨범인데요.
0: 좋다.
3: 네, 이번에 멤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음악을 해 나갈 방향성을 좀 더 잡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멤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 멤버들이 하고 싶다라는 음악을 이번에 타이틀로도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반응이 좋다면 예. 좀 더 멤버들이 원하는 음악의 방향성으로 예. 좀 더 앨범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부를 담은 음악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0: 아, 야, 용빈 씨의 말 안에서 소년에서 진짜 남자가 된 게 느껴지네요.
3: 아, 감사합니다.
0: 음악이 이제 업이 된 게 확 깊이가 느껴집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이런 모습들을 이번 정규 2집에서 여러분들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테너시티가 끈기라는 뜻인데 네. 끈기 예. 자신 있으세요 다들? 끈기
3: 그럼요.
0: 10년 아, 뭐... 동안 이렇게 함께 쫙 이끌어온 것의 가장 큰 요소는 끈기인가요?
3: 뭐
2: 약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선배님. 끈기가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0: 이게 그게 원래 자랑은 아니었는데 네, 지나가 보니
2: 보니까
0: 이게 생겼다. 오히려 좋은 말이네요. 끈기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요즘 인생에서, 요즘 삶에서 예, 뭐든 이렇게 쉽게 좋아하고 쉽게 내려놓고
3: 맞아요,
0: 쉽게
3: 맞아요.
0: 바꾸고 하는데
3: 맞아요.
0: 끈기 있게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3: 그렇죠.
0: 그 보석을 지금 10년간 이제 해오셔가지고
3: 그렇죠.
0: 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영민님이 아까 퀴즈 참가자가 SF9이 좋은 이유로 잘생겼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인물들이 다 너무 좋네 이 아침에.
1: 사실 정말 라디오 저희가 많이 왔었는데 예. 생각보다 오늘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라이브 방송이라서 사실 저희가 이 정도까지 계실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후리한 상태로 조금 보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저희가 깔끔하게 최대한 하고 올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0: 그러니까.
1: 다시 한번 또 이번 주를 살아갈 힘을 얻네요.
0: 감사합니다. 이상형님의 원래 눈매가 예쁜데 오늘 커튼을 치고 오셔가지고
1: 지금 세상이 한 8%밖에 안 보여요.
0: 그렇죠. 약간 처리가 약간 흐릿하게 돼 있죠.
1: 예.
0: 지금.
1: 선배님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런
0: 그래. 형태만 보이면 되지. 형태만 보이면 돼. 디테일은 보지 말고 네. 자, 또 0000번님이 맨 뒷줄 우리 다원씨 원고 들고 있으니까 공부 중인 것 같아요라고. 아까 퀴즈 참여하신 분 중에 다원 씨가 최애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4: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하려고 대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런 와중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광고 듣고 올게요.
5: MBC FM 4U.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9초 1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5: 네, 테디. 사고 난 곳들 좀 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진입부터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끝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리면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방향도 강동대교 부근이 사고 때문에 좀 많이 밀려 있고 가양대교 부근은 고장차 때문에 정체입니다. 또 여의도 통과하는데도 차들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1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도 홍제동 지나서 고장차 서 있는데요. 홍제동 일대부터 정릉터널 입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자, SF9과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함께하고 있어요. 정규 2집을 이제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이틀곡 바로 들어갑니다. 타이틀곡. 예, 음악 틀어주세요. 누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누가 해볼까요? 제가 하나요?
2: 오늘은 좀 색다르게
0: 예.
2: 찬이로 가죠.
1: 찬이가 해볼까요?
3: 저는 저희 이제 타이틀곡은 Without Wings라는 곡인데 이제 저희가 날개 없이도 날아오라 보겠다라는
0: 아니요, 찬이 지금 잠이 안 깨서 안 되겠다.
2: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타이틀곡을.
0: 아니, 찬이 잠이 안 깬 것 같아.
3: 포부를 네.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원래 날개가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1: 아, 없었습니다.
0: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없이도 예. 네, 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요. 약간 이것도 각오가 느껴지는 곡인데 이 곡이 이제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곡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저희가 10곡 정도 이번에 수록을 했는데 이제 다 틀어놓고 저희가 고르는 와중에 아무래도 SF9이 좀 감각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서 저희의 색깔을 조금 더 살려보고자 예. 이 타이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0: 요 음악 타이틀 정할 때 어때요? 다수결 같은 게 뭐 이렇게 의견들 다 받았을 텐데 대부분 동의를 했나요?
4: 저희는 대부분 다수결로 네. 진행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좀 Without Wings가 좀 압도적으로 표가 많아서
1: 네.
0: 그 후보곡은 뭐가 있었어요?
1: 프레셔도 있었고
5: 거의 10곡 중에 한 5곡, 6곡
0: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1: 네. 네. 이번에 좀 다 거의 타이틀을 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2: 네. 혹시 외람되지만 예. 뒷줄은 멘트할 때 손 들고 한 번만 있으면 여기 말하고 싶은
0: 그래요.
6: 베스트 미스테이크라고 노래 좋은 거 있어가지고 베스트 미스테이크
0: 그 노래가
6: 큰실수
2: 베스트 미스테이크라고 타이틀곡 후보로 다원이가 굉장히 밀었던 노래가 있는데
0: 다원씨 왜 얘기하면서 눈치를 이렇게 봐.
6: 이게 앞에서 어쨌든 예. 말씀하고 계실 때 좀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청취자들이
0: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다원씨 얘기하다가 광고 나가가지고 너무 미안했는데
6: 광고가 근데 중요한

0: 거니까.
1: 광고 중요하긴 하지.
0: 네, 광고 제일 중요한 거.
1: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또 애정의 곡들이 있는데 이 곡들이 일단 Without Wings로 모여서 타이틀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진짜 감각적이네요. 거기 안무도 너무 궁금하다.
2: 네, 안무도 네. 신경 많이 썼습니다.
1: 안무도 잘 나왔어요.
2: 예.
1: 이제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로비트의 약간 곡인데 아프로비트 정확하게 뭘까요?
2: 아프로비트는 좀 제가 알기로는 리듬의 영역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2: 제가 처음에 이 타이틀 Without Wings 아프로비트 그 리듬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오빠의 리듬
1: 딱쿵 딱쿵
2: 네 맞습니다.
1: 딱쿵, 딱, 예.
2: 그런 게 요즘 K-POP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좀 사용되는
1: 맞아,
2: 리듬이라고 그 생각을 해서
1: 예.
2: SF9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타이틀에 좀 녹여봤고요. 네, 정확하게 사실 음악 요즘은 좀 어떤 딱 이런 장르다라고
1: 말하기 어렵죠.
2: 네, 말하기 좀 어려워서 네, 저는 그 리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 비트에 원래 사실은 더 열정적으로 음악을 많이 표출을 하는데 이걸 감각적으로 잘 묻혀가지고
2: 예.
1: 멋지게 더 멋지게 섬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휘영 씨가 작사에 참여를 또 했더라고요.
3: 예, 맞습니다.
1: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3: 사실은 좀 그 날개 없이 못 날잖아요.
1: 그렇지.
3: 근데 약간 그런 희망을 품고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영감은 내가 날개가 없다. 아까 그러니까 저는 날개가 없지만
1: 예.
3: 만약에 제가 사지가 좀 불편하다면 이런 생각으로.
1: 아 그렇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3: 어떨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원래 날개가 있었던 어떤 생물이 날개를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걸 같을 텐데.
4: 아 마음이 아프죠.
1: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제 원래 쓰던 어떤 몸의 일부가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진짜 아플 텐데 그걸 극복해내는 그런 메시지들을 작사에 또 담았습니다. 멋지네요. 배나연님이 이번 신곡 너무 좋아서 벌써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대박나자.
4: 스트리밍을 100번이나
1: 야.
4: 벌써 많이 들어주셨네요.
1: 너무 감사하네요. 이설희님이 오늘 음방 보러 갈 생각에 설레서 일찍 깼어요. 1위 공략해주세요.
2: 1위 공약.
1: 음방도 있어요 오늘.
2: 네. 예.
1: 아 바쁘구나. 1위 한 다음에 공약 한번 가시죠. 어디서 한 적 있나요 공약?
2: 공약은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 없어?
2: 네, 어제 저희가 쇼케이스 했는데도
1: 예.
2: 공약 얘기가 안 나와서.
1: 아 1위 공약 해야지.
4: 1위 공약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1: 시원하게?
4: 네. 시원하게요? 한번 뭐 아이디어 있으면은
2: 개인적으로
5: 선배님 약간 상암동 왔잖아요. 상암동이 그 공원 한 복판에서
1: 예.
5: 저희가 게릴라로 뭘 좀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1: 뭘 드려?
2: 드린다고요?
5: 아니면 공연을 하던가?
1: 아 공연을 한다.
4: 약간 버스킹처럼
5: 게릴라 콘서트
1: 무료 공연.
5: 네.
1: 무료 공연을 네. 버스킹을.
5: 네.
1: 좋다.
2: 괜찮은데요?
1: 일단 재윤 씨가 예 무료 버스킹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1위를 한다면 무료 버스킹을 하겠다.
2: 네. 이거 혼자서.
1: 그러면 무료 버스킹을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하죠.
4: 아 좋죠.
1: 왜냐면 날개 없이 1위를 한 거잖아.
2: 그렇죠.
1: 날개를 얻은 거니까.
4: 날개를 봉쇄 와서.
1: 날개를 달고.
4: 네.
1: 날개를 메고 무료 버스킹 네. 하는 걸로.
4: 괜찮다.
5: 날개 달고.
1: 좋았어.
2: 너무 좋은데요?
1: 아 여러분들 날개 달 모습을 보여주려면 팬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아 좋다. 아우
2: 감사합니다.
1: 아, 예. SF9 이제 퍼포먼스 맛집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6: 아 네 이번에 저희 포인트 안무가 이제 뭔가 날개짓을 하는 듯한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모습도 있고
1: 예.
6: 그리고 또 이제 날개를 실제로 이제 만들기도 해요.
1: 날개를 만들어?
6: 다원이 형 이제 파트인데 다원이 형 파트 때 저희가 뒤에 일자로 이렇게 서서 다원이 형의 날개가 이제 반쪽짜리 날개가 되어주는 네 그런 모습도 있고
1: 멋지다.
6: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날개를 잃은 듯한 그 모습에서 최대한 날아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듯한 그 감각적인 모습으로 담아냈습니다.
1: 아니 챌린지를 당연히 이제 요새는 예, 염두에 두고 또 안무를 만들기는 하잖아요.
2: 예.
1: 그 챌린지용 안무 포인트도 있어요.
2: 예, 일단 저희가 Without Wings라는 이제 타이틀 곡이다 보니까
1: 예.
2: 그 WW가 그러니까 Without Wings.
1: 그렇네.
2: W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W를 만드는 좀 쉬운 이지 버전의 포인트 안무도 있고요.
1: 네.
2: 저희 원래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포인트 안무는 이렇게 갈비 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뜯는
1: 우와.
2: 그런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1: 섹시한데 이거?
2: 궁금하시다면 오늘 음악방송 예, 본방사수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가 또 릴스 같은데 엄청 많이 또 챌린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1: 제가 할 수 있는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쉬운 버전이 있다니까.
4: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살짝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저 챌린지 영상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ithout Wings SF9과 함께 찍고 굿모닝 FM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이 릴스로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또 해볼게요. 약간 섹시함이 묻어있다. 10년 됐어 진짜 남자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찍으셨을까요?
2: 사실 이번에 네. 좀
1: 아 찍은 거 아니야 너네들? 설명을 못하니
2: 그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기와 집념과 어떤 포부를 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진짜 바닥에서 막 달걀이 막 후라이를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저희가
4: 바닥에서 달걀이 후라이를 한다고.
2: 예. 아니야, 그 바닥에서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1: 그렇지.
2: 달걀이 익어요.
1: 아, 요 표현을 이제 달걀에서 바닥에서 후라이를 한다.
4: 되게, 되게 참신한 표현이었어요.
1: 내가 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5: Where are you from?
2: 그러니까 이번 뮤비가 되게 그런 뜨거움을 좀 담으려 했어요. 약간 여름 아직 이제 입추가 좀 지났잖아요.
1: 네.
2: 근데 아직 우린 뜨겁다.
1: 아직도 여름이에요.
2: 네, 네. 저희는 아직 불타고 있다.
1: 불타고 있다.
2: 10주년이지만 거의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불태워 보겠다. 그 혹시 그 요즘 최근에 영화에서 네. 이제 행성 떨어지는 네. 영화가 있거든요.
1: 행성 떨어지는 영화?
2: 네.
1: 뭐였지?
2: 그
5: 땡땡세이.
2: 아니요.
1: 아 최근 거. 네. 완전 최근 거에.
2: 근데 저희 뮤비에서도 행성이 떨어집니다.
1: 아.
2: 네. 폭발시키겠다. 터뜨려 보겠다.
4: 오디세이랑 같은 급이다.
2: 예?
4: 뮤비 오디세이랑 같은 급이다.
1: 아, 또 다원 씨가 한마디 던졌는데 네. 네, 이게 또 이슈가 되겠네요.
5: 같은 급이죠.
4: 급이죠. 같은 급이라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5: 저야 한국. 그분은 미국.
4: 그분?
1: 아, 놀란 가동님이 얼른 돌아가셔가지고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컴백을 위해서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감량했어요? 제일 많이 감량한 분은 누구예요?
4: 아 휘영 씨이지 않나요?
0: 휘영이가 27kg 정도.
4: 근데 진짜 많이.
6: 27kg면 저 지금 숨도 못 쉬어요.
1: 얼마나? 예.
6: 27kg까지는 아니었고요.
1: 많이 불었었나?
6: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평소 생활할 때는 예. 좀 힘이 넘치는 그 몸무게로 생활을 하다가 해야 되니까.
1: 당연한 거죠.
0: 이게 최대.
6: 예. 좀 감량을 했는데 너무 많이는 못했고요. 그래도 한 6kg 정도. 그냥
1: 6kg. 와. 아 뭘로 뺐어요? 운동했어요?
6: 운동 원래 좋아해서 꾸준히 하고 그 식단으로 식단하고. 조금 네 맞췄습니다.
1: 그래요. 진짜 다들 엄청 샤프해져서 들어와서 약간 그 섹시함과 섬세함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름 페스티벌에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아 여름 페스티벌 이제 다 거의 끝났죠?
0: 아 예, 그래도 우리 초대만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사실 페스티벌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싶어하는데 불러만 주시면은 뭐 여름 페스티벌 준비돼 있고
1: 바로 복근 있어요 지금?
0: 뭐 지금부터 그냥 벗고 다녀도 그러니까 여름 페스티벌
1: 일단 지르고 보내
0: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 열이가 이제 페스티벌 관계자분들께 닿으려면은 예. 상암동을 저희가 상의를 탈의를 하고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이럴이 돼서
1: 아 일단은 신고부터 들어가니까
0: 예. 아 일단 잡혀가나요?
1: 일단 조심하세요.
0: 아 일단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1: 잡혀갑니다. 가을 다 돼서 벗고 다니면 반드시 신고 들어가요.
0: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1: 이상한 사람이라서
0: 예, 자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예, 뭐 얼굴 커튼 치고 위통 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하면은 예. 조심하세요.
0: 바로 잡혀가.
1: 인성 씨입니다. 자 수록곡도 다 너무 좋던데 이번 앨범에 10곡이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이틀곡으로 생각하는 곡들도 이제 반 이상이 들어있다 할 정도로 애정도 있습니다. 많은 또 참여도 하셨네요. 영빈 씨랑 찬희 씨가 작사 참여를 또 하셨었는데 찬희 씨 어떤 곡 참여하셨어요?
6: 저는 타이틀곡 빼고 거의 다 한 거 아, 같은데 이제 까비. 보통 이제
1: 아, 너무 아. 아깝다. 오, 너무 왜 그걸 안 했어?
0: 하필 하필
2: 맞아요 하필. 그
6: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제 파트 정도만 이제 작사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의 영빈 형이랑 이제 영균이가 이제 보통.

0: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어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1: 아쉽지.
0: 예. 타이틀곡 아, 아쉽네, 해보고 싶었는데 예. 영균이가 하지 말라 해가지고.
2: 아, 야 이것도 야 놀란 생일. 야 팬들 야유가 또 나오는데요. 어떻게 뭐 해명하시겠어요?
3: 어 지극히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아마 하라고 했어도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근데 뭐 그 파트 분배를 사실 네. 영빈이 형 해가지고 네. 사실 작당무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저만 몰아주셨습니다.
2: 아 이렇게 뭐 너무 친하니까 농담까지 하면서 네, 근데 엄청 치열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앨범이 또 6년 만에 나온 거기도 하고
4: 네, 맞아요.
2: 수록곡 중에 꼭 뭐 한 곡 들어본다 하면은 아까 뭐 다원 씨가 말씀해주신 노래가 최고인가요?
5: 아, 저는 네. 그 베스트 미스테이크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서.
2: 왜 좋아해? 왜?
5: 그건 세계에서 통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2: 월드클래스.
5: 정말로.
2: 아, 네.
4: 놀란 감독님도 어떻게?
5: 진짜 그 크리스토퍼 그 미스터 크리스토퍼도 네. 깜짝 놀랄만한. 아 근데 진짜 좋은 노래라서.
2: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좋아요. 얘기해야 더 듣고 싶을 거예요.
4: 맞아요.
2: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멘트를 네. 꼭 기억하면서 아 이거 월드용이다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또 난 이 노래 진짜 좋다 하는 노래 하나씩 골라주신다면
6: 어 지윤입니다.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선배님 약간 저희가
4: 이름은
6: 저희가
2: 아 근데 라디오에서 원래 이름 얘기하는 게 좋아요.
6: 맞죠.
2: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4: 맞아요. 맞아요.
2: 어,
6: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 재윤입니다. 그 리얼 프롬 더 페이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SF9이 좀 시도하지 않은 힙합 장르라.
2: 힙합이에요. 어, 힙합이야. 네. 어, 맞아요.
6: 그래서 약간 트랩이 약간 좀 나오기도 하고.
2: 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6: 네. 그 리듬이 너무 맛깔나다고 하죠. 너무 맛깔난 비트라 몸을 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런 곡이라
4: 맞아요,
6: 제가
4: 맞아요.
6: 그런 곡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 곡을 좀 추천드리고
2: 어,
6: 싶습니다.
2: 약간 트랩이군요.
6: 네 맞습니다.
2: 아 좋네요. 음악들이 다 좋아. 또 있나요? 한 번만 예 더 한 번만 더
3: 사실 더 뱅뱅 하겠습니다.
2: 미스터 뱅뱅 네. 미스 뱅뱅도 들어봐야지. 다 궁금하다.
3: 서부적인 느낌이.
2: 어, 아 그래서 뱅뱅이구나.
3: 네.
2: 아 총 쏘는 느낌이구나.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3: 살짝 그 카우보이들이 다 같이 탭 댄스 출 것 같은 아, 느낌의 곡이고요.
2: 카우보이들 장화 뒤에 그 별 있잖아요.
3: 어, 네.
2: 그 소리 찰랑찰랑.
3: 네, 그래서 그런 감성이고 힐링 파트가 있다면 브릿지의 찬희 씨가. 네, 그
4: 나레이션을 하죠.
3: 나레이션을 하는데
2: 나레이션
3: 굉장히 좀 영화 주인공 같은
4: 맞아요.
2: 배우니까 찬 씨가 네. 느낌 제대로 또 내주잖아요.
4: 엄청나죠.
2: 이게 지금 안 들어봤기 때문에 놀리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3: 진짜입니다.
2: 진짜죠?
6: 네. 어, 진짜예요. 진짜.
0: 아, 진짜 있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주셔서
2: 아, 좀 민망해?
0: 좀 민망합니다.
2: 아, 그래도 자신 있게 했죠.
0: 아, 자신 있게 하긴 했는데 네. 할 때는 또 열심히
2: 그렇지
0: 하는데.
2: 그렇지 네.
0: 어,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몰려오는 그 폭풍이 좀 커서
2: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다 녹여서 지금 미스터 뱅뱅이는 나레이션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어, 진짜 뭐 SF9 이번 활동이 아 진짜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홍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수동 거리에 직접 나가서 홍보물을 나누셨어요?
4: 네. 네.
2: 직접?
4: 예. 네.
2: 어땠어요? 반응 어땠어요?
4: 진짜 그때 판타지 분들도 많이 또 찾아와 주셨고
2: 예.
4: 거리에서 옛날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어?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그룹인데 이렇게 또 성수동에서 봤다.
2: 어 얼마나 놀라겠어.
4: 예. 네, 그리고
2: 직접 나눠주고 있으니까
4: 또 성수동에는 또 아, 영빈입니다.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이제 관광하러
2: 맞아요. 요새 오시잖아요. 많더라고요.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K-POP을 좋아하시는 외국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오히려 저희가 좀 에너지를 받았던 아. 시간이지 않았나 아. 또 생각이 듭니다.
2: 네, 길에서 또 SF9을 직접 만나는 분들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늘 나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했을 것 같아. 아. 서로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4: 감사합니다.
2: 네. 목격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영빈 씨가 이거 읽어주시죠.
4: 네, 누가 갑자기 SF9에 왔다고 해서 어디 있나 보는데 다들 키가 너무 커서 찾을 필요가 없었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우뚝 서 있었음. 인성님 등이 너무 넓으시다.
2: 야,
1: 고맙습니다.
2: 인성님은 지금 복근이 준비되어 있어서 조만간 상탈하고 상암동 돌아다닐 거거든요.

0: 일단 앞머리 가리고 상의 탈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든요. 그래서 뭐 목격담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예. 요즘 또 인스타 스토리나 릴스로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1: 예. 거기
0: 올려주시면 어떻게든 바이럴 되면은
2: 예. 또 열정이 느껴진다 지금.
0: 네, 노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 인상이 열정이 느껴진다.
0: 네. 네.
2: 이 모습을 좀 멋지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본인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재윤씨가 그러면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3: 네, 성수에서 산책하다가 멀리서 키 크고 잘생긴 오빠들이 보이길래 한국에는 진짜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여기요 하시며 카드를 건네주셨어요. SF9이라는 아이돌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대단해!
2: 스고이 스고이!
0: 혼돈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일본 분들이 또 한국에서 어쩜 이렇게 다들 멋지나 했는데 멋진 분들이 진짜 아이돌이었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큰 또 기억이겠어요. 네, 좋은 선물도 주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올려주셨습니다. 자, 네 글자의 소감도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요건 이제 찬희 씨가 읽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1: 네, 딱 네 글자인데요. 미, 남, 발, 견.
2: 와, 끝이지 뭐. 끝이지 뭐. 쉽지 않은데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눈에 띄어서 바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릴스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뺨 때리기 릴스 왜 한 거야 뺨 때리기 릴스.
0: 장안의 화제죠.
2: 장안의 화제예요. 장안의 화제. 무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30만. 와. 야, 제목이 10주년 가수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기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4: 말씀해 주세요.
2: 네.
4: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다원이가 뭐랄까요 좀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원이가 형 이런 거 하면 우리 이번에 좀 홍보도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다원이가 좀 재밌어 해요.
2: 그러니까 표정이 이미 즐기고 네. 있어요 많이.
4: 그래서 이제 다원이랑 해볼까?
2: 네.
4: 그리고 다원이가 사실 좀 우리 SF9 좀 홍보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취지해서 했는데
2: 예.
4: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받을 줄은 몰랐고요.
2: 네. 예.
4: 그래서
2: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0: 이렇게까지 때릴 줄 몰랐는데
2: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라가지고 네. 네. 세게 맞고 막 이러고 하는 걸 볼 줄 몰랐지.
4: 네. 그래서 다원이의 좀 진두지휘 아래 좀 열심히 요즘 찍고 있으니까
2: 네.
4: 많이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이미 많이 보고 있고 네. 오늘 또 시작으로 재미난 리스 많이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아, 감사합니다. 네.
2: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SF9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예뻐도 너무 달담. 어디 거야?

0: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정규 2집으로 돌아온 SF9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중요한 지금 정보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10주년 기념 콘서트 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홍보하시겠어요? 시원하게 해주시죠. 다원 씨가
3: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형들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아까 쉬는 시간에 좀 물어봤었는데 일단 충몽이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이었더라?
4: 자, 충몽은요, 그 쫓을 축에 이제 꽃몽 꽃을 쫓다.
3: 아, 네네.
1: 축몽.
3: 자, 재윤입니다. 제가 이번에 콘서트 충몽 이번에 하는데 충몽은 꿈을 쫓다. 그 SF9이 10년 동안의 그런 꿈을 쫓아왔던 발자취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SF9의 10년의 발자취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5: 네, 날짜는요 10월 10일입니다. 저희가 10주년인데 또 10월 10일.
1: 아, 기억하기 좋다.
6: 하루가 더 있습니다. 10월 11일도 있습니다.
5: 맞습니다.
1: 예, 토요일. 예, 어디에서 하시죠?
5: KBS 아레나에서 합니다.
1: 됐다, 이제 됐어. 오늘 좀 보고 됐다. 저희 미션 완료를 했습니다. 30표 남았어요. 예, 소감. 소감 짧게 말씀하시고.
5: 네, 아 일단 이렇게 태희 선배님이랑 저희 이렇게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너무 재밌었고요. 선배님의 오늘 텐션이 너무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1: 아, 좀 배워야죠.
5: 네, 네. 선배님의 이 아침부터 목 관리하는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판타지 밖에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첫 방송합니다. 음악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타지 사랑해요.
1: 갈 것 같네요. 예, 해보 구태희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 해보 구태.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운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0: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입추에 떠났다가 처서가 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자, 우리가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환기가 아닐까 싶어요. 창문을 좀 활짝 열고 추억을 담아온 트렁크도 활짝 열고, 네. 여행하는 동안 툭 던져졌던 마음도 이제 열어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열어서 다정한 공기로 다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